0: 장부 몇 개야?
1: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2: 더 있어요, 더 있어요.
3: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1: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4: 어.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0: I'm here. I'm excited. And I'm red, red, red!
1: Good.

0: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1: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1: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4: 섬으로 해보자.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0: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5: 너무 재밌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0: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영이야. 무색으로 변신.
3: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1: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0: 분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1: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뿅.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2: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3: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1: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2: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5: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6: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0: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7: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3: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8: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Here we go!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우리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0: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아,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완벽한 블로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럭 사그루.
7: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6: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8: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6: 5가 4보다 크잖아.
7: 5를 어떻게 부르지?
8: 4?
6: 과기 1은 바로? 5!
8: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7: 더하기 2는 바로?
6: 6!
9: 알룰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6: 1, 2, 3.
8: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6: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7: 7을 어떻게 부르지?
8: 4?
6: 더하기 3은? 바로?
10: 7! 오! 난 운이 좋아. 와!
7: 오! 이쪽이야!
6: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7: 길이 없어.
11: 방법이 있어. 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8: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발이 긴 블록이 필요해.
6: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8: 4?
6: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8: 8! 옥토블록 그네!
7: 예!
8: 1, 2, 3, 4, 5, 6, 7, 8! 그늘!
11: 안 열려.
8: 정사각형은 힘이 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6: 9를 어떻게 부르지?
8: 4!
6: 더하기 3?
7: 더하기 2는 바로 9!
6: 고마워. 2? 3?
8: 4! 왕관 4개!
7: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6: 12,
2: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12: 힘을 어떻게 부르지?
2: 전부 합쳐보자!
8: 4
2: 더하기 3
7: 더하기 2
11: 더하기 1은 바로
10: 10 9 8 7 6 5 4 3 2 1 발사!
8: 4
2: 3
7: 2
2: 굵직한 모험이었어.
11: 우린 작은 숫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숫자나 로켓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13: 아, what is it?
14: I'm sure I've seen one before.
11: It's a... what do you think, Blue?
15: I think it's a lever.
14: But what does it do?
11: Let's find out! Exciting! But what is it?
10: It's a round and roundabout!
14: Round like a wheel!
15: With seats for four colours!
11: It's a colour wheel!
15: Okay, everyone take a seat.
11: Red.
15: Blue.
10: Yellow.
11: Green.
2: Oh.
11: I thought it would spin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14: Maybe we're sitting in the wrong seats.
15: Yes. What if the colour wheel only works when we're in the right order?
10: Yay! All change.
11: Red.
10: Yellow next!
14: Green
15: and blue. It worked!
16: Four colours on a colour wheel!
10: This makes me happy!
17: Looks like someone's having fun.
11: Red means stop!
17: I see. It's a round thing.
15: It's a colour wheel, Purple.
11: Any room for us?
14: I'm afraid not, Orange. There are only four seats.
11: Let's try pulling that lever. Here it goes.
17: Imagine that. 1, 2, 3, 4, 5, 6. 6 seats.
14: Room for us all.
15: But we have to sit in the right order.
11: Red goes first again!
10: Orange is a bit red, so I think it's me next.
11: Whoa!
10: And orange is a bit yellow, so now it's me.
15: Now who goes next?
14: Green is close to yellow, so naturally I sit here.
15: And green has blue in it, so this seat is for me.
17: We've saved the best till last. Purple goes in between blue and red.
16: 6 colours on a colour wheel.
11: Red, orange,
10: yellow,
14: green,
15: blue,
17: purple. Wow, this looks brilliant.
10: Yay! It's cyan and magenta. My printing crew.
18: We love a spin.
17: Room for two more.
11: Red means stop.
15: We're going to need a bigger wheel.
14: An 8-colour wheel.
11: Look. Who wants to pull the next lever?
2: I do.
15: We have to find the right places for magenta and cyan.
18: Well, I look a bit like blue, so I should go...
15: Yeah!
17: And I look a bit red, so I should go... Here!
11: Oh, yes!
15: Okay, everyone, take your seats.

0: 만약 뿅 하다가 떨어진다면
1: 그럼 1, 2, 3, 4, 5, 6, 7, 8, 후! 벽에 걸린 초록병 아홉 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오!
0: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2: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8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0: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3: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0: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4: 어?
0: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4: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0: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4: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Yeah.

0: 초록빵 다섯 개. 정사가 경이 된 초록병 네 개. 정사가 경이 된 초록병 네 개. 예.
1: 만약 경해가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3가 경이 된 초록병 세 개가 됐네. 알리스톤 공중에 전하는
2: 그럼 잉잉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두 개.
3: 오 돌아와.
2: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두 개.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두 개.
1: 만약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럼 예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한 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4: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5: 안전한 바닥에
6: 상자 속에 숨은
7: 하늘로 날아간 바닥에 눈
8: 언덕을 굴러가는 초록병 10개
9: 정사각형이 돼
10: 중이 전하는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2: Definitely.
0: But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1: No.
2: Let's make a
0: din. D on drums.
2: Pad.
0: Pan.
2: Pin.
0: Din.
3: Din.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4: 순간찌개,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로기와 행운의 지니.
2: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왔어요.
1: 피노테페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3: 와, 정말?
4: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5: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1: 어? 저기 봐!
6: 와, 멋지다!
5: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1: 맞아!
7: 자, 다 됐다.
3: 고맙습니다.
1: 와, 가니! 진짜 가디언엑스 같아!
3: 정말?
5: 이제 내 차례다.
7: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5: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7: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5: 네.
7: 자, 이렇게.
5: 벌써 끝났어요?
7: 아, 그게.
3: 로기, 어디 봐봐.
5: 왜 웃어?
7: 저기, 그게.
5: 야! 이게 뭐예요?
7: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5: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2: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4: 안녕하세요.
8: 어?
9: 뭐?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4: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2: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4: 시원해.
3: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5: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4: 고생했어, 로기.
3: 뭐?
5: 너? 기껏 씻었는데 이게 뭐야?
1: 얘들아! 봐요! 이것 봐라! 멋지지?
3: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1: 스피드가 좋았어.

0: 2차 진입 아니야?
1: 네, 빨리 달아주세요.
2: 새 휠캡을 단 로비는 서둘러 진이를 만나러 나섰어요.
3: 빨리 진이한테 보여줘야지.
4: 로비?
3: 어? 캡틴, 루키.
4: 로비,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3: 네? 대단한 일이야?
5: 네가 진이를 도와줬다며?
4: 마침 저기 나오네.
6: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진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 로기가 아니었다면 진이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5: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3: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잘 가.
5: 잘 가.
2: 로기는 지니가 있는 다니역에 도착했어요.
7: 안녕히 가세요.
3: 안녕. 지니.
7: 어?
3: 안녕.
7: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3: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7: 어?
3: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7: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4: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7: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3: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7: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3: 어?
7: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3: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볼까? 다음에 또 보자.
7: 응, 잘 가, 로기.
2: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0: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2: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0: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7: 놀이터에 놀러가는 건 어때?
8: 좋아.
1: 빨리 가자.
0: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삼각과 봉쇄 등이 있고 정상에는
3: 뭐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0: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어? 시트, 안녕하세요.
9: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10: 안녕, 롤리.
0: 안녕하세요. 시투, 하나 누나, 이 친구 누구예요?
9: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0: 안녕, 만나서 반가워.
11: 안녕, 롤리.
10: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0: 우와, 대단하다.
12: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9: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0: 앞으로 잘 부탁해.
11: 와.
9: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11: 네, 좋아요.
7: 이쪽이야, 롤리.
0: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10: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7: 아,
0: 이쪽이야. 고마워.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10: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0: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10: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0: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3: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10: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0: 알았어.
13: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10: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0: 언제 끝나는 거야?
12: 그러게.
3: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11: 파티?
3: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12: 와, 좋은 생각이야.
11: 맞아.
3: 와, 재밌겠다. 자, 지금부터 차고집 파티를 시작합니다.

0: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1: 당연하지!
2: 도심에 위치한 공항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1: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3: 다음 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1: 안녕하세요.
4: 나쁘나.
1: 아빠, 아빠.
4: 안녕.
1: 안녕.
5: 잘할 수 있지, 롤리?
1: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5: 좋아. 그럼 출발할까?
1: 네.
3: 롤리는 먼저 첫 번째 곳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1: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6: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4: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1: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3: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1: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7: 졸려요. 지루해.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8: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1: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5: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3: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1: 도착했습니다. 어떡해,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5: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1: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9: 여기가 한강이라고?
1: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5: 롤리.
1: 꼬마 버스 타요.
5: 다녀왔어.
10: 어서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5: 걱정이야.
10: 왜?
5: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10: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5: 어?
10: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5: 내가?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10: 시트!
1: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5: 얘들아.
11: 시투.
12: 무슨 일이에요?
5: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11: 숙제예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1: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10: 어?
11: 안녕!
5: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1: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5: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1: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5: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11: 재밌겠지?
13: 재밌겠지?
1: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5: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1: 알겠어요.
10: 어서 가자, 롤리.
3: 롤리는 시초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1: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14: 따라와 보면 알아.
1: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14: 정말?
1: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등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14: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우와.
1: 어? 꽃향기?
14: 어서 한번 맡아봐.
1: 우와. 향기가 정말 좋아.

0: 로이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우와!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2: 얘들아.
1: 시즈.
2: 숙제는 잘 마쳤니?
1: 네, 정말 최고였어요.
2: 그래?
1: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3: 뭐?
4: 무슨 얘기지?
3: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0: 다음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1: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5: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1: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2: 어? 한강에?
1: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2: 뭐? 그래.
1: 도착했습니다.
6: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1: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7: 정말 아름답다.
5: 멋지다.
1: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2: 우와.
1: 어때? 정말 멋지지?
2: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1: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0: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1: 정말 고마워요, 시투.
2: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8: 잘 가, 롤리.
9: 또 만나자.
1: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3: 그래.
9: 꼭 놀러 갈게.
0: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직성!
13: 얼굴 상처엔
14: 승강길게,
13: 주물 상처엔
1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배가족.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

0: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칼로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도리를 위한 깜짝 선물.
3: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2: 어? 도리네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4: 어? 타요구나.
2: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4: 회사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2: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4: 고마워.
2: 출발합니다.
4: 둘이야.
5: 아빠, 언제 와요?
4: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5: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4: 사랑해 둘이야.
2: 둘이에요?
4: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2: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4: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2: 그래요?
6: 우와! 멋있다!
7: 가벼운 액트가 나가신다! 슈!
8: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9: 안 돼, 내 거야!
10: 나도 가디언 엑스 갖고 싶다.
2: 아! 가디언 엑스 장난감 어때요?
4: 가디언 엑스?
2: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4: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2: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4: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걸.
3: 타요와 두리 아빠가 두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2: 안녕하세요.
4: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뭐려.
4: 그나저나 가디언 엑스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2: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4: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11: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4: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11: 네.
4: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2: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4: 그래.
3: 타요와 두리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12: 여기도 다 팔렸어요.
4: 정말요?
3: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4: 여기도 없다고요?
11: 네, 죄송합니다. 가자.
2: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4: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가디언 엑스다.
2: 정말 다행이에요.
4: 그러게.
12: 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4: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13: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4: 정말요? 고맙습니다.
2: 다행이다.
4: 둘이가 좋아하겠지.
13: 가디언 엑스.
12: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13: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 사준댔잖아요.
12: 미안해. 좋은데 다시 가볼까?
4: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13: 고맙습니다.
12: 정말 감사해요.
4: 뭐려. 가디언 엑스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2: 그러게요. 이제 파는 곳도 없을 텐데. 우리 진짜 가디언 엑스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4: 사인?
2: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엑스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6: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2: 네.
3: 타요와 두리 아빠는 가디언엑스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2: 저기인가 봐요.
6: 그래? 그런데 가디언엑스는 안 보이는구나.
11: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2: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6: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11: 네, 맞습니다.
6: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11: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6: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6: 오래 걸리긴 하네.
3: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14: 수고하셨습니다.
15: 수고하셨습니다.
2: 가디언엑스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6: 뭐? 어디? 가디언엑스. 잠시만요.
16: 네, 무슨 일이시죠?
6: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16: 아, 네.
6: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16: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6: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16: 아, 그랬군요.
6: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16: 저, 잠시만요.
6: 네?
16: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6: 더 좋은 거요?
16: 우와. 직접 가디언엑스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6: 정말 고마워요.
16: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정말 잘 됐어요.
6: 그러게.
2: 꼬마 버스 타요. 다 왔습니다.
6: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2: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엑스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6: 글쎄.
2: 시작한다. 아빠 저거 보세요.
6: 뭐?
2: 가디언엑스예요.
17: 가디언엑스. 가디언엑스, 이 못된 악당!
18: 나 가디언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6: 와, 정말 똑같은데?
2: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엑스가 제일 좋아요.
6: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2: 좋은 생각이에요.
6: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2: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3: 드디어 두리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19: 두리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두리야.
2: 고마워요. 그런데 아빠는요?
19: 글쎄, 어디 가셨지?
2: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두리야!
19: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2: 네. 두리야, 안녕?
20: 타요, 무슨 일이야?
2: 생일 축하해, 두리야.
20: 고마워, 타요.
2: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20: 공원?
2: 그래, 좋아.
20: 우리 뭐 하고 놀까?
2: 숨바꼭질 어때?
20: 그래, 좋아. 어이, 거기 꼬마들.
2: 너희들은 누구야?
21: 우린
14: 불을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님이시다.
15: 맞아.
21: 너희들 뭐 하는 거야?
15: 어? 저기 썬더볼트다.
22: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5: 뭐?
22: 야야.
15: 가디언 X잖아.
22: 만나라, X 파워.
14: 가디언 X 두고 보자.
15: 두고 보자.
22: 우와,
15: 가디언 X 고마워요.
22: 이쯤이야 문제 없지.
21: 정말 고마워요, 아빠.
22: 둘이야,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21: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 거예요.
16: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21: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X 중에 최고였어요.
22: 정말?
21: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16: 둘이야.
15: 이야, 생일 축하해.
21: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15: 뭐?
3: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15: 가니야, 고마워.
3: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4: 오늘은 너무 바빴어.
23: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어? 쉰 옷이잖아.
14: 무슨 일 있나 봐.
23: 가보자. 응? 피넛, 안녕. 너희들이구나. 안녕.
14: 응? 무슨 일이야?
23: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24: 우리가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23: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14: 큰일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23: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24: 피넛,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23: 정말?
24: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14: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23: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24: 응, 그럼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3: 가니, 피넛은 왜 안 오니?
24: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25: 저기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줄래?
16: 늦었다고.
23: 네.
24: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5: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16: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24: 네, 금방 도착해요.
3: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24: 도착했습니다.
16: 아이, 늦었다 늦었어.
23: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14: 가니, 이제 끝난 거야?
23: 응.
14: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23: 피넛이 너무 곤란해 보였어.
14: 으휴, 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23: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자, 로기.
14: 잘자.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14: 아, 상쾌해.
23: 로기 일찍 나왔네.
14: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15: 어떡해.
23: 라니, 무슨 일이야?
26: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23: 뭐?
14: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간다.
26: 이러다 늦으면 어쩌지?
23: 그럼 너 먼저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26: 정말?
23: 자, 어서 들어가.
26: 가니, 정말 고마워.
23: 뭘? 그럼 나중에 봐. 드디어 내 차례.

0: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1: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2: 어? 아니, 안녕.
1: 안녕, 얘들아.
2: 이게 무슨 냄새야?
3: 간이 한 투서 나는 것 같은데?
2: 간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1: 미안.
4: 냄새.
0: 운행을 끝낸 간이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가서 좀 쉬어야겠다. 와, 저러다 가방이 떨어지겠는데? 간이야, 괜찮아?
5: 괜찮아.
6: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5: 아니에요.
6: 그런데 이 짐은 어떡하지? 분명 또 떨어질 텐데.
1: 그러게요.
5: 내가 실어줄게.
1: 정말?
5: 마침 일이 끝났거든.
1: 우와, 고마워, 간이.
5: 저한테 실으세요. 다녀왔습니다.
7: 간이 왔구나. 이제 오는 거야?
1: 응. 잠깐만.
7: 그 상처들은 뭐야?
1: 에?
7: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1: 네.
7: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8: 네, 하나 언니.
7: 이쪽으로 와, 간이.
1: 네.
0: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강희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9: 강희!
1: 타요!
9: 오늘 난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1: 어딘데?
9: 우리 가디언 X 영화 보고 왔어. 지금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1: 가디언 X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2: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9: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2: 그래? 간이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봤거든.
1: 좋아. 정말 기대된다.
9: 얼마나 재밌었다고.
1: 맞아, 내일 꼭 가봐.
2: 간이, 빨리 나와.
1: 잠깐만.
2: 이러다 늦겠다고.
1: 알겠어, 이제 가자.
7: 얘들아, 너희 혹시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1: 심부름이요?
7: 급하게 정비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1: 정말요?
2: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 그게 그렇긴 한데.
7: 그렇구나. 어쩌지?
2: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가냐, 빨리 가자. 다음부터 남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1: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잖아.
7: 오늘은 꼭 봐야 하는데.
1: 하나 누나.
7: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8: 네.
1: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 간 거잖아.
2: 아니, 안 올 거야?
1: 로게,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2: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1: 하나 누나, 제가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7: 정말? 고마워.
1: 멀려.
10: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5: 아니.
1: 피넛, 안녕.
5: 어디 가는 거야?
10: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5: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1: 뭐? 정말?
5: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1: 그러지 않아도 돼.
5: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넌 좀 쉬어.

0: 피곤해 보이너라.
1: 피몬, 고마워.
0: 뭐해? 그럼 다녀올게.
1: 응.
0: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2: 어? 아,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들렀다 가야겠다. 뭐? 줄이 왜 이렇게 길지?
0: 하니! 어? 여기야!
2: 충전하러 온 거야?
0: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2: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0: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2: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 있었잖아.
0: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줬잖아.
1: 아니야. 정말 고마워.
0: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2: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마칠 수 있겠는걸? 뭐?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0: 다니야!
2: 어? 누리야!
0: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2: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0: 어, 그래?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나만 따라와.
3: 다니는 누리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2: 우와, 고마워. 네 덕에 영화를 볼 수 있겠어.
0: 뭘,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2: 응, 잘 가.
0: 이제 들어가 볼까?
4: 하니!
2: 로기, 이제 오는 거야?
4: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응?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0: 그게...
4: 응?
2: 시작하나 봐. 어서 가자.
4: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2: 영화부터 보고.
3: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에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 상처엔
7: 순한 길게.
6: 주물 상처엔
7: 덤덤해.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1: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3: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4: 어서오세요 공주님.
1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1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6: 글릭소
17: 글릭소 얼마 될까?
18: 부하시간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6: 클릭서!
1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6: 클릭서!
1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 좋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우와. 에이, 실패네.
1: 모래성이 실패네.
0: 하지 마, 봄이!
1: 해지네, 거지!
0: 그만 따라해!
1: 그만 따라해!
0: 봄이 또!
1: 나!
0: 흥! 나 먼저 갈 거야!
1: 거지, 장난이야, 장난!
2: 거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 많이 난 것 같은데.
0: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3: 코코이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콩콩이 진짜 너무해. 어? 어?
0: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3: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0: 진짜 진짜 싫어. 포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3: 어? 포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0: 에? 포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3: 우리 말고 따라하기 대장 콩콩이가 있잖아.
0: 아하.
1: 키미, 나왔어.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2: 어서 와, 코미.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1: 쉿!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불량놀이냐 하자.
3: 아야, 아야.
1: 따라하지 마, 콩콩이.
3: 콩콩이야,
1: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3: 아야, 아야.
1: 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3: 그러니까.
1: 그렇다면. 이건 못 따라하겠지.
2: 같은데.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곰이, 곰이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0: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어? 설마 콩콩이도?
1: 콩콩이도? 몸이 좋아.
0: 나도 콩콩이 좋아.
1: 이게 아닌데.
2: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1: 제발 그만 따라해.
3: 티미야꾸나.
2: 안녕하세요. 공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2: 네.
1: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2: 너무 사랑스러워.
1: 뭐 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2: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1: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2: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4: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1: 아,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4: 맞아, 맞아.
5: 나도 보고 싶다.
4: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1: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2: 나 준비됐어.
1: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슈퍼 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2: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티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2: 뭐라고? 안 돼.
0: 엄청 빠르다.
1: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요. 힘 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2: 우와, 힘이 힘 진짜 세다.
4: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0: 이게 뭐야?
1: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티미의 사르르 쿠키.
4: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2: 알겠어.
1: 더 큰 소리로.
2: 와, 하, 하, 하, 하. 와,
1: 아빠, 콩순이 왔어요. 콩콩이 잘 놀고 있었어?
3: 일찍 왔네, 우리 콩순이. 콩콩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1: 네.
4: 콩콩아, 잠시만.
1: 힘이 잘할 수 있지?
2: 안녕. 난 슈퍼 영웅 팀.

0: 나한테 엄지척을 해줬어. 디미, 진짜 슈퍼영웅 같더라.
1: 맞아. 세르르 쿠키 없이도 커지다니 진짜 멋져.
2: 디미 정말 최고야.

0: 콩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티미야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티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고장났잖아.
0: 어,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키미,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어이, 알려줘.
1: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뭐예요?
2: 뭉치다! 뭉치야! 이거 지켜줘!
5: 먹어.

0: 날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0: 이게 호빵이 아니라
2: 공신이 선물이라고.
1: 왜요? 왜요?
3: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4: 호빵 기계 다 고쳤어.
3: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4: 알았어. 디미, 호빵 보여줘.
5: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5: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3: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5: 좋아.
0: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3: 우와! 샌드위치!

0: 커디, 너도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3: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3: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0: 은지야.
1: 같이 가.
2: 괴물 나올 것 같아.
3: 밥도 안 보이고 그냥 나가자.
2: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4: 에이, 우리가 있지.

0: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업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9: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3: 예!
12: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안 되는데.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공은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정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도와줄래?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뭔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고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요놈 잡았다.

선물 준비하는 거 알지? 꼭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순한 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럭 사운드로.
4: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3: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5: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3: 오가 사보다 크잖아.
4: 오를 어떻게 부르지?
5: 사?
3: 아기 이름? 바로?
5: 오!
4: 막혔어.
5: 여기 주사위 박사인데 육을 어떻게 부르지? 4
4: 더하기 2는 바로
6: 6.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5: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3: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4: 7을 어떻게 부르지?
5: 4
3: 더하기 3은 바로
7: 7. 오, 난 운이 좋아. 와!
4: 이쪽이야.
3: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4: 길이 없어.
3: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5: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3: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5: 4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5: 8. 옥토블록 그네.
4: 예!
5: 1, 2, 3, 4, 5, 6, 7, 8, 그네!
3: 안 열려?
5: 정사각형은 힘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3: 9를 어떻게 부르지?
5: 4
3: 더하기 3?
4: 더하기 2는 바로 9!
3: 고마워. 2 3
5: 4 왕관 4개!
4: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3: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5: 10을 어떻게 부르지?
3: 전부 합쳐보자!
5: 4
3: 더하기 3
4: 더하기 2
3: 더하기 1은 바로
6: 7 10 9 8 7 6 5 4 3 2 1 발사!
5: 4
3: 3
4: 2
3: 1 굉장한 모험이었어. 우린 작은 숫자들이지만 한

0: Magic mat! Marvelous! Catch the gingerbread man! Zoom!
1: You can't catch me! You can't catch me! M! Don't eat the mat!
2: Total tomfoolery.
3: I just popped in! Hold hands! What use is a map?
2: Terrific touchdown!
3: Let's take a peek!
4: Bang, bang,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3: The gingerbread man!
2: Stop eating everything!
0: I couldn't munch another thing.
3: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0: Except maybe...
2: Tally-ho!
3: La, la, la, la, la, la.
2: On your tippy toes, everyone.
3: You can't catch me.
2: Mm-mm. No, not playing.
3: You can't catch me.
2: Yes, I can.
3: Run, run, as fast as you can.
0: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2: Time for my tea.
3: Perfect time to pop off. Run, run, as fast as you can.
5: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6: 걸린 초록병 아홉 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오!
4: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7: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여덟 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승격!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4: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3: 안 돼!
8: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4: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3: 어?
4: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9: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4: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9: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언덕을 굴러가는 초록병 5개.

0: 초록빵 다섯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예.
1: 만약 병해가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세 개가 됐네. 아닐리스톤. 공중에서 나는
2: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두 개.
3: 오! 돌아와!
2: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럼 예!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한 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만약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없네.
4: 벽에 걸린 초록병 에게
5: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에 숨은
4: 하늘로 날아간 바닥에 눈 언덕을 굴러가는 초록병 에게
0: 정사각형이 된
1: 공중에 전하는
2: 바다에 떠있는
1: 고래한테 먹힌
4: 만약 병 하나가
0: 떨어진다면
4: 묻는다면
0: 깨워버리면
4: 빙빙 돈다면
0: 굴러간다면
1: 날아간다면
2: 멀리 가버린다면
1: 길이가 생

Exciting!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Oh,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No. Let's make a din. D on drums. Pad. Pan. Pin. Din.
2: Din.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옥스포드 상.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키키키키.
8: 타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우리 차례요?
1: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위야. 너무 재미있다.

0: 그거 나잖아? 와, 마실 가을이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히.
1: 히. 난 이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2: 바로 우리들이잖아.
0: 이.
1: 이.
0: 이.
1: 이.
0: 이.
1: 이.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3: 바로 사.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 모양, 아름목, 경행사면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3: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워커 블럭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0: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5: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0: 저게 나라는 거야? 저글링 공도 없으면서.
5: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0: 4.
1: 그럼 이건 이쪽으로 가고
0: 7.
1: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1: 1,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1: 6,
3: 7, 8,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3: 우후!
0: 시작합니다!
4: 이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4: 더하기 2는?
1: 우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0: 우와.
4: 이젠 무게가 다르죠?
1: 3은?
4: 7보다 작아요.
3: 4은? 2보다 커요.
4: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론의 피날레!
4: 삼각형!
1: 삼각형!

0: 몇 개야?
1: 많아요!
2: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3: 더 있어요, 더 있어요.
4: 다음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5: 뭔가 엄청난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4: 섬으로 해보자.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5: 너무 재미있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3: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오카블록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0: 우와.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4: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5: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4: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5: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7: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0: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6: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오

0: 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1: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2: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3: Huh?
2: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3: Oh,
2: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0: help.
1: Tuh!
0: Oh! Tuh! Perfect!
2: Oh!
1: Tuh! Be careful! Typical! Now we're stuck!
0: I'm not. I'm popping off.
1: What's going on?
3: I know.
0: What is it then?
3: Don't know.
1: Tea stuck on top of a mountain?
3: I know. Tea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1: Tea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4: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ea, off we go!
0: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3: I know!
1: You don't, though, do you?
3: I do!
1: You do, don't you? You?
5: Oh, me?
0: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ea, little bug!
3: I know!
0: Is it my turn? B-A-G, bag!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B-A-G!
3: I said I know what to do.
1: Go on then, show us.
3: I will.
0: B-I-G, big! Brilliant! Go on, get on top.
1: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7: 지성!
6: 얼굴 상처엔?
7: 순한 길게!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3: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6: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로기와 행운의 지니.
1: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왔어요.
3: 피노테페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8: 와, 정말?
9: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10: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3: 어? 저기 봐! 와, 멋지다!
10: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3: 맞아!

0: 자, 다 됐다.
1: 고맙습니다.
2: 와, 가니! 진짜 가니 오닉스 같아!
1: 정말?
3: 이제 내 차례다.
0: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3: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0: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3: 네.
0: 자. 이렇게.
3: 벌써 끝났어요?
0: 아, 그게.
1: 로키, 어디 봐봐.
3: 왜 웃어?
0: 저기, 그게.
3: 이게 뭐예요?
0: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3: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4: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5: 안녕하세요.
6: 어? 뭐?
7: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5: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4: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5: 시원해.
1: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5: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1: 고생했어, 로기.
5: 뭐? 씻었는데 이게 뭐야?
2: 얘들아! 봐요! 이것 봐라! 멋지지?
1: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2: 스피드가 줬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5: 어쩌다가?
2: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진이를 만났어. 어? 안녕, 다연.
1: 어?
2: 안녕.
1: 어? 어? 와!
2: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소?
1: 우와! 돌아왔다!
2: 진이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1: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2: 그런가?
8: 아니야.
2: 어?
8: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5: 뭔데?
8: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1: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8: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2: 얘들아, 안녕.
1: 안녕, 지니.
8: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1: 와!
2: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1: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8: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4: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5: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8: 로기, 너도 진이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5: 그래, 나도 진이를 만나봐야겠어.
4: 로기는 진이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5: 여기선 진이를 만날 수 있겠지?
9: 랄랄라.
5: 진이는 대체 어디

0: 뭐야.
1: 로기!
0: 어? 띠띠뽀, 안녕.
1: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0: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진이 못 봤어?
1: 진이?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그런데 왜?
0: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2: 로기는 지니를 만나러 강의역에 찾아갔어요.
0: 지니!
1: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0: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1: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0: 그래! 다요랑 나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지니 덕분이랬어.
1: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0: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지니.
1: 잘가, 로기.
0: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지니잖아? 무슨 일이지?
1: 어떡해.
0: 지니.
1: 어? 로기.
0: 무슨 일이야?
1: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0: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1: 어? 정말? 조심해. 로기 괜찮아?
0: 괜찮아.
1: 어떡해.
0: 지니의 행운도 나한텐 소용이 없나 봐. 나 먼저 가볼게.
1: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0: 하나 누나.
3: 로기, 무슨 일이야?
0: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3: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0: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3: 로기!
0: 하나 누나.
3: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0: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3: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0: 제가요? 아, 지니 덕분인가 봐요.
3: 지니? 꼬마 기차 지니 말이야?
0: 네, 빨리 달아주세요.
2: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지니를 만나러 나섰어요.
0: 빨리 지니한테 보여줘야지.
4: 로기.
0: 캡트, 루키.
4: 로기,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0: 대단한 일이야?
5: 네가 진이를 도와줬다며?
4: 마침 저기 나오네.
6: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진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 로기가 아니었다면 지니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5: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0: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잘 가.
5: 잘 가.
2: 로기는 지니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1: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지니.
1: 어?
0: 안녕.
1: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0: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1: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4: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1: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0: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1: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0: 어?
1: 로기 덕분에 무사히

0: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1: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0: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 있어요.
1: 얘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2: 놀이터에 놀러 가는 건 어때?
1: 좋아.
3: 빨리 가자.
4: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곽과 봄새 등이 있고 정상에는
5: 그치? 처음 보는 버스인데.
6: 롤리.
1: 있습니다. 어, 시트 안녕하세요.
6: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7: 안녕, 롤리.
1: 안녕하세요. 시투, 하나노나. 친구 누구예요?
6: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8: 아, 안녕, 롤리.
7: 롤리는 면허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1: 우와, 대단하다.
9: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10: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6: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1: 앞으로 잘 부탁해.
8: 와.
6: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8: 네, 좋아요.
2: 이쪽이야, 롤리.
1: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리 정비해줘.
2: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1: 아, 이쪽이야. 고마워.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2: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1: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2: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1: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3: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2: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1: 알았어.
11: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2: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1: 언제 끝나는 거야?
9: 그러게.
3: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8: 파티?
3: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9: 와, 좋은 생각이야.
8: 맞아.
12: 와, 재밌겠다.
3: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1: 당연하지.
11: 도심에 위치한 공항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0: 다음 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2: 안녕하세요.
13: 아빠구나.
1: 아빠, 아빠.
6: 안녕.
1: 안녕.
6: 잘할 수 있지, 롤리?
2: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가렴.
6: 좋아. 그럼 출발할까?
2: 네.
0: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2: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14: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13: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2: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0: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2: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9: 졸려요. 지루해.
2: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15: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1: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2: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6: 어,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0: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2: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6: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2: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6: 여기가 한강이라고.
2: 우와!

0: 자.
1: 다녀왔어.
0: 어서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1: 걱정이야.
0: 왜?
1: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0: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1: 어?
0: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1: 내가? 아,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0: 어, 시트!
2: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얘들아.
3: 시투.
4: 무슨 일이에요?
1: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3: 숙제예요?
5: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6: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7: 어? 안녕!
1: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6: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1: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6: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1: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2: 재밌겠지?
3: 네, 재밌겠지!
6: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1: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6: 알겠어요.
2: 어서 가자, 롤리.
5: 롤리는 시초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6: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2: 따라와 보면 알아.
6: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2: 정말?
6: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중요동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2: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6: 어? 꽃향기?
2: 어서 한번 맡아봐.
5: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6: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2: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6: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2: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0: 얘들아.
1: 시즈루.
0: 숙제는 잘 마쳤니?
1: 네, 정말 최고였어요.
0: 그래?
1: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2: 뭐?
3: 무슨 얘기지?
4: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5: 다음 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1: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6: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1: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0: 어? 한강에?
1: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0: 뭐? 그래.
1: 도착했습니다.
7: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1: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0: 정말 아름답다.
1: 지다.
2: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0: 와.
2: 어때? 정말 멋지지?
0: 어,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2: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3: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2: 정말 고마워요, 시투.
4: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5: 잘 가, 롤리.
6: 또 만나자.
2: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7: 그래.
6: 꼭 놀러 갈게.
3: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옥스포드 탕.
11: 어, 해보고
10: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플레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동.
14: 얼굴 상처엔
15: 순한
14: 주물 상처엔
15: 덤덤한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7: 숙소에 가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길길.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낙타의 그림자.
1: 아, 얘들아!
2: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3: 들려!

0: 낙타를 빌려준다고?
1: 오, 그래. 낙타를 타면 사막을 편하게 지날 수 있겠네.
0: 아, 낙타 좀 빌리겠어.
2: 아주 튼튼한 낙타랍니다. 사막에서는 낙타가 딱이죠.
1: 남자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어.
0: 낙타를 타니 편하긴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운걸. 아, 낙타 그림자 아래서 쉬면 시원할 거야. 자, 좀 쉬어볼까. 아, 누구야?
2: 야, 그늘 좋다. 햇빛만 피해도 이렇게 시원하구만.
0: 아니, 당신은 낙타를 빌려준 장사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내가 낙타는 빌려줬지만 낙타 그림자는 빌려준 적이 없지 않은가?
0: 아이, 제가 낙타를 빌렸으니까 그림자도 제 거죠.
2: 난 낙타만 빌려줬다니까. 그림자는 내 거라고.
0: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 두 사람은 그림자를 두고 한참 싸웠어. 그 사이
3: 둘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만. 그렇다면
1: 낙타는 두 사람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야.
0: 그림자도 내 거라고.
2: 그럴 리가 있나.
0: 내가 빌렸다니까.
2: 아, 빌려준 적이 없다니까.
4: 왜?
5: 으휴, 장사꾼 정말 못됐다.
6: 그림자는 낙타랑 같이 다니는 건데 저런 억지가 어딨어.
5: 맞아, 그림자를 따로 빌릴 수도 없고.
6: 치, 그림자가 그렇게 좋다 그거지. 그렇다면
7: 생각난다.
6: 그래, 생각났어. 우리가 바꿔보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7: 아이고, 덥다, 더워.
6: 아유, 더워.
7: 아유, 그늘 참 좋다.
6: 아유, 사막은 너무 더워. 제가 낙타 빌렸으니까 낙타 그늘에서 저도 좀 쉴게요.
5: 에? 아이, 난 낙타를 빌려줬지 낙타 그림자를 빌려준 적은 없네.
6: 아유,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7: 알겠어요. 그럼 혼자 시원하게 쉬세요.
5: 아, 참 바보 같긴. 순순히 물러나니 좋구만. 아이고, 시원하다.
6: 그림자 모양이. 이거다. 좋았어.
5: 아, 심심한데 잠이나 잘까?

0: 아니, 사막에 웬 늑대야? 마지막 한 방이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1: 정석구나, 널 데려가려고 왔어.
2: 엄마야, 유령이다. 살려주세요.
0: 그림자인 줄 몰랐지? 와,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3: 어때? 내가 바꾼 이야기.
4: 이번엔 다 함께 슝 날아볼까요? 친구 비행기도 어서 오세요.
5: 친구들 빨리 와.
4: 모두 폴짝 지금.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최고!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옌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태씨.
4: 태씨.
2: 대마법사 티씨.
5: 티씨, 아빠가 뭘 사왔게. 짜잔.
2: 마술 세트잖아요.
5: 그래, 맞아. 네가 엄청 갖고 싶어 했던 아주 비싼 마술 세트.
4: 예, 고맙습니다.
5: 그걸 사달라고 졸랐던 시간에 반만이라도 연습을 한다면 아마 넌 훌륭한 마술사가 될 수 있을 거다.
4: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5: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마술 한 가지 보여줄 수 있을까?
4: 그거야 쉽죠.
5: 약속하지?
4: 네.
5: 좋아. 티씨는 대마법사. 아주 기대가 되죠. 대마법은 보나마나. 대박?
4: 오.
2: 이야.
4: 아하. 꽃이야, 나와라.
2: 어? 오.
4: 좋아. 돌리고 나서 휙. 쉽네. 돌리고 나서 휙. 뭐야? 휙 하고 돌리는 건가? 꽃아, 나와라 좀.
2: 안녕 태씨.
6: 안녕 태씨.
2: 대체 이 마술봉이 무슨 잘못이야?
6: 그 마술봉에서 꽃이 안 나오잖아.
2: 설명서는 읽어본 거야?
4: 알았어.
2: 그럼 우리 이초보 마술은 건너뛰고,
4: 어?
2: 진짜 마법을 하는 건 어때?
4: 좋아! 아브라카다다!
2: 우와! 이거 멋진데? 자, 이제 이 마법봉을 다시 사용해보자.
4: 좋았어! 탁자야, 탁자야, 날아라, 날아라!
2: 잘하는데? 이건 어때?
4: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따르라! 너흰 자유다! 날아올라라!
2: 우와.
4: 알았어. 세상에, 티씨!
2: 그럴 순 없지! 난 대마법사 티씨다!
4: 하! 하! 하! 하!
5: 개미은행이 열심히 일하네요. 알뜰살뜰 모으면 언젠간 나도 부자. 아, 티씨. 대체 무슨 일? 티씨, 아빠가 마술 연습하라고 했지. 방을 망가뜨리라고 했니?
4: 아니요, 전 연습이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대마법사거든요.
5: 아무래도 마술 세트 반품해야겠다.
4: 당신은 내 마법을 빼앗아갈 수 없어.
5: 정말 그렇게 생각하라.
4: 안 돼. 태씨.
5: 잘 봐라, 약속을 어긴 자들은 바로 저렇게 되는 것이 낫다.
4: 티씨, 도와줘! 어떡해!
2: 잘 들어, 저 나쁜 마법사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4: 그래, 할 수 있어! 돌리고 나서 휙!
5: 안 돼, 뭘 하려는 거냐!
4: 돌린 다음에 휙!
5: 그만 둬!
4: 돌리고!
2: 응? 아하!
5: 안 돼!
4: 돌리고 받아라!
5: 꽂히잖아!
4: 깨졌구나!
2: 어? 그래! 내가 해냈어!
5: 그래, 티씨! 그러니까 그 꽃 좀 제발 치워줘!
4: 아빠, 이거 가짜예요.
5: 어우, 그러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게.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당신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0: 가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대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0: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시계를 읽어라. 몇 시 몇 분?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2: 어? 근데 토토는 어딨지?
3: 맞아. 어딨어?
4: 미안.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지금 몇 시야?
1: 아침 8시 20분이지. 우리 유원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4: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야.
2: 그런데 곰기원은 또 어딨지?
3: 맞아.
4: 나만 늦은 건 아니네. 예!
1: 곰기원 지금 어디야?
0: 개개! 나는 지금 시계탑 공원이다. 오바! 구조 요청이 와서 잠깐 확인해보고 가겠다. 하! 말이잖아.
1: 어? 우와! 곰기 요원이 진짜 왔다.
5: 곰기 요원, 나 진짜 이상한 걸 발견했다.
0: 뭔데?
5: 오늘 친구들이랑 8시 2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0: 했는데?
5: 저기 봐. 시계에는 25가 없다.
0: 자, 하하하하.
5: 어?
0: 말해. 그거야 시계는 1에서 12까지 있으니까.
5: 그럼 8시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0: 25분?
5: 응.
0: 25분은 말이야. 잠깐만.
5: 아?
0: 토토! 깨깨!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1: 곰기 시계.

0: 짧은 바늘로는 몇 시인지, 긴 바늘로는 몇 분인지 알 수 있어.
1: 먼저 수를 따라 긴 바늘을 한번 돌려볼까?
0: 1이면 5분, 2면 10분, 3이면 15분,
1: 4는 20분, 5는 25분, 6은 30분,
0: 7은 35분, 8은 40분, 9는 45분,
1: 10은 50분, 11은 55분, 마지막 12는 60분.
2: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분까지!
1: 잘했어! 그래서 긴 바늘이 한 바퀴 돈 한 시간은 60분인 거야.
0: 자,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 응. 이건 몇 시 몇 분일까?
1: 짧은 바늘이 6을 지났고 7은 아직 안 지났어. 이건 몇 시를 읽지? 승하요원 말해볼까?
3: 6시 같다.
0: 아, 잘했어. 긴 바늘은 3에 있어. 이건 몇 분? 우리 설아요원 말해볼까?
4: 15분인 것 같아.
1: 정답! 자, 지금은 몇 시 몇 분?
5: 6시 15분!
1: 정말 잘하는걸? 이제 마리의 약속 시간도 알려줄 수 있을까?
0: 8시 25분!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1: 오, 우리 승현 요원 말해볼까?
3: 8을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아.
0: 오! 그럼 25분일 때 긴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서윤 요원 말해볼까?
6: 5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25분은 긴 바늘이 5에 있으면 되는 거야.
0: 어때? 이제 알겠지, 곰기?
2: 고마워, 요들! 말해!
1: 응?
2: 25분은 지금이야!
1: 어?
2: 긴 바늘이 5일 때!
1: 맘마미야! 마리야, 안녕!
7: 일찍 왔네.
1: 아주 좋아! 곰기 요원!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2: 잘 다녀와, 마리! 재밌게 놀아!
7: 오늘 뭐 하지?
1: 가위바위보 하자!
2: 자, 12시 우주 햄버거 좋았어.

12시 딱 맞춰 도착했구만. 부엌 요원은 아직인가? 자. 아, 진짜 안 오네. 아.

0: 곰띠요원. 곰띠요원!
1: 깜짝이야!
0: 시간 맞춰 잘 왔군.
1: 곰요원!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12시에 보기로 했잖아!
0: 12시. 바로 지금이지.
1: 하? 지금도 12시잖아. 아까도 12시였는데

0: 동기요원, 하루는 몇 시간이게?
1: 뭐 되게 긴 시간이겠지?
2: 하루는 24시간이야.
0: 우리의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해.
3: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지.
2: 어느새 딱 12시다.
3: 점심을 먹고 나면 집에 돌아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한다고.
2: 다시 밤 12시가 됐으니 오늘 하루 끝.
3: 같은 시각이지만 아침 9시에는 학교를 가고 밤 9시에는 잠을 자네.
0: 맞아. 24시간 하루 동안 같은 시각이 두 번 있는 거지.
1: 아하, 그렇구나.
4: 부엌요원, 앞으로는 정확히 밤 12시라고 해달라고.
5: 알겠어.
4: 자, 그래서 비밀리에 부른 이유가 뭔가?
5: 아, 맞다. 곰기원, 나의 동생이.
4: 동생이?
5: 내 동생이. 사실 곰기요원 팬이거든. 여기 사인 좀.
1: 알겠어. 나의 팬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4: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히 알면 누구나 요리에 탈 수 있다.
5: 누 그 나.
4: 자, 동생 이름이 뭐죠?

0: 우주 시계 도착! 하! 진짜 시계 바늘이 없어졌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1: 나야 나 슈퍼맨!
0: 슈퍼맨!
1: 이 우주 시계의 시계 바늘을 정확히 지금 시각에 맞게 꽂아넣지 않는다면 온 우주의 시계 바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0: 그럴 일은 없다. 자, 지금 시각 나와라. 야! 자, 11시 45분이군. 요원들, 먼저 시계를 11시로 만들어보자. 11시일 때 짧은 바늘은 11에 있지. 긴 바늘은
2: 11!
0: 11시 완성! 자, 11시 45분이 되려면 긴 바늘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할까?
2: 9까지!
0: 9로 가라, 긴 바늘! 얍! 11시 45분!

0: 어떡해.
1: 토끼게. 아이, 큰일 났다니. 무슨 일이야.
0: 토끼.
1: 그 이상한 코스염은 뭐야?
2: 우리가 멜롱멜롱 숲을 지나가는데
0: 장난꾸러기 마법사들이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도 안 없어져.
1: 아유, 어떻게 해야지 그럼.
2: 방법은 딱 하나. 24시간 안에 멜롱멜롱 숲에 있는 꿀당근을 먹으면 사라진대.
0: 도와줘.
2: 검게.
1: 알았어. 멜롱멜롱 숲의 꿀당근 내가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0: 부탁해 검게.

0: 이쪽이군. 어서 꿀당근을 찾아야 해.
1: 어디?
2: 여긴 우리 마법사의 땅.
3: 문제를 맞힌 자만 일찍 나갈 수 있지.
0: 아, 급한데.
3: 문제 나간다. 알밤이 두 개,
2: 세 개, 네 개는
4: 모두 몇 개?
0: 아하, 세수의 덧셈이구만. 더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먼저 2 더하기 3은 5. 거기에 4를 더하면 9. 그러니까 정답은 9.
2: 맞췄네.
0: 아,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아, 급해서 이만. 비켜. 이쪽인가?
4: 이쪽이야.
0: 근데 8에는 뭘 더하면 10이 될까?
5: 2?
0: 그렇지. 그러니까 7을 2와 5로 갈라서 8과 2를 먼저 더하면
5: 10.
0: 거기에 남은 5를 더하면
5: 15.
0: 반대로 8을 가릴 수도 있어. 7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5: 3.
0: 그래. 그렇다면 8을 5와 3으로 가르고 7과 3을 더하면
5: 10.
0: 거기에 남은 5를 더해봐.
5: 15.
2: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3: 대단하고 굉장해.
2: 수학도 마법처럼 신기하구나.
3: 그러니까. 기분 있다. 이 꿀당근.
2: 뭐 다 가죠. 그리고 우리도 수학 가르쳐 주세요.
3: 가르쳐 주세요.
0: 잠깐.
2: 가르쳐 주세요.
0: 알았어요. 대신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
4: 알았어.
6: 우와, 없어졌다.
7: 수염이 사라졌어.
6: 고마워, 곱게.
0: 왔나, 요원들. 10을 만들어 더하면 더하기를 잘하는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0: 기본으로 알아야 할 수 있지롱. 즉,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게임일 거다. 슈퍼 문제! 여기 당근 9개와 우이 7개가 있다. 모두 몇 개일까요? 물론 너는 못 맞히겠지만.
1: 차! 누가 못 풀 줄 알고? 으차! 야! 자, 당근은 9개. 요원들, 9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2: 1!
1: 그래! 그럼 7을 1과 6으로 갈라서 9와 1을 먼저 더해 10을 만들고 거기에 남은 6을 더하면
2: 16!
1: 그렇지! 자, 그럼 당근과 오이는 모두 몇 개?
2: 16개!
1: 훌륭해, 요들! 예!
0: 이걸 맞히다니!
1: 비밀번호는 16, 16! 예, 열렸다. 슈퍼맨, 재밌었다. 안녕. 하하.
0: 야, 곰개 거기서. 얄미워. 곰개.

0: 소라도둑?
1: 응! 귀에 대본 적 있어? 이렇게 하면 신기한 소리가 들려.
0: 어?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2: 나도! 나도! 나도. 어디. 신난다. 우와, 예쁘다.
3: 도망가냐?
4: 우와, 정말이야.
5: 킁킁! 다들 여기서 뭐 하시나요?
6: 하루가 저희한테 소라고둥을 선물해줬어요.
5: 오호, 그래요?
1: 네, 네. 킁킁 시장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5: 아, 그럴까요?
2: 이렇게 하니까 헤드폰 낀 것처럼 더 잘 들려. 하루야, 나 이거 두 개 주면 안 돼?
7: 알아! 그런 건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다.
8: 그래!
2: 몰라, 알 수가 없어. 소라고둥, 소라고.
8: 이만들은 두 개나 가져가지 말라니까. 소라야!
1: 킁킁 시장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6: 안녕히 계세요. 가자.
5: 어, 네. 몰라 몰라 킁킁.

0: 여러분, 동화책 읽을 시간입니다.
1: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2: 좀 더 놀고 싶은데.
0: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소라고둥은 외롭지 않아. 정말 재미있겠죠? 모두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에 바닷가에 소라고둥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소라고둥한텐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어느 날 한 소년이 친구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소녀가 친구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 둘 떠났어요. 마침내 소라고둥은 혼자 남게 되었지요. 재미가 없나요?
3: 그게 아니라.
1: 킁킁 시장님, 여기 있는 진짜 소라고둥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4: 동화책 읽는 것도 좋지만 소라고둥을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라고둥이 자꾸만 절 불러요.
0: 여러분, 저 동화책은
2: 얘들아.
0: 오늘은 이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2: 시장님.
5: 하루 쿵쿵 시장님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구나.
6: 응,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동화책 읽기 시간인데 모두 소라고둥에만 빠져 있었거든.
5: 그러니까 쿵쿵 시장님은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는 분 아니다려.
7: 맞다로 맞다로.
6: 그래? 하지만 쿵쿵 시장님.

0: 시장님, 좀 어떠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열이 나세요?
1: 모르겠군요.
0: 쿵쿵 시장님이 울고 계셔.
2: 조금 어떠신지
0: 모른다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눈에 눈물방울이 잔뜩 고여있어.
3: 이거 혹시 몰라몰라병에 걸리신 거 아니야?
2: 몰라몰라?
4: 그래, 한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병 말이야?
0: 그게 뭔데?
3: 몰라몰라병에 걸리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몰라 몰라 이 말만 계속 하게 되지. 장난감 나라엔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난감들이 한둘이 아니야.
0: 어떡해.
5: 몰라 형 몰라.
6: I don't know.
7: 와크리마스 부지따오.
3: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몰라. 환자는 몰라 몰라 하다가 병이 심해지면 그때는 자신이 장난감인 것도 잊게 된 채 고장 나버리게 돼.
0: 그럼 큰일이죠.

0: 쉬지도 못하시고 딩동씨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거야.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
1: 뭐?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몰라몰라병에 걸렸다고? 웃기고 있네. 몰라몰라병은 그런 게 아니라고.
2: 그럼 뭔데요?
1: 하루가 괜한 걸 가져와서 이하단이 난 거지. 너도 봤지? 하루가 다른 장난감들에게만 소라고둠을 선물하고 킁킁 시장을 쏙 빼는 거.
2: 그럼 킁킁 시장님이 삐졌다 그 말씀이세요?
1: 맞지 맞지. 하루 때문에 킁킁 시장이 삐졌다는 걸 모두 알아야 해. 그래야 킁킁 시장도 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3: 킁킁 시장님, 김동 씨를 위해서 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장난감 친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4: 이젠 말씀도 안 하시는군.
0: 장난감 나라에는 장난감들의 생명을 구하는 약초가 세 개나 있잖아. 우리 그걸 구해오자.
5: 약초?
0: 응. 첫째, 싹 낳는다 버섯. 둘째, 다 안다 꽃. 셋째, 벌떡벌떡 딸기. 그것만 있으면 킁킁 시장님이 나을지도 몰라.
5: 하지만 그게 어딨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6: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7: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킁킁 시장님을 위해서 무조건 구해온다!
8: 딩동 씨를 위해 한평생 일해오셨던 킁킁 시장님께서 몰라몰라병에 걸리셨는데요. 하지만 우리 딩동 씨 친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먹기만 하면 그 어떤 환자도 병에서 회복된다는 싹 낫는다 버섯. 한기만 맡으면 그 어떤 환자도 모르는 게 없어진다는 다 안다 꽃. 혀에 대는 즉시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벌떡벌떡 딸기. 딩동시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킁킁 시장님을 위해 이 신비의 약초를 모두 구해온 것입니다. 과연 킁킁 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5: 킁킁 시장님, 일어나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0: 하루! 어떻게 됐어?
1: 꽃향기도 맡으시고 딸기도 회에 대시고 버섯도 드셨어. 배가 고프셨는지 꽃은 먹는 게 아닌데 그것까지 다 드셨어.
2: 잘했다.
1: 근데 다시 누우시더니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어.
3: 아, 어? 뭐? 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어리석은 장난감들.
3: 다 죽었어요.
4: 세상에 줄도 없이 귀한 것들을 먹고도 왜 끙끙시장이 낫지 않겠니?
0: 왜 그러시는데?
4: 끙끙시장은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바로 이 마음의 병에 걸린 거지. 그리고 이건 모두
5: 이 하루 때문이래.
1: 왜?
6: 말도 안 돼.
4: 끙끙시장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래.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5: 부려봐, 부려봐.
0: 진짜 누구 놀리냐? 몰라 몰라밖에 못하시는데 어떻게 물어봐.
1: 맞아.
4: 그럼 내가 대신 물어봐줄까? 내 마법 단추로 끙끙시장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봐줄 수 있는데.
0: 정말?
3: 궁금하기는 안 돼.

0: 킁킁 시장님. 하루 때문에 아픈 거 맞죠?
1: 모르겠습니다.
0: 그럼 단추 한 개 더.
2: 쿵쿵 시장님의 눈이 소라고등으로 변했어.
3: 그 혹시 소라고등 때문에 아프신 겁니까?
0: 단추 몽땅. 이제 진실을 얘기해보세요. 하루가 다른 장난감들에게만 소라고등을 선물하고 킁킁 시장한테는 선물하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해서 아프신 거 아닌가요?
4: 믿을 수 없어. 그깟 소라고등 때문에.
0: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거 말씀해보세요. 하루를 내쫓아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장난감 나라의 모두에게 저주를 내릴까요?
1: 단추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2: 아니라잖아.
0: 이게 도와줬더니.
1: 소라고등 소리를 한 번만.
2: 시장님, 이거 시장님 거예요.
5: 제가 귀에 대드릴게요. 바닷소리?
1: 오, 들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것 같군요. 오,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 같군요. 오, 해고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군요. 오, 이제 저 킁킁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군요.
6: 시장님.
1: 저 킁킁은 소라고등 때문에 삐진 게 아닙니다. 단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어쩐지 혼자 있는 것 같더군요.
0: 그게 그 얘기지. 소라고등 줬어봐. 병이 생겼겠어.
7: 마녀님.
5: 이제 알았어. 우리가 킁킁 시장님 너무 외롭게 해서 그게 너무 서운하셔서 계속 몰라 하셨던 거야.
2: 잘못했어요.
6: 용서해주세요.
1: 아니에요.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니 시원하군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8: 장난감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슬픔에 빠뜨렸던 희귀불치병 몰라몰라병의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병은 친구의 마음을 몰라주고 서운하게 해서 생긴 병이었던 거죠. 그동안 몰라몰라병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장난감들이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장난감 친구가 몰라몰라병에 걸렸다면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무엇이 서운했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팝!
9: 바다가 소라고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네가, 너에겐 내가 있단다. 소라고등, 너는 이제 외롭지 않단다.
2: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9: 그렇죠?
6: 네!
9: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라고등 소리를 들어볼까요?
10: 예! 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 주세요.
0: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업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2: 뽀르보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어라 캐슬.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are different.

0: for your name, Foxy.
1: Oh, yeah!
0: That's the thing that was different, isn't it?
2: Bingo! Well done!
3: Find the things that are different. A black kitty and a white kitty. They are different colors. Find the things that are different. A striped kitty and a spotty kitty. They have different patterns. Find the things that are different. A big kitty and a small kitty. They are different sizes. Same, same, same.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4: Math show quiz time!
3: Here are two balls. Find the things that are the same. Number one, color. Number two, size. Number three, pattern. Number one. They are the same color. Both are pink. Here are two footballs. Find the things that are different. The color of their patches. Let's have a look. Each football has a different color patch. One is gold and the other one is silver. Here are different kinds of balls. Can you find two balls that are the same? The table tennis balls. Small, white, table tennis balls. Well done, everyone!
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 상처엔
9: 순한길게.
8: 주문 상처엔
9: 너무나.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재난 대비 국민행동 계량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계란제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1: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꾹, 뻑꾹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2: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1: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볼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짝. 우와, 뽀뽀이도 같이. 그럴까? 좋았어.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환길게.
0: 주물 상처엔
1: 덕분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우리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0: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1: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위한 블루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and sweet for you.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프레쉬 잼 쿠키. Yes, fresh jam cookies. Are you ready?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aspberry jam. 이거 산딸기잼이요. We have plum jam. 자두잼. We have strawberry jam. 모두 좋아하는 딸기잼. 그리고 노란색 잼, apple. 네, 사과잼이요. Apple jam. Ah, these are crushed peanuts. 네, 다진 땅콩이요. 그래서 우리 쿠키도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쿠키 반죽은 어디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We don't need cookie dough. We just need bread. 네, 우리 식빵 쓰면서 프레쉬 잼 쿠키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쿠키 만들었을 때 되게 복잡해요. Making cookies can be really difficult. 반죽도 다 만들어요. 뭐 엄청 엉망진창도 될 수도 있어요. This recipe is very simple. We need the bread and the rolling pin. 우리 식빵하고 밀대만 필요해요. So we take our bread, 우리 식빵, and we're gonna roll. 맞아요, 우리 밀대는 이렇게 창창창창창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Make it flat. 오, 혹시 flat은 아세요? F-L-A-T. 납작해. 네, 이 쿠키들이 납작한 식빵 필요해요. We need flat bread. 마지막 식빵. Roll. Roll. 네, 이렇게 roll, roll, roll.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Okay. Next, we have to make holes. 우리 구멍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따라! We will use these. 이 구멍 있는 거 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냥 평 뚜껑은 써도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Stop. Stop. Rabbit. And rabbit.

Next, we need jam. 바로 밑에는 strawberry jam. 모든 사람들이 딸기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딸기잼 넣을 거예요. 듬뿍듬뿍해도 됐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Don't put too much jam, otherwise the cookie will go there. Everybody loves strawberry jam. 하지만 다른 잼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네, 우리 식빵하고 잼 한번 했고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One more slice of bread and more strawberry jam. 네, 우리 딸기잼도 할 거예요. Oh, I love strawberry jam. 그 달콤한 잼 되게 되게 좋아요. We put one slice on top of the other. 세 번째 식빵은 여기 위에 놓을 거예요. I'm gonna put this bread on top. Number three. And now it's time for lots of jam. Now we're going to put some jam into the holes. 우리 구멍 하나씩 잼 넣을 거예요. Strawberry jam, raspberry jam, plum jam, apple jam. Take a spoon and put jam in the hole. Strawberry jam. 여기 우리 딸기잼 넣을 거예요. Here we'll put raspberry jam. 우리 raspberry 산딸기잼 넣을 거예요. 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마지막에 그 별 모양, 그 토끼 모양, 그 다른 모양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Here, plum jam 넣을 거예요. And here, apple jam. 우리 예쁜 노란 새과잼, 사과잼 넣을 거예요. 이제 잼 네 가지 넣습니다. Now, we need a sharp knife. 이제 우리 칼 하나 필요해요. We cut the crusts. 우리 테두리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쪽 한 번 더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가르게 우리 또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Cut again. 네, 좋습니다. 이제는 쿠키 네 개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four cookies.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Cut again. Now we have four cookies. 우리 fresh jam cookie 이제 네 개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스텝 하나 있어요. We need peanuts. 그 다진 땅콩 쿠키 위에서 놓을 거예요. 조금만 필요해요. 여기도 조금만. Just a little. 조금만 해도 돼요. 네. Now we can put the fresh jam cookies in the oven. 오븐에서 10분 정도 180도입니다. Only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조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트레에서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넣지 마시고 자기 공간 만들어요. Don't put them too close together. Give them space. And now we put them in the oven. 이제 오븐에 들어갈 수 있어요. Now we wait for 10 minutes. 우리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I think our fresh jam cookies are ready. 이제 우리 fresh jam cookie 준비됐어요. Oh, I think they look really good. 진짜 맛있게 보여. 우리 아직 못 먹어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Now we have to wait for them to cool down. 이제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wire rack 넣을 거예요. Let's put them on a wire rack. 뭐 기다리는 거 이유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먹었을 때 입 하고 혀 다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웠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기다렸을 때 그 쿠키 조금 더 바삭바삭할 거예요. 그리고 잼은 조금 더 쫄깃쫄깃될 거예요. Let's put them onto the plate. 이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접시 위에 넣을 거예요. Be careful. They look so crispy. 아주 아주 바삭바삭한 거 생겼어요. 와우.
하지만 어떤 건 먼저 먹을 거예요? 네 가지 맛에 프레시 잼 쿠키. 프레시 잼 쿠키즈 완성됐습니다.

아, look. 와우, 마시겠다. 너무 뜨겁지 않나? 오케이. Here I go. Oh. 어, 달콤해. Wow, wow, wow. That is a sweet jam cookie. 그리고 아주 고소한 맛도 나오고. Oh, this is a perfect fresh jam cookie. 오늘 잼 있었어요?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See you soon.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What's wrong, bling bli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구리 구해줘.
1: 그린저 끼고 조대 정말 고마워.
2: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0: 맞도다.
1: 형님, 전 가서 배정 거치고 올게요.
3: 응, 그래 갔다 와.
0: 아니 근데 어쩌다 바다에 빠진 거조도?
3: 이게 다 암초 때문이야.
0: 암초?
3: 저 바다에 바위 같은 게 있거든.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암초에 부딪혀서 몇 번이나 배가 뒤집힐 뻔했는지 몰라. 아유.
0: 저런.
3: 아 그래. 그린조끼 구조대. 너희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0: 암초를 좀 없애줘.
1: 어? 암초를
2: 없애달라고?
0: 왜? 싫어? 아니 동물들은 많이 도와준다면서. 사람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야?
2: 알았다. 그럼 일단 바다에 들어가서 암초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겠다. 준비됐지 그래?
1: 준비됐어.
2: 그림 쫓기 꾸준해 바다로 출동!

0: 어디 보자. 어? 이건 굴이잖아.
1: 굴? 먹는 굴?
0: 응, 굴이니 굴 아네?
1: 그럼, 굴 맛있잖아.
0: 그래, 맛있는 굴.
2: 굴은 딱딱한 껍데기 속에 말랑말랑한 몸을 감추고 있지. 갓 태어난 굴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태어난 지 20일쯤이 되면,
3: 우와, 구람초다, 달라붙자.
2: 어?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생활해. 이렇게 많은 굴이 바위나 철망에 붙어서 생긴 암초를 굴암초라고 하는 거더더.
1: 아, 그렇구나.
4: 어?
0: 깜짝아. 어, 깜짝이야.
4: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1: 어, 맞아.
4: 이야,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진짜 왕팬인데.
0: 그래? 어, 정말.
1: 반가워.
4: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혹시 또 누구 도와주러 온 거야?
0: 우리가 여기 그 구람초 없애러 왔다.
4: 굴암초면 나를 없애러?
1: 아, 아니, 혜정 아저씨가 우리한테
5: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아이, 그린조끼 구조대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있어? 암초 좀 없애달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1: 이거 그냥 암초가 아니에요. 굴암초예요.
0: 맞두두. 게다가 굴암초가 우리 왕팬이라는데 어떻게 없애는다더.
4: 맞아. 그러니까 나 없애지 말아줘.
5: 그린조끼 구조대,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그치?
0: 어쩌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 이러면 어때? 재판을 해보는 거야. 굴암초를 없앨지 말지.
5: 재판!
0: 지금부터 굴암초를 없애느냐 마느냐 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혜정님과 구람춘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 암초를 없앨지 말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 잘 부탁합니다.
6: 네!
0: 그럼 먼저 혜정님 시작하드다.
5: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굴 암초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0: 좋습니다. 다음은 굴 암초.
7: 안녕하십니까, 굴 암초입니다. 먼저 저 때문에 바다에 빠지신 혜정님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람초가 왜 사라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제 친구들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반갑다.
8: 자, 구람초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
6: 빠밤.
9: 굴암초는

0: 바다 생물들의 쉼터입니다. 멸치나 새우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이 굴 암초 주변에 살면서 그곳에서 먹이를 얻기도 하죠.
1: 둘째, 굴 암초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굴 암초는 바닷물을 빨아들여 바닷물 속 오염물질을 없앤 후 깨끗한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냅니다.
0: 그렇다면 굴 한 마리가 하루 동안 깨끗하게 만드는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 무려 190리터! 큰 생수병 95개 분량의 물을 굴 한 마리가 깨끗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0: 따봉! 우와!
1: 그러니까 굴 암초가 사라진다면 바다 생물들도 건강이 악화되고 바닷물도 지저분해지게 될 게 확실합니다.
0: 확실합니다.
2: 좋습니다. 이제 친구분들 퇴장해 주시고요.
0: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2: 이에게 해정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4: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렇게 바다 생물들만 잔뜩 나와서 굴 편을 들으면 당연히 제가 불리하죠. 사람이 나와야 제 편을 들 거 아닙니까?
1: 형님! 형님!
4: 동생! 자네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아주 답답해 아주.
1: 네, 형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굴 암초는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4: 뭐? 뭔 소리야?
1: 형님, 굴 암초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 해안가에 있는 그 집이요. 굴 암초 덕분에 우리 집이 물에 잠기지 않는 거라고요.
4: 에? 진짜?
2: 아, 무슨 말인지 알겠도다. 자, 도도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다. 뜨거워진 날씨에 빙하가 녹아서 그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넘쳐나 육지가 물에 잠기게 되죠. 지구 온난화로 지구 곳곳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렇게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굴 암초인 거다. 밀려오는 파도가 굴 암초에 부딪히면 그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차오르는 걸 막아주죠. 게다가

0: 고람초는 이렇게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많이 불어난다 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내 설명이 맞나요? 해적 동생씨?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람초는 꼭 필요한 거예요, 형님.
2: 아니,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0: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더더. 구람초를 없애느냐 마느냐. 그린조끼 구조대의 결정은? 자, 결정되었나요?
3: 네, 네.
0: 그럼 구조대 결정은?
4: 우리의 결정은?
5: 구람초를 없애지 않는다!
1: 잘됐다, 잘됐다!
2: 나도! 예. 아, 구람초야! 나는 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앞으로 내가 조심해서 다닐 테니까 넌 바다를 쭉 지켜줘.
6: 예, 그러겠습니다.

0: 이긴다고?
1: 응, 맞도죠.
0: 왜 멸종 위기인데?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가 오염되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을 굴이 먹게 되면서 굴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구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빨대 사용 줄이기.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쓰지 않으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바닷물에 녹아드는 플라스틱도 줄어들어 바다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2: 굴, 멸종하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살자. 꼭!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환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없어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
1: 맞아. 나 지금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 오늘 유치원 못 갈 것 같아.
2: 지아 또 졌다, 또 졌다.
3: 지아야, 너 잠 덜 깨서 기운이 없는 걸 거야.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
4: 우리랑 노래!

0: 어때? 노래하니까 기운이 나지?
1: 아니, 별로.
2: 지연, 너 밥을 안 먹었구나?
3: 아님, 잠을 잘 못 잤나?
0: 응? 아님, 똥을 못 넣었구나? 맞지?
1: 아니, 밥도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눕어.
3: 어? 아, 근데 왜 기운이 없을 때가 있지? 있어, 있어.
0: 맞아.
3: 아, 왜? 우리도 그때 기운이 하나도 없었잖아.
2: 자, 오늘은 이스터 섬에 운전 내러 가는 거.
3: 근데 그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0: 나도 기운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달콤한 냄새냐?
3: 저기서 난다.
2: 얼른 가보자.
0: 그래.
2: 우와, 여긴 어디야?
3: 바나나 차차 마을?
2: 아, 동네 이름이 바나나 차차인가 봐.
0: 이 달달한 냄새는 바로 바나나였어.

0: 여기 맞는 것 같은데?
1: 혹시 너희가 찾는 게 자두르뚜뚜 자두르뚜뚜 자두?
2: 자두?
1: 여기는 바로 맛있는 자두로 유명한 자두르뚜뚜 마을이거든. 루뚜뚜.
3: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바나나 차차 마을이야.
1: 바나나 차차? 어, 너희 거기 가게?
0: 응. 왜?
1: 조심해. 요즘 그 마을 대장 차차가 기분이 영 안 좋다던데. 괜히 거기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
2: 아니, 대장 차차가 왜 기분이 안 좋은데?
1: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내 생각엔 너희가 바나나보단 자두르뚜뚜 자두 먹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0: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는 먹고 가야지.
3: 그래 그래. 그 어디로 가야 해? 이쪽이야?
1: 아니, 이쪽!
0: 고마워!
1: 바나나보단 자두인데 자두르뚜뚜

0: 근데 바나나 차차 먹을 거지 아직 멀었어? 나 너무 힘들어.
1: 어이, 어쩌지? 이러다 지하 쓰러지겠어.
2: 지하야,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
3: 오, 좋아. 그럼 잠깐 쉬는 동안.
2: 아하! 정동이!
3: 댕댕이가 함께하는
4: 바나나 먹은 원숭이 찾기!
1: 지하 쓰러진다니까!
3: 찾아봐.
2: 원숭이가 네 마리야! 바나나 먹은 원숭이를

0: 냄새가 익숙한데?
1: 이 냄새는?
2: 야호! 바나나!
3: 드디어 찾았어!
1: 여기, 여기! 바나나 차차 마을!
0: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자야. 이 바나나 먹어봐. 먹으면 기운이 펄펄펄!
4: 잠깐, 잠깐! 너희들이었구나! 우키키키키키! 이 차차의 소중한 바나나를 허락도 없이 먹은 녀석들이! 너희들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차차의 바나나를 한번 먹으면 다시 또 이곳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키키키키키!
1: 차차!

0: 정말 미안해. 아, 우린 이 바나나가 주인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1: 맞아. 우린 바나나 향기에 취해서 그만.
2: 맞아. 이 바나나 진짜 좋아. 아니, 먹으면 맛도 좋고 기운도 펄펄 나고.
3: 그래서 나 이 바나나 먹고 싶어. 하나만.
1: 지아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바나나 꼭 필요하거든.
4: 맞아, 맞아.
5: 하, 기운 없을 때 우리 바나나만큼 좋은 것도 없지.
4: 그러니까 하나만.
5: 그렇다면 이 차차가 문제를 하나 내지.
4: 문제?
1: 문제라면 자신 있어.
5: 과연 맞힐 수 있을까? 그럼 문제.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3: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0: 아니야. 바나나는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거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될 것 같아.
2: 딩딩, 너 알지? 제발 안다고 말해줘.
1: 정답!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나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 아직 초록빛을 띠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그럼 바나나가 계속 익지 않아서 넓은 맛을 내게 되거든. 하지만 노랗게 다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도 괜찮지.
5: 헛, 제법이군. 정답!
4: 와!
0: 역시 딩딩이!
1: 어버이!
5: 오케이. 너희들이 바나나의 진심인 걸 알았으니 이 차차가 너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마!
4: 와!
0: 그럼 우리 이 바나나 먹어도 될까?
5: 우키키키! 이 바나나 선물로 모두 다 주마!
4: 우와! 정말 고마워, 차차!
2: 차차, 지아야, 이 바나나 한번 먹어봐!
4: 어때?
6: 우와, 정말 맛있다! 기운이 막 나는데?

0: 어때? 이제 기운이 펄펄 나지?
1: 그럼 이제 좀 가자. 유치원.
2: 나도 그러려고 했거든. 차차 바나나 고마웠어. 나 간다. 모두 안녕.
3: 안녕.
0: 차차 이제 다 먹어도 돼?
4: 다 먹어. 다 먹어.
0: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0: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5: 승강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7: 꼭! 꼭!
6: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꼭꼭이요. 잇따라 꼭꼭 눌러 눌러 꼭꼭. 빵을 먹을 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서 삼키면 맛있다. 쑥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해져요. 그러면 한 입 더.
1: 어림없다.

0: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고리가 지킨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그래, 그래, 침착해!
1: 어, 어디 보자, 어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글이 없어.
0: 아이 참,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면 어떡해. 어서 꼭꼭 씹어서 삼켜.
2: 안 돼, 이거 꼭꼭이 안 돼.
0: 꼭꼭이 안 된다고?
2: 응.
0: 너 혹시 한글 꼭꼭이니?
2: 응.
1: 또 천지가 한글

우리만 믿어. 꼭꼭을 찾으러 떠나자. 꼭꼭을 쓰려면 쌍기역과 기역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아프리카로 왔어. 여기서 자음을 찾아보자.
1: 쌍기역 기역 꼭 찾고 말 거야. 어? 저건 뭐지?
0: 궁금할 땐 물어봐야지.
2: 한글용사!
3: 돌아와, 한글!
0: 야용사, 저기 저 구멍이 뭐야?
4: 저건 하마의 콧구멍이야. 하마는 더울 땐 물 속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면 물 위로 올라와서 풀을 먹지.
1: 어? 아기 하마다.
0: 아기 하마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1: 가보자. 가봐요.
0: 꼭꼭 씹어서 잘 먹는다.
1: 하마야, 많이 먹고 힘내. 어? 바나나가 쌍기역 모양이야. 우와! 안 돼! 바나야! 안 되는데!
4: 내가 쌍기역을 찾아올게. 냄새. 하마가 먹은 한글을 찾자.
0: 야용사, 한글 찾았어?
4: 아직 찾고 있어.
5: 어림없다. 한 입에 꿀꺽. 한글은 절대 찾을 수 없어.
0: 하나야, 새야겠어. 꼭꼭 씹어 먹어야지. 오,
4: 음식을 덩어리째 삼켰나봐. 오, 시작.

0: 이제 다 먹은 건가?
1: 하마야, 어디 아파?
0: 이렇게 꼭꼭 씹지도 않고 삼키니 배가 아파 그러지. 내가 잘게 부숴줘야겠어.
1: 그러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야영사, 쌍기역은 찾았어?
0: 못 찾았어.
1: 꼭꼭을 쓰려면 먼저 쌍기역을 찾아야 하는데.
0: 정우마, 왜 그래?
1: 야영사, 부메랑에 쌍기역이 있어.
0: 응?
1: 우와, 정말이네. 최고. 우와, 여기도 기역이 보여. 기역이네. 우와, 자음을 모두 찾았다. 이제 아용사만 오면 돼. 한글용사.
2: 한글.
3: 내가 왔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2: 제자, 한글.
3: 헛.
2: 지하철.
4: 백색.

0: 꼭!
1: 저장 완료! 꼭! 꼭!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꼭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내가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시 꼭꼭 씹어 먹어야지! 꼭꼭, 꼭꼭.
3: 이 꼭꼭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4: 꼭꼭 씹어 먹어요.
2: 꼭꼭.
4: 반찬도 꼭꼭 씹어 먹어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요.
3: 꼭꼭 순서대로 써볼게요.
4: 쌍기역이 오를 만나 꼬, 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꼭. 쌍기역이 오를 만나 꼬, 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꼭, 꼭, 꼭.
3: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꼭, 꼭. 친구들 따라해봐요. 꼭, 꼭.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꼭꼭 씹어 먹어요.
5: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3: 맛있다.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꼭꼭 씹어 먹어요.
1: 고운 말을 사용해요.
3: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6: 고운.
3: 한 번 더.

0: 고운이에요. 고운 손, 고운 얼굴, 고운 꽃, 고운 세상.
1: 어림없다.
2: 무서운 얼굴에 무서운 목소리에 당신은 누구신가요?
1: 나는 천지,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 너도 파괴해버리겠다.
2: 제발 천지님, 고운 말을 쓰세요. 고운 말을 쓰면 마음도 얼굴도 고와져요.
1: 어림없다. 나는 고운 말이 싫다.

0: 나 좀 도와줘.
1: 아, 한글이야. 공? 공이야. 어, 넌 무슨 공이니? 축구공? 야구공? 아, 탁구공.
0: 아니, 아니야. 난 공이 아니라고.
1: 운?
0: 난 한글 고운이야. 천지가 고를 파괴해버렸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3: 꽃의 나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꽃의 나라로 출동해.
1: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한글 고를 꼭 찾아줘.
1: 응, 우리만 믿어. 고를 찾으러 떠나자. 고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새 나라로 왔어.
1: 아, 냄새.
0: 꽃이 썩어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꽃을 살리지?
2: 한글용사
3: 돌아와 한글.
4: 꽃을 살리는 법을 알아보자. 꽃을 살리려면 물, 햇빛, 바람이 필요해.
0: 물!
1: 해!
0: 바람!
4: 이상하다. 천지의 기운이 느껴져. 피해!
5: 나는 매일 밤 꽃에게 말하지. 넌 정말 멍청해. 냄새도 고약하지.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내일 밤 또 오겠다.
4: 천지짓이었어. 천지의 나쁜 말 때문에 햇빛, 바람, 물도 꽃을 살릴 수 없어.
0: 아! 우리가 고운 말을 해주자. 그럼 꽃이 살아날지도 몰라.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0: 응! 넌 정말 아름다워. 너의 고운 빛깔은 모두를 미소짓게 해.
4: 꽃이 살아나고 있어.
0: 넌 최고야.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5: 어림없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쓸모없는 꽃들.
4: 멈춰.
5: 쭉.
6: 성지!
5: 이런 볼품없는 것들, 이런 볼품없는 꽃들!

0: 아니, 너희 뭐냐?
1: 우린 용감한 어린 용사! 우리랑 대결해요!
0: 좋다. 어린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할 수 없어!
1: 할 수 있어!
0: 넌 쓸모없어! 넌 겁쟁이 꼬마야!
1: 나쁜 말을 들으니 힘이 빠져. 이길 자신이 없어.
0: 그럼 그렇지. 너흰 정말 겁쟁이구나.
1: 어린 용사들, 우리

0: 우리가 찾는 기억이야.
1: 한글 용사!
2: 우리가 왔어.
3: 천지를 물리치다니.
2: 어린이 용사, 정말 대단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4: 주사라, 한글 용사!

0: 고운. 고운.
1: 저장 완료. 고운.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고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역시 어린이 용사들이 최고야.
1: 고운,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고운 말을 써요.
0: 친구들아, 나는 너희와 노는 게 제일 좋아.
2: 우리도.
0: 고마워.
1: 말은 내 마음의 얼굴이에요. 고운 말을 쓰면 얼굴도 고와져요. 고운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오를 만나 고,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우가 받침 니은을 만나 운, 고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고운. 친구들 따라해봐요. 고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고운 말을 사용해요. 고운.
3: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아, 고운을 먹었더니 고운 얼굴이 되었네. 슝.
1: 아, 얼굴이 참 고, 어머나!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고운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항상 고운 말을 사용해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 상처엔
2: 순한길게,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5: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옥스포드 탐!
9: 어,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탐!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정말 즐거운 생일 파티였지?
1: 야, 생금.
2: 주장님도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어? 로빔의 호출이잖아.
3: 비리비리,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숨 돌릴 틈도 없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 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사막의 유령선을 띄어라.
5: 유령선이 사막에 있다니. 배는 보통 바다에 있는 게 아닌가요?
4: 어떤 사연으로 유령선이 사막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걸요.
5: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4: 그럼 어서 미션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5: 그럼 안녕. 뿌뿌.
6: 유령선이면
0: 무서워. 그런데 유령선이 바다가 아니고 사막에 있다고? 사막이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7: 맞아. 여기서 멀지 않아. 수고했어, 로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버니바니어를 부탁해.
3: 비리비리, 버니바니어는 걱정 마세요.
8: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사막 한가운데 이런 유령선이 있다니. 으스스하다.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걸까?
1: 네,
2: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3: 그런데 생각보다 배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큰 배를 도대체 어떻게 띄우지?
0: 생크마, 한번 해볼래?
2: 생크미가? 이렇게 큰데?
1: 생크미 좋아, 할 수 있어. 유야.
4: 좋아, 그럼 난 드래콩이랑 배 엔진을 살펴볼게.
2: 사연, 넌 나만 믿고 따라와.
0: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2: 일단 따라오긴 하셔.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갑자기 배가 떠올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0: 잘난 척은 너야말로 놀라지 마.
4: 좋아, 그럼 각자 해보자.
0: 좋아, 너의 힘을 믿는다.
1: 생크미, 생크미,
0: 더는 못하겠어. 지독해. 주장님 집에서 엄청 먹더라니.

0: 그만하고 가자.
1: 아이고, 생크머리.
0: 저게 뭐지? 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거야?
2: 대체 뭐가 문제지?
3: 핑핑, 저것 좀 봐.
1: 왜? 아하, 입에는 석탄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배였어.
3: 저기에 불을 붙이면 띄울 수 있지 않을까?
1: 맞아, 불을 붙여서 엔진을 가동시켜볼까?
3: 잇? 자... 자... 어?
1: 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3: 그것도 아주 센 바람이... 살려줘!
1: 정신 차려, 드래곤. 그냥 종이라고.
3: 난 또 깜짝 놀랐네.
1: 어? 근데 이건 뭐지? 무슨 그림 같은데? 잡아야 돼!
3: 알았어! 놓쳤어.
1: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것 같잖아.
3: 같이 잡자.
1: 겨우 잡았네.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어?
3: 왜 그래, 핑핑?
1: 이건 강의 지도야.
0: 그러니까 도켄 네 말은 찢어진 돛을 다 꿰매면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지?
4: 당연하지.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가잖아. 그 바람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돛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서야 바람을 받을 수 있겠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잘 꿰매면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갈 거야.
0: 멋진데, 좋은 생각 같아.
4: 뭐 그런 당연한 얘기라냐? 아무튼 실하고 바늘 가지고 있다고 했지?
0: 물론이지.
4: 좋아, 그럼 사요 부탁해. 자, 여기 사다리. 대신 내가 사다리를 꽉 잡아줄게.
0: 알았어, 내가 꿰매볼게. 이게 뭐야?
4: 왜 그래, 사요?
0: 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4: 뭐? 사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해.
0: 정말이라니까.
4: 네가 내려와서 붙잡아봐. 내가 해볼 테니까.
0: 알았어.
4: 대체 뭐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0: 거봐, 내 말이 맞지?
4: 뭐야, 대체 이 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늘이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0: 어? 이건 뭐지? 응?
4: 나침반이잖아? 갑자기 어디서 굴러나온 거야?
0: 글쎄...
5: 얘들아! 아대 이리 모여봐봐! 중요한 힌트를 찾은 것 같아! 어?
4: 내려가자!
0: 항해 지도?
1: 엔진실에서 발견했어. 내 예감이 맞다면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4: 근데 말이야, 이 배 좀 이상하지 않아?
0: 맞아, 너도 느꼈어?
3: 너희들도?
4: 바늘이 막 자기 혼자 바느질을 했다고.
0: 뭐? 그거 진짜 무섭다.
3: 엔진실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꺼지고, 항해 지도도 혼자 도망다니는 걸 겨우 잡았지 뭐야.
0: 우리는
1: 생금이 아파.
3: 이건 배 방향을 정하는

0: 긴데?
1: 있잖아. 나도 발견한 게 하나 있어.
2: 나침반이네?
1: 응. 갑자기 내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어.
3: 이거 왠지 누군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2: 나침반? 키? 황의 지도.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0: 그럼 설마...
2: 조종실, 황의 지도, 키, 나침반을 사용하는 곳. 정답은 바로 조종실이야. 내 생각이 맞다면 조종실에 뭔가 미션을 풀 수 있는 답이 있을 거야. 자, 연다.
4: 와와와와와, 진정해, 진정해라 얘들아.
1: 아저씨, 누구세요?
4: 나는 이 배의 선장이란다.
5: 네? 선장님이라고?
4: 그래, 내 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들, 이 배를 띄우려고 온 거지?
0: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4: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배는 뜨지 않는단다.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꼭 이 배를 띄워야 한다고요.
0: 맞아요. 알려주세요. 이 배의 선장님이시잖아요.
4: 글쎄, 나도 띄우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단다. 내가 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든.
1: 물건이요?
4: 그래. 게다가 난 다리를 다쳐서 찾으러 갈 수도 없단다.
5: 그럼 그 물건만 찾으면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4: 물론이지.
1: 그렇다면

0: 오, 정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겠다는 거지?
1: 그럼 정말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0: 그렇단다. 정말 고맙구나.
2: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대체 뭐예요?
0: 그건 말이다. 네, 선장 모자란다.
3: 아, 모자.
0: 열대어 같이 근사한 곡선에 챙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느낌은 아주 부드럽고. 한쪽에는 무인도에서 발견한 희귀한 새의 깃털이 멋지게 꽂혀 있단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니?
1: 어떤 모자인지 알 것 같다.
2: 나도.
1: 자, 그럼 출발하자.
0: 언제 내가 숨겨놓은 간식을 찾은 거지?
1: 상금이 복숭아 좋아.
2: 그럼 여기 선장님하고 같이 있을래?
4: 그래,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생크미는 두고 가자.
0: 뭐라고? 얘들아.
1: 내 안에 이런 옷방이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 멋지잖아.
2: 우선 얼른 모자를 찾자.
5: 내가 먼저 찾아주지.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5: 이것도 아닌데.
2: 근데 핑핑은 뭐해?
1: 정말 황홀한 디자인에 아름다운 색이야.
2: 찾았다!
5: 뭐? 거짓말! 이 깃털이 희귀한 새 깃털 맞아? 그냥 비둘기 깃털 아니야?
2: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선장님이 설명한 그대로잖아. 게다가 엄청 부드럽다고. 자, 이제 얼른 돌아가야지. 핑핑, 어서 가자.
1: 너희들 먼저 가.
6: 핑핑, 여기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
2: 시간 없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가자.
1: 너무 예뻐.

0: 저희 왔어요.
1: 제발 그만해. 오,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반가울 때가.
0: 선장님, 짠! 모자 찾았어요.
1: 그건
2: 선장 모자가 정말 근사하네요.
3: 이제 배 띄울 수 있는 거죠?
1: 그게 말이지. 미안하지만 이 모자가 아니란다.
4: 네?
1: 물론 이 모자도 챙이 근사한 곡선에 느낌도 부드럽고 깃털도 있지만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이 깃털은 흔한 타조 깃털이란다.
3: 다녀왔습니다.
5: 핑핑, 왜 이제 와?
3: 선장님, 이 배 정말 최고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의 모자가 여기 있지 뭐예요? 이것 봐요, 너무 예쁘죠?
1: 찾았구나!
3: 네?
1: 그 모자란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선장 모자.
3: 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모자가 선장님이 찾던 모자라고요?
1: 오,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3: 그럼 이제 배는 띄울 수 있는 거죠?
1: 그게 실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더 있거든. 그걸 찾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4: 네?
1: 아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또 금방 찾아내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아주 믿음이 가는구나.
5: 그럼 또 뭘 찾아드리면 되죠?
1: 그건 바로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써온 항해일지란다. 최고 선장의 항해일지에 걸맞게 표지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무늬가 그려져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건 금빛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단다.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항해일지지.
3: 좋아요. 항해일지는 저희가 꼭 찾아다 드릴게요.
1: 고맙구나. 꼭 좀 부탁한다.

0: 페르시아 왕녀의 붉은 구슬이란 말이야. 먹는 게 아니야.
1: 아니다. 빙 먹는 거다.
0: 저기 생금이라고 했니? 혹시 이 망고랑 바꾸지 않겠니? 자.
1: 생금이 망고 좋아.
2: 찾았어요, 선장님.
0: 뭐? 그게 정말이냐?
2: 짠, 여기요. 이거 맞죠?
0: 아, 이럴 수가. 그건 그냥 낙서하는 공책이란다.
2: 네, 그럴 리가. 근사한 무늬, 황금빛 자물쇠. 분명 이게 맞는데.
0: 미안하지만 내가 찾는 건 그게 아니란다. 좀 더 우아하고 뭐랄까 좀 더 독특한.
1: 아이고.
0: 그건
3: 죄송해요.
1: 으아, 예쁘다 사연. 이거 정말 내 취향이야.
0: 바로 그거다. 그게 내 항해 일지야.
3: 네? 이 분홍색 공책이 항해 일지라고요?
0: 그래 그래.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이리 줘봐라. 이것 보렴. 이게 바로 나의 비밀 항해 일지란다.
4: 선장님 취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1: 선장님, 어쨌든 항해 일지를 찾아냈으니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쵸?
0: 그럼. 그런데
3: 설마 또 더 찾아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0: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이 배의 열쇠를 찾아다 주면 진짜로 배를 띄울 수가 있단다.
5: 네? 또요?

0: 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와, 미안하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단다. 에이, 도와주지 않을래? 에이. 그건 제리가 아니라 레버라는 거란다. 하지만 내 말은 안 듣겠지. 실컷 먹어보렴.
2: 저희 왔어요.
1: 우와, 드디어 왔구나. 열쇠는 찾았니?
3: 그게 찾긴 했는데.
1: 그럼 어서 이리 다오.
0: 제 게 맞죠? 이 배와 선장님의 근엄함과 어울리는 열쇠잖아요.
4: 제가 찾은 게 맞을걸요? 이건 분명 근엄하지는 않지만 예쁘잖아요.
1: 어, 세상에나. 나의 배 열쇠는... 핑핑! 그래, 이게 바로 이 배 열쇠란다.
4: 거봐, 내 말이 맞지?
0: 진짜요? 이 열쇠는 아닌 거예요?
1: 그건 배 지하실 창고를 여는 열쇠야. 그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다.
0: 휴, 말도 안 돼.
1: 핑핑,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정도로 비슷한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4: 그래도 다행이야. 선장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찾아서.
1: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자, 그럼 이제 배를 띄워볼까?
0: 우와, 드디어!
1: 에? 야. 자.
4: 어, 배가 투명해졌어. 어? 선장님도?
1: 이 배는 유령선이란다. 하지만 사막의 깊은 저주에 걸려 발이 묶여 있었지. 너희들 덕분에 배의 저주가 풀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4: 선장님.
1: 나는 판타스틱4의 선장 존이란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꾸나.
3: 생크미가 뭘 들고 있는 거야?
4: 어? 생크마, 뭘 들고 있는 거야?
3: 어? 이건...
0: 열쇠잖아!
1: 예? 열쇠가 또 어딜 간 거야?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9: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2: 옥스포드 탕.
13: 아, 해보고
12: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글렉소!
2: 글렉소! 몰라제가!
3: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자.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8: 내일 또 놀자.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별빛 요정을 만나다.

0: 새들이? 이 겁쟁이.
1: 포포링 깜짝 놀랐잖아.
0: 내 새 작품을 감상하시라. 일곱 색깔 과일이나 열 가지 과일의 완벽한 조합이야. 대단하지 않아, 푸?
1: 너무 높잖아. 무너질 것 같은데.
0: 맛있는 건 뭐든 치료해준대. 너 같은 겁쟁이 말이야. 아. 유미린 무슨 짓이야?
2: 네 음식에는 꽃장식이 없어서 허전해. 이렇게야 완벽하지. 어? 이건 루루링 네 거야. 네 귀 색깔이랑 아주 잘 어울려 뮤.
0: 와, 싱싱한 꽃, 맛있는 음식, 이제 신나는 음악까지 있으면 아주 완벽하겠어, 루.

0: 많이 놀랐니? 별빛 요정들아.
1: 넌 누구야?
0: 나는 어둠의 요정, 스피카 여왕이다.
1: 여긴 왜 왔지?
0: 가져갈 게 있어서. 불쌍한 별빛 요정들, 겁먹을 것 없어. 빨리 끝낼 테니까.
1: 이런, 설마, 스탠스!

내게로 와라! 스타스톤의 힘을 모아! 나에게 강력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겠다!

0: 있으세요?
1: 어서 녀석들을 잡아와라.
0: 알겠습니다, 여왕님. 녀석들이 흩어졌어.
2: 절대 놓칠 수 없지.
3: 날씨 정말 좋다. 기분 좋은 킥박싱.

0: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가 괜찮아 보이네.
1: 저기 잠깐만!
0: 나한테 볼 일 있어?
1: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어? 내가 왜?
1: 내 양말을 더럽혔잖아. 이거 봐.
0: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가볼게.
1: 어? 저기!
2: 자, 이걸로 닦아. 어? 어서.
1: 넌 누군데?
2: 나 웬디라고 해. 너 신입생 환영 공연 준비했어?
1: 환영 공연?
2: 공연을 통해서 신입생끼리 인사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1: 그런 것까지 해야 해?
2: 우리 팀 짜서 같이 할까?
1: 아니야, 난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2: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
3: 난 시아야.
2: 웬디, 기죽지 마. 우린 멋진 팀이 될 거야.

0: 괜찮니? 겁낼 것 없어. 많이 놀랐지? 어?
1: 내가 1등이다! 첫날부터 1등으로 등교했네. 근데 언제 시작하려나? 간식 준비해 오길 잘했네.

0: 성가시네.
1: 일단 자리부터 잡자. 가운데가 좋겠지.
0: 여기가 어디지?
1: 아니야. 좀 더 이쪽으로 가자.
0: 이쪽?
1: 너무 갔나? 저기 앉을까? 어디 앉지? 역시 저기가 좋겠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형이지? 정말 귀엽다. 부드러워.
2: 이거 봐.
1: 볼수록 귀엽네.
0: 내가 좋아하는 꽃냄새네.

0: 여기가 어디지, 키?
1: 어, 어, 잠깐, 냄새가 사라졌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
0: 씨. 내가 소리를 들어볼게. 아, 들린다. 결빙 요정의 심장 소리야.

0: 있었군.
1: 하나, 둘, 잠깐, 하나가 부족한데?
0: 물 보아! 열려라!
2: 저대 물!

0: 저기 예쁜 성 좀 봐. 저렇게 예쁜 나무는 처음 봐. 온통 알록달록해.
1: 여기가 어디지? 아름다운 곳이네. 유르링 미미링 드디어 찾았네.
2: 만나서 다행이야.
1: 여기 정말 근사하다.
3: 어?
1: 안녕 얘들아.
0: 말을 하잖아.
1: 우린 별빛 요정이야. 내 이름은 포포링, 얘는 누르링, 얘는 뮤뮤링. 안녕 얘들아, 너희들 정말 귀엽다. 여긴 바랄라 별빛 섬이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곳이지.
4: 저건 뭐야?
1: 저건 마법의 성인데 바랄라 별빛 섬의 중심이야.
0: 어? 저거...
1: 우와! 우와, 정말 예쁜 나비네. 우와, 천사인가봐. 정말 예쁘다.
4: 천사는 무슨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
5: 너희는 뭔데 여기 있는 거야? 내 일을 방해하지 마.
2: 이봐, 너 누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5: 어서 말해, 스타스톤이 왜 깨진 거지?
1: 아깝다.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데.
2: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너 때문이야. 네가 스타스톤을 깨뜨렸잖아.
5: 스톤 조각은 어딨어?
2: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조각 때 가져갈 생각 마.
0: 시아, 쟤들 무슨 말 하는 거야?
2: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저 여자는 악당인 게 분명해.
4: 쟤들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2: 경찰에 신고해야지. 나쁜 사람이 있다고.
5: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감히 이 스피카 여왕에게 대들다니.
2: 포포링, 루르링, 뮤뮤링.
5: 이제 순순히 대답하시지.
1: 웃기지 마.
5: 그렇다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2: 우리가 얘들을 지킬 거야.
5: 어디 마음대로 해봐.
1: 바랄라 마법.

유미릭 미우미우미우 블링블링 달랄라 대어리.

0: 룰루랄라 룰!
1: 도르미파

바랄람마법? 이게 바로 스타스톤의 비밀이었군. 당장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

0: 죽어 보자.
1: 어, 슈피카요 어머님.
0: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호흡이 착착 잘 맞았어.
3: 다행이야, 이렇게 바랄라 페어리즈를 찾았잖아.
2: 이게 뭐야? 정말 예쁘다.
3: 그건 스톤 조각이야. 스타스톤의 조각이지.
2: 이곳엔 세 개의 스타스톤이 있어. 스타스톤은 이 세계의 마법 에너지원이야.
3: 스피카가 스타스톤을 깨뜨리는 바람에 지금은 스톤 조각이 됐지. 바랄라 마법이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이제 바랄라 페어리즈야. 너희가 할 일은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별빛섬을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야.
2: 맞다, 공연이 있는데?
4: 어,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지?
2: 우리한테 맡겨.
5: 다들 명심해. 오늘 일은 비밀로 하기야.
2: 그럼 우리 이제 한 팀인 거야?
5: 응? 뭐 그런 셈이지.
2: 어서 학교로 돌아가자.
6: 신입생 공연 신청이 끝났으니 모두 순서대로

0: 너희가 마지막 팀이 되겠구나. 학생들, 너희 이름이 뭐지?
1: 전 시아예요. 전 웬디야.
2: 전 레나예요.
3: 레나? 그 유명한 공부벌레?
0: 너희 팀 이름은 뭐로 정했니?
1: 그게...
2: 그렇지! 우리는...
4: 바랄랑 페어리즈예요!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7: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맛이 이사탕 먹을래?
1: 우리 같이 먹자.

0: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장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포로로 유치원.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엉뚱한 여행 가이드.
15: 죽었다 늦었어.
16: 안나, 아침은 먹고 가야지.
15: 늦었는데.
17: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16: 너 늦은 거 아니었어?
15: 아, 진짜! 잘 오겠습니다!
14: 안나, 혹시 여행 가고 싶은 겁니까? 응? 아까 광고 보면서 껌짝도 않고 서 있길래요.
15: 그건...
14: 뭘 모르는구나, 떡떡냥? 안나는 단지 여행이 가고 싶은 게 아니다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15: 다행이야!
18: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야.
14: 안나, 레오한테 여행 가자고 해봤냐?
15: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4: 그래도 틀림없이 재미있을 텐데냐. 밀려오는 파도에 아름다운 모래사장,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저번에 본 드라마 같다냐. 밀려오는 파도, 아름다운 모래사장, 서로 바라보는 두 사람. 안나! 안나! 안나! 지각하겠어요! 이렇게 빠져들다니. 이 소원 들어주고 싶다니요.
16: 진짜 레오랑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14: 딱 맞는 위시켓이 있었냐.

0: 이름은 나비냐. 나비냐는 세계를 여행하는 외식캣. 저 여행용 가방으로 어디든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답니다.
1: 그건 대단하긴 한데 왜 거기서 나타난 거야?
0: 아, 길을 잃어버려서. 나비냥은 살짝 길치한 냥. 우린 모두 아직 견습 위식캣이니까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나비냥을 불러냈다는 건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지?
1: 맑고 투명한 바다가 있고 자연에 둘러싸여 조용한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0: 오케이, 접수할래요.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1: 응? 그건...
2: 나이스 신데요. 좀 쉬었다 하자.
1: 저기 쟤 레오랑 함께.
0: 좋았어. 시간 좀 맡기지.
1: 정말?
3: 안나? 거기서 뭐해?
1: 레오! 뭐 좀 찾느라고.
0: 유니콘야? 소리콘야? 위시위시? 냥냥냥.
3: 안나, 안나.
1: 설마 진짜 단둘이 여행 온 거야?
3: 안나, 주변을 봐.
1: 응, 정말 멋진 곳이지.
3: 그게 무슨 소리야?
1: 이게 뭐야? 뭐야, 상상했던 곳이랑 전혀 다르잖아.
3: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방금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0: 안나, 레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내가 준비한 여행 잘 즐기고 있어?
3: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
1: 그게 말이야.
0: 여행이 필요한 걸 여러 가지 준비해뒀다냐.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안나가 원하는 딱 맞는 장소로 안내했다. 맑고 투명한 바다에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
1: 분명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0: 여행 시간은 1시간이야. 그때까지 이 여행 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명심해.
1: 뭐?
0: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좀 이따가 여기서 다시 봐.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0: 나비냥은 살짝 길치한 냥.
1: 큰일 났다! 나비냥 길치랬는데 아마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시간 안에 찾아야 하는데.
3: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추위부터 좀 피하자.
1: 나비냥!
3: 영아! 저기로 올라가 보자.
1: 어디 있니?
3: 괜찮아?
1: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 못 찾으면 어쩌지? 펭귄?
3: 우와. 덤벙대는 게 꼭 안나 너 같은데?
1: 나는 똑부러지거든. 여기 죄송합니다.
3: 우리 조금만 쉬자.
1: 안 그래도 돼.
3: 난 이제 괜찮아. 뛰었더니 따뜻해지기도 했고.
1: 아이, 고마워. 어? 어떡해! 이거밖에 안 남았어!
0: 지금쯤 두 사람은 최고의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하지만 이 전설의 거대 고드름으로 만든 빙수를 먹는

0: 무슨 일이지?
1: 우선 밖으로 나가자. 안나, 진정해.

0: 무슨 소리야? 널 두고 어떻게 가? 아슬아슬했어.
1: 여행 충분히 즐겼으면 이제 돌아가 볼까?

0: 여기는...
1: 레오, 괜찮아?
0: 어, 뭐지? 꿈을 꾼 건가?
2: 레오, 어? 곧 후반전 시작해!
0: 아, 갈게!
1: 레오, 어? 고마워.
0: 뭐가?
1: 아니, 그냥...
0: 뭐야, 싱겁게.
1: 당근 맛이 난다니 100% 틀림없습니다. 나비냥, 오늘 고마웠어. 내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즐거웠어. 천만에냥.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땐 언제든 나비냥에게 맡겨줘. 다음번엔 가족 여행 가 어때? 다음번에 꼭이야. 냥. 특별한 가면 무도회.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준다.
3: 멋진 곳?
1: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혹시 인어가 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귀여운 고양이로 변하면 어떨까? 쥐로 변신하는 건? 왜? 그건 싫다고. 하지만 힌트는 이 실루엣뿐인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가면 무도회?
3: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아주 특별한 가면 무도회가 열릴 거야. 멋있는 레오는 당연히 오기로 했고 오늘은 특별히 너희도 초대할게. 어때? 영광이지?
1: 와! 정말?
4: 재밌겠다.
3: 하지만 보통 옷차림은 안 돼. 가면 무도회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고 와. 그래야 입장할 수 있어.
4: 가면 무도회에 어울리는 드레스?
3: 기대할게, 얘들아. 오늘 밤 무도회장에서 보자고.
1: 저 표정, 저 말투 진짜 얄미워.
5: 안나, 가면 무도회 갈 거지?
0: 그러자.
1: 당연하지.
5: 얘들아, 너무 실망하지 마.
1: 아니야. 드레스라면 꾸미냥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응, 꾸미냥 불러올게.
3: 가면 무도회?
1: 재밌겠다.
3: 냥,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라. 나한테 모두 맡겨. 요리코냥, 체리코냥. 미시, 냥냥.

0: 정도면 오늘 저녁에 안나가 제일 눈에 띌 거야. 어? 꼬미냥? 꼬미냥, 잠깐만! 내가 너무 심하게 집중을 했나 봐. 너무 힘들어. 야! 뭐? 안나, 괜찮아?
1: 아니, 안 괜찮아. 드레스가 없으면 가면 모드에 갈 수가 없다고. 나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오랑 춤추고 싶은데.
0: 눈부셔.
2: 안나,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안나의 간절함과 순수함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1: 어? 이 위시켓은
0: 스페셜 위시켓 도도냥입니다. 어?
2: 내가 도와줄게, 안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나에게 와줘.
0: 도도냥이 자기가 있는 곳에 초대를 하다니요. 안나를 인정한 거면?
1: 카드를 따라가면 동그냥이 있나 봐.
0: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응, 빨리 가자.
3: 그렇다니까요.
4: 자, 여러분, 특별한 가면 무도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야! 샬롯! 정말 예쁘다!
5: 아직 안 왔나 보네.
0: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냥? 이러다가는 무도회! 꼭 무도회에 갈 거야! 갈 수 있어! 안나? 이렇게 사드리지 말고.
1: 안나! 할 수 있다! 더 빨리! 마샤!
6: 귀엽네, 안나! 파이팅!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안나, 도도냥 하우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안나를 프린세스로 만들어줄 스페셜 위시캣이야.
0: 우와, 네가 동그냥이구나. 도도냥. 아니요, 도도냥에게 맞춰서 인사하면 됩니다.
2: 안나의 한결같은 마음과 소원 마음에 들었어. 내가 프린세스로 만들어줄게. 요리코냥, 조리코냥, 위시위시, 냥냥냥.
5: 초대하고 싶었던 거 맞아?
4: 정말 아쉽다. 안나의 드레스 기대했네.

0: 어머나, 저분은 누굴까요? 세상에, 정말 우아해 보여요.
1: 진짜 공주님 같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0: 저희는 누구지?
2: 안나, 맞지?
0: 안녕, 레오. 와, 오늘도 멋지다.
2: 안나, 공주님 같아. 공주님?
0: 네, 왕자님.

0: 정말 잘 어울려.
1: 안나, 잘 추는데?
2: 응, 이 정도야. 프린세스라면 기본이지. 저 애는 대체 누구지? 누구냐고! 오늘 저녁 주인공은 나라고!

0: 엄마 예쁘다. 저요.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건 무도의 얘기였구나.
1: 아니, 무도회가 아니야.
0: 어? 무도회가 아니면?
1: 뭐야? 우리 위시캣들의 고향 위시캣 킹덤으로 안나를 초대하고 싶어. 나의 초대를 받아주겠어?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0: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 플레이.
2: 플렉소
3: 플렉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간길게,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0: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4: 타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학교에 간 레터 로디.
6: 아, 꾸밍가?
5: 미안 꾸밍아, 널 데려온 걸 깜빡했네.
7: 루시오, 어? 학교 갈 준비 다 됐니?
5: 어, 안 돼, 이모잖아. 들키면 안 돼, 숨어.
7: 곧 버스가 도착할 거야. 서둘러야지.
5: 알았어요, 이모. 어.
7: 학교에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게? 뭘 넣은 거니?
5: 어, 전부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부해야죠. 어.
7: 좀 들어줄까?
5: 네? 아니요. 아, 지각하겠어요. 어. 저 갈게요.
8: 대체 뭐야? 그 큰 가방에 뭘 넣은 거야, 루시오?
5: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교과서들이랑 이것저것.
9: 아기 래퍼를 넣은 건 아니겠지?
5: 하하, 뭐라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농담하는 거지? 진짜 웃긴다.
8: 루시오, 학교에 공룡을 멋대로 데려오면 안 돼.
9: 학교는 물론이고 애초에 지구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지.
5: 그건 나도 잘 아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러니까 로디 숨기는 거나 도와주는 게 어때?
8: 로디?
5: 어, 내가 밤새 고민해서 지은 거야. 랩터 로디.
2: 랩터 로디? 너 지금 제정...
10: 뭐라고, 델비? 랩터 로디가 뭔데?
2: 어, 랩터 로디가 아니고요. 래퍼 로디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예요.
10: 지구과학에 대한 랩을 하는 래퍼가 아니라면 수업에 집중해주겠니?
5: 야, 래퍼 로디가 근처에 왔대요.

0: 아직 실험 중인 랩터를 멋대로 데려가서 싸운다니 거기다 작전에 실패를 해?
1: 실패라뇨? 다이노스터의 장비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수확 아닌가요?
0: 그 아기 랩터는 내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였어. 공룡들은 새끼일 때가 조종하기 더 쉬우니까. 하지만 상관없어. 내게 성공을 안겨줄 2세대 암호다이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이노스터는 끝장이야.
2: 이따가 박사님께 들키겠어.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3: 루시오, 학교 가방은 왜 메고 온 거니? 아기 랩터잖아? 루시오, 다이노스터 제 일기칙을 또 어겼구나.
2: 알아요. 아는데 로디가 너무 귀엽고 불쌍해서.
3: 우린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백스헌터에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야. 말썽꾸러기 아기 공룡이나 돌보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고.
4: 백스헌터의 힘이 강해지고 있나요?
3: 아기 랩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간의 사정부터 알려주마. 너희도 알아야겠지. 백스헌터는 한때 내 연구실 동료였어. 우리는 함께 퀀텀 코어를 발견하고 퀀텀 터널을 만들어냈지. 그 결과로 멀티 유니버스와 다이노어스를 발견한 거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단다. 연구 결과 어른들은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 성장이 멈추지 않은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었지.
5: 저희들처럼요?
3: 그래서 난 홀로그램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6: 그럼 어른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끔찍한 일이 생겨. 보통 통과를 못해. 근데 백스헌터는 막무가내로 통과를 했고 그 과정이 어땠을진 상상이 안 되는구나.
4: 목적이 뭘까요?
3: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다이노어스를 탐내는 거겠지. 누구든 다이노어스의 공룡들과 그 환경을 위협하게 놔둘 순 없어.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해.
4: 그럼 오늘의 임무는 뭔가요?
3: 아기 랩터를 돌려보내렴.
2: 안 돼요!

0: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어. 이젠 가족이라고.
1: 나도 알아. 그새 정도 들었고.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다른 랩터들과 살게 해줘야지.
0: 알았어. 보고 싶을 거야, 로디. 로디,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져야 해. 나도 사랑해. 그래도 같이 못 지내. 넌 랩터들과 살아야지. 미안해, 로디. 난 눈물 날 것 같아.
2: 아마 꽃가루 때문일 거야.
1: 그만 가자.
0: 잘 지내, 로디.

0: 너 괜찮은 거야?
1: 단짝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죽은... 저게 대체 뭐지? 저건 에이니오사우루스야! 이젠 갑옷을 입었고...

0: 로디! 로디를 구해야 해!
1: 당연하지. 안킬로 트럭 안정화! 로디의 기습 공격 덕분에 우리가 합체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 오즈?
0: 시작할게! 잠깐, 합체라고?
2: 그런 것도 돼?
0: 당연하지! 잘 보라, 너! 스테그트론! 합체 준비!

0: 준비됐지, 얘들아?
1: 표식이야.
0: 안킬러 스파이크 준비.
1: 안킬러 스파이크 작동. 상대가 너무 강해.
0: 부스터를 작동해.
1: 스테고 부스트 최대 출력.
2: 좋아, 점점 밀리고 있어.
0: 안돼!
1: 갑옷이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2: 그리고 더 무서워졌고 그냥 도망치기라.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오즈! 해머!
1: 스테고 해머 준비! 지금이야! 다들 준비해!
0: 표식의 손이 안 닿아.
1: 표식을 파괴하기 전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한테 맡겨.
0: 루시오, 어디 가는 거야?
1: 해보자고. 랩터 변신. 이렇게 보니 더 무서운데.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될걸.

0: 얘들아! 어, 안 돼, 우지 마, 어떡하지? 우지, 데미! 루시오, 지금이야! 좋았어! 랩터, 브레스터, 액션! 준비, 출근! 발사! 다음에 보자고! 로디! 너 괜찮아? 로디! 아까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같이 가자. 내가 또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아는데 상관 안 해. 로디를 두고 갈 순 없어. 우리 도와줬는데 은혜는 갚아야지.
1: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0: 뭐? 어, 진짜? 그럼 로디도 우리만큼 열심히 싸웠잖아.
2: 더 열심히 싸웠지. 저렇게 작은 몸으로.
1: 박사님께는 우리가 잘 얘기해볼게.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기대하라고.
0: 레모드 가족을 지켜라!
3: 로디는 정말 특별한 공룡이야. 지능검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 특히 의사소통 부문에서.
0: 아, 몸은 괜찮겠죠?
3: 그래, 24시간 안에는 다 회복될 거야.
0: 아, 잠깐, 그럼 로디가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3: 로디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번만 예외를 두려고 로디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축하 파티는 나중에 하렴. 지금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거든. 설원지대에 있는 빙하에 커다란 틈새가 생기면서 지금 몹시 위험한 상황이야. 빙하가 완전히 갈라져서 근처의 매머드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에 그 틈을 다시 메워야 해.
0: 설원지대? 매머드요? 제가 태어난 곳에는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매머드도 없었고요. 완전 기대돼요. 눈은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따 눈밭에서 놀아도 되겠지? 임무 끝난 후에 말이야.
1: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루시오. 임무하느라 정신 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
4: 썰매 타기도 안 돼?
1: 안 돼.
4: 눈사람 만들기는?
1: 안 돼.
4: 눈싸움은?
1: 절대로 안 된다니까.
2: 설원지대 다 왔어. 어?
0: 내 눈으로 눈을 보다니 진짜 신난다.
1: 오즈?
0: 미끄럼 방지막이 작동! 와, 이거 좀 봐! 세상이 온통 하얘! 어? 같이 가! 어? 어? 그렇게 달리면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이 멋진 눈밭을 마음껏 즐길 거야! 어, 왜 이러지?
2: 썰매 모드로 변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1: 오즈, 랩터카를 잡아!
0: 자석 케이블 발사! 잡았다, 요 녀석!
4: 루시오, 썰매 모드로 변신해!
0: 뭐? 썰매 모드가 있어?
4: 눈송이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돼!
0: 아하! 에어컨 버튼인 줄 알았지! 눈썰매 모드로 변신! 이거 완전 좋은데? 어, 더 이상은 못 가겠어!
1: 여기가 틈새인가 봐.
2: 틈새? 거의 협곡인데? 엄청 깊다고.
1: 루시오, 넌 갈라진 틈새의 맨 끝으로 가서 길 잃은 동물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
0: 누구도

0: 우와, 멋지다. 동화 속에 나오는 겨울 나라 같아. 잠깐. 저건... 메모드잖아. 여기는 루시오.
1: 뭐지? 듣고 있어? 메모드 가족이 틈새로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
2: 어? 틈새 근처론 못 오게.
0: 당연하지. 근데 진짜 메모드라니 소름 돋게 멋져.
3: 그야 당연히 소름이 돋겠지. 여긴 엄청 추우니까.
4: 모두 임무에 집중.
0: 알았어, 알았어. 자, 어디 보자.

0: 메모드들아! 잠깐! 왜 안 멈추는, 멈춰! 아, 안 돼! 기다려! 그쪽이 아니라고! 아, 큰일 날 뻔했네.
1: 응?
0: 아, 아주 사나워 보이는 고양이네. 착하지, 영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랩터카 다이너모드로 변신! 좋게 말할 때 멈춰, 야옹아. 안 그럼... 성질이 보통이 아닌 듯?

0: 그만해!
1: 얘들아! 스밀러돈이 나타나서 아빠 메모드를 공격하고 있어!
2: 아빠 메모드까지 공격할 정도라면 래퍼카도 상대가 안 될 거야!
0: 우리가 가서 래퍼카를 도와주자! 오즈?
3: 좋았어! 벌써 뺄게!
0: 출발!
3: 부시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메모단지에서 떨어져! 레터 점프! 이 상대는 나야! 눈밭에서 힘을 겨루는 건 처음인걸? 잠깐, 저건... 아, 이런... 누가 그런 무서울 줄 알고? 아, 방금 한 말 취소! 취소야! 여기는 루시오! 여기는 루시오! 응답하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너 안 돼! 금방 갈게! 오지, 빨리! 거의 다 왔어! 구조 모드 작동! 성공이야!
0: 좋았어!
3: 루시오, 우리가 아기 메모드를 구했어!
1: 우후! 잘했어,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아, 야옹이 까먹고 있었네! 렌터카 면책! 떨어진다!
3: 이대로 떨어질 순 없지! 루시오! 합체 준비해!
1: 뭐? 진짜 지금?
3: 그래, 어서!
1: 좋았어!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3: 랩터 카이론! 합체 준비!
1: 내 인생 최초의 합체라니!
3: 랩터 카이론! 액션 준비 완료!
1: 영아, 내 모습 어때?

0: 이제 괜찮을 거야. 랩터 카이로 돌격! 스테고 방패 작동! 방패가 부서진 것 같아!
1: 최첨단 방패라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랬는데.
2: 박사님이 고쳐주시겠지?
3: 뭐해? 빨리 부스터를 작동시켜!
0: 부스터 작동!
1: 베네스타! 빨리 빠져나가야 해!
0: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어?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더라! 시원하지? 아빠 메모드야!
2: 아기 메모드를 구해준 보답인가 봐!
0: 그럼 가볼까? 눈싸움 재밌었어!
3: 성공이야!
0: 로봇 댄스!
2: 야, 와, 이거 진짜 재밌다.
0: 자, 그럼 확인해 볼까?
2: 깔끔하게 붙었네.
3: 아주 잘했어. 이번 임무도 완전 대성공이야.
0: 아니, 아직 아니야. 어? 처음으로 로봇 합체도 하고 거기다 눈싸움까지. 이제야 대성공이네.
3: 루시오.
0: 우와!
1: 잘못했어. 제발 그거 좀 빼놔봐.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9: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 인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0: 공룡과 함께 춤을.
1: 맛있는 거.
2: 뭐야? 우리 웃긴 영상 찍기로 한 거 아니었어?
3: 아니야, 모기 부리는 거 찍기로 했잖아.
0: 이건 어? 학교에서 정식으로 내준 과제야, 루시오.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게임실랑 영상 찍자. 레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게 많거든.
2: 데뷔한테도 물어보자. 데뷔, 이번 조별 영상 과제에서 뭘 찍었으면 좋겠어?
4: 난 관심 없어. 그냥 아무거나. 박사님 호출이야.
5: 오늘은 최근에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들의 서식지에 다시 방문할 거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이구아노돈 다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네.
2: 맞아. 몇몇 친구들은 꽤 사나웠지.
5: 자료 전송 과정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인식표에 담긴 최근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와야 해.
4: 아주 간단한 임무네요.
3: 따분하기도 하고.
5: 맞아. 아주 간단한 일이지.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여긴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거든.
0: 그렇지! 거대한 나뭇잎을 접어서 비행기를 만든 다음 거기에 오지를 매달고 절벽에서 날리는 거야.
2: 그건 이미 해봤어, 루시오.
0: 어리잖아! 나 볼 싫은데.
2: 이건 어때? 제이민을 내보내서 벌들에게 쫓기는 걸 찍어보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0: 안 돼.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야.
4: 얘들아, 이상한 아이디어 좀 그만 내. 임무에 집중해야지.
0: 내 말이.
4: 게다가 그만한 벌을 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0: 델빙!
2: 역시 델비야. 첫 번째 임무 장소는 트리케라톱스 서식지야.
4: 여기서 꼭 먹어야겠어?
3: 그치만 나 20분 동안이나 굶었다고. 너도 줄까?
2: 내 기억이 맞다면 트리케라톱스 둥지가 근처에 있을 텐데.
0: 이쪽이야? 어?
3: 인사해. 여긴 트루디, 트레이, 트리시아.
0: 뭐가 그렇게 웃겨?
2: 손 다시 움직여봐.
3: 응? 여기. 에?
2: 가만히 있어봐. 아하. 얘들아, 나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0: 뭔데?
2: 뮤직비디오야. 주인공은 바로 공룡들이고 여기 다이노스에서 찍는 거지.
4: 우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이노스에 대해선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너도 알잖아.
2: 진정해, 델비. 사람들한테는 공룡이 CG라고 하면 돼. 영화 본 적 없어? 다 그렇게 찍잖아. 좋았어. 다들 자리 잡고 액션! 후!
0: 신나야! 예!
4: 정말 못 말리겠네.
6: 그만 좀 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2: 데이비는 무시해, 루시오. 잘하고 있어.
4: 다 들리거든.
2: 이제 공룡 고기를 까딱거리게 해봐.
3: 이렇게?
2: 좋아, 컷!
4: 이제 인식표 스캔 좀 할까? 알지? 오늘 임무?
2: 아직은 곤란해. 방금 다음 장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루시오, 제이미! 너희가 공룡 위에 올라타서 리듬을 타면 어떨까?
0: 좋지? 아, 잠깐, 뭐라고?
3: 우와, 예, 더 신나게.
2: 화면 좋은데? 너도야, 데이비.
4: 우즈, 당장 데려와.

0: 도망가야지.
1: 나 토할 것 같아. 난 가수나 배우는 못할 것 같아.
2: 이 골칫덩이 녀석들을 진짜.
3: 델비!
1: 더 빨리, 더 빨리! 저리 좀 가!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라고! 나 좀 내버려둬!
4: 어? 스마일!
1: 오즈, 나랑 자리 바꿔, 빨리!

0: 와, 델비 춤 무지 잘 춘다.
1: 뭐? 아니야, 난 그냥 심심해서. 아, 심심할 때 춤추거든. 별거 아니야. 다신 그럴 일 없어.
0: 아, 그러지 마.
2: 다시 좀 와, 어서.
1: 칭찬은 고맙지만 싫어.
2: 안 돼, 내 카메라!
1: 모두 다이너모빌로 쫓아가자.
0: 더 좋은 생각 있어. 다들 이리 와봐.
3: 뛰어서 잡는 건 무리야.
0: 난 뛴다고 한 적 없는데. 랩톱 변신. 잡았다. 돌려줘.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잡았다. 안 돼, 안 돼.
2: 타이밍 진짜 끝내주지?
4: 루시오는 괜찮아 보이니까 카메라는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냥 내가 게임 실황하는 영상 찍으면 되잖아. 인기 많을걸?
1: 안 돼! 나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찍었잖아. 난 꼭 되찾을 거야. 재민, 운전대 잡아.
4: 그래서 계획이 뭔데?
1: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카메라는 우리 거야!
0: 우와, 쟤 지금...
1: 내놔! 네가 우리 물건을 가져갔다고!
0: T-Rex가 데비를 먹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2: 저 녀석 속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나도 마찬가지야. 데비가 잡아먹혔잖아.
2: 데비다!
1: 봤지? 날 먹었다간 개탈이라도 날걸? 여기서 컷!
2: 우와! 데비!
0: 데비 최고!
2: 티렉스한테 잡아먹혔다가 다시 돌아오다니!
0: 진짜 최고로 멋있었어!
4: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1: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찾아온 것뿐이야.

0: 별일 아니었어. 재밌던데?
1: 어? 우와! 티렉스 몸속도 꽤 자세하게 잘 찍혔는데? 박사님이 무지 좋아하시겠다.
0: 뭐, 과제를 위해서라면.

0: 보스. 야! 와! 와!
1: 얘들아, 정말 인상적인 CG였어. 요즘 앱은 정말 기능이 뛰어나구나.
2: 네, 그렇죠.
3: 그 앱 이름이 뭐야?
4: 쏘지 마, 이러지 마.
3: 20표는 다운받았나?
5: 아, 맞다.
6: 오, 이런.
5: 끝났다.
7: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사작전.
3: 바로 여기야. 역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내는 울음소리였어.
6: 나 저 녀석 알아. 무리의 우두머리.
3: 어서 꺼내주자. 오즈, 크레인을 준비해줘. 응? 제이민, 공중감시장치 작동해.
8: 부테라윙 준비.
9: 난 뭘 하면 돼?
3: 넌 모니터 보기.
9: 모니터 보기.
6: 난 준비 다 됐어.

0: 착하지? 곧 꺼내줄게. 안길로 크레인 장착! 들어올리기 시작!
1: 좋아! 잘하고 있어! 조심!
0: 침착해! 침착!
1: 아니!
2: 떨어지겠어!
1: 우즈! 너 괜찮아?
0: 난 괜찮은데 브라키오가 무거워서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
2: 이러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늪에 빠져서 화석이 돼버릴 거라고! 그럼 내가 바로 나가서!
1: 지금은 안 돼! 브라키오를 놔줘야 해! 우즈, 케이블을 풀어!
0: 안 돼! 꼼짝도 안 해! 수동으로 직접 풀어야 해!
1: 뭐?
3: 나한테 맡겨둬! 다녀올게!
1: 루시오!
3: 어디 보자. 수동 분리레버가 아 저기 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겠지. 랩터 변신. 좋았어.
1: 해냈네.
0: 근데 브라키오가 다시 가라앉고 있어.
3: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 테니까!
1: 제이민?
3: 나한테 맡겨! 부트라윙 리프트 출동! 다이노 모드로 변신! 부스터 출력! 제대로!
2: 어, 이런... 너무 무거워. 도움이 필요해.
1: 오지?
0: 알았어.

0: 고맙긴 뭘. 잘가 브라티오 친구. 늪진에 조심하고.
1: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임무였어.
2: 임무 완료.
1: 다들 정말 잘했어.
3: 근데 루시오, 그 머리 장식 어? 새로 산 거야?
4: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째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평소 지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늪지대까지 간 걸까?
3: 배가 고파서요?
2: 어?
3: 루시오, 지난주에 케이크 다 먹었을 때 기억나?
0: 당연하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3: 그래서 어떻게 했어?
0: 더 찾으러 다녔지. 결국 연구실까지 가게 됐는데 찾은 거라곤 구린내 나는 푸딩뿐이었고.
4: 설마 내 실험 재료를 먹은 건 아니어야 할 텐데.
1: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3: 아까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내려놓은 후에 서식지를 조사해봤거든. 봐! 나뭇잎이 다 시들고 갈색이 돼 있었어. 분명 맛이 없어졌겠지.
4: 그래서 우두머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늪지대까지 간 거였어.
1: 가엽게도 굶주리고 있었군요.
4: 임무가 정해졌다. 무리를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시켜야 해. 여기 녹색 협곡이 딱 좋겠구나.
2: 무리를 어떻게 옮기죠? 한 마리 옮기는 것도 어려웠는데.
3: 무리는 우두머리를 따를 거야. 그러니까 우린 대장을
0: 협곡으로 유인하면 되겠구나.
4: 너희도 이제 다이노어스 문제 해결사가 다 된 것 같은데. 루시오, 이번 임무는 네가 이끄는 게 좋겠다.
2: 저요? 제가요?
1: 정말로요?
4: 루시오는 덩치 큰 동물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아.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들을 상대하는 데에도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0: 저만 믿으세요, 박사님. 그럼 출발! 이쪽이 아니었네요.

0: 샐러드 드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어서 먹으러 와, 대장. 가볼까? 시끄럽긴 했지만 작전 성공이야.
1: 뽐내는 걸 참 좋아한다니까.
0: 그게 루시오지. 어디 잡아보라고. 설마 치려는 건 아니지?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멈춰. 안 돼. 충돌 사고는 딱 질색이라고.
2: 루시오가 안 보여. 방금 저기 있었는데.
1: 또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것 같은데.
3: 공룡한테 잡아먹힌 건 아니겠지?
2: 저기 좀 봐.
0: 랩터 디프트.
3: 무사했구나. 공룡들 아침 식사가 된 건 아니었네.
0: 야, 여기 봐봐. 이쪽이야. 우후!
1: 인정해야겠는데. 꽤 잘하네.
2: 그렇다니까. 계속 달려, 루시오.

0: 이 정도 미션은 내겐 식은 팬케이크 먹기지. 데뷔 표정이 어떨지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어? 뭐지?
1: 루시오, 앞을 조심해.

0: 큰일 날 뻔했네.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는 줄 알았잖아.
1: 좋아, 본부로 돌아가자.
2: 루시오는 또 어디로 간 거야?
0: 여긴 어디지?
3: 원인은 모르겠는데 통신이 잘 안 돼. 뭔가 충돌한 것 같아.
1: 루시오를 빨리 찾아야 해.
0: 알았어. 공룡 세상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저 창살들은 뭐지? 여긴 대체 뭐야? 안 돼!
4: 비상 탈출 작동.
0: 렉터 변신!
2: 뭐지? 여긴 뭐 하는 곳이야?
1: 너 괜찮아?
0: 얘들아, 뭔가 수상한 곳을 발견했어.

0: 전에도 그런 무덤을 본 적이 있어. 자말라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대부분이 코끼리 뼈였는데 범인은 밀렵꾼들이었지.
1: 밀렵꾼들? 다이노스는 우리만 아는 곳이잖아.
0: 하지만 거기 있는 덫들은 분명 밀렵꾼들이 만든 거였어.
2: 루시오, 만약 네 말이 맞다면.
0: 그래, 누군가 공룡들을 사냥하고 있어.
2: 그럼 임무는 정해졌네. 범인을 찾아내자.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글릭소
7: 글릭소 몰라제가
8: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밤에 가죠.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0: 되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서.

0: 아이스크림 트럭.
1: 옥스포드 펑.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펑.
4: 우리 여행.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What's wrong, bling bling?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혈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굴을 구해줘.
1: 그린저 기구조대 정말 고마워.
2: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0: 맞도다.
1: 형님, 전 가서 배 좀 고치고 올게요.
3: 응, 그래, 갔다 와.
0: 아니, 근데 어쩌다 바다에 빠진 거도다.
3: 이게 다 암초 때문이야.
0: 암초?
3: 저 바다에 바위 같은 게 있거든.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암초에 부딪혀서 몇 번이나 배가 뒤집힐 뻔했는지 몰라. 아유.
0: 저런.
3: 아, 그래. 그린조끼 구조대. 너희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암초를 좀 없애줘.
2: 어? 암초를?
0: 없애달라고?
3: 왜? 싫어? 아니, 동물들은 많이 도와준다면서. 사람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야?
0: 알았다. 그럼 일단 바다에 들어가서 암초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겠다. 준비됐지, 그래?
2: 어, 준비됐어.
0: 그린조끼 구조대 바다로 출동!
4: 저기야, 저기!
5: 알겠어, 도도!
2: 저기 있다.
0: 어? 그러네. 어디 보자. 어? 이건 굴이잖아.
2: 굴? 먹는 굴?
0: 응. 굴이니 굴 아네.
2: 그럼 굴 맛있잖아.
0: 어, 그래. 맛있는 굴. 굴은 딱딱한 껍데기 속에 말랑말랑한 몸을 감추고 있지. 갓 태어난 굴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태어난 지 20일쯤이 되면
6: 우와, 굴암초다. 달라붙자.
0: 어?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생활해. 이렇게 많은 굴이 바위나 철망에 붙어서 생긴 암초를 굴암초라고 하는 거다.
2: 아, 그렇구나.
7: 어?
0: 깜짝아. 아, 깜짝이야.
7: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2: 어, 맞아.
7: 이야,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진짜 왕팬인데.
0: 그래? 어, 정말.
2: 반가워.
7: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혹시 또 누구 도와주러 온 거야?
0: 우리가 여기 그 구람초

0: 다다.
1: 굴 암초면 나를 없애나?
2: 아, 아니 혜정 아저씨가 우리한테
3: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아이 그리 좋게 그저대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있어? 암초 좀 없애달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2: 이거 그냥 암초가 아니에요. 구람초예요.
0: 맞두두. 게다가 구람초가 우리 왕팽이라는데 어떻게 없애는다더.
1: 맞아. 그러니까 나 없애지 말아줘.
3: 그림 좋게 구조대.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그치?
0: 어쩌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2: 이러면 어때? 재판을 해보는 거야. 구람초를 없앨지 말지.
3: 재판!
0: 지금부터 굴 암초를 없애느냐 마느냐 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혜정님과 구람초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 암초를 없앨지 말지 우리 그림조끼 구조대원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 잘 부탁합니다.
4: 네.
0: 그럼 먼저 혜정님 시작하드다.
3: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굴 암초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0: 좋습니다. 다음은 굴 암초.
5: 안녕하십니까, 굴 암초입니다. 먼저 저 때문에 바다에 빠지신 혜정님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람초가 왜 사라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제 친구들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반갑다.
6: 자, 구람초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
4: 빠밤.
7: 굴암초는 바다 생물들의 쉼터입니다. 멸치나 새우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이 굴암초 주변에 살면서 그곳에서 먹이를 얻기도 하죠.
6: 둘째, 굴암초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구람초는 바닷물을 빨아들여 바닷물 속 오염물질을 없앤 후 깨끗한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냅니다.
7: 그렇다면 굴 한 마리가 하루 동안 깨끗하게 만드는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6: 무려 190리터! 큰 생수병 95개 분량의 물을 굴 한 마리가 깨끗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7: 따봉!
4: 우와!
6: 그러니까 굴암초가 사라진다면 바다 생물들도 건강이 악화되고 바닷물도 지저분해지게 될 게 확실합니다.
7: 확실합니다.
0: 좋습니다. 이제 친구분들 퇴장해 주시고요.
7: 안녕히 계세요.
6: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가세요.
7: 안녕히 계세요.
0: 이에 대해 혜정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3: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렇게 바다 생물들만 잔뜩 나와서 굴편을 들으면 당연히 제가 불리하죠. 사람이 나와야 제 편을 들 거 아닙니까?
6: 형님! 형님!
3: 동생! 자네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아주 답답해 아주.
6: 네, 형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3: 그렇지.
6: 불안초는 꼭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3: 뭐? 뭔 소리야?
6: 형님, 구람초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 해안가에 있는 그 집이요. 구람초 덕분에 우리 집이 물에 잠기지 않는 거라고요.
3: 네? 진짜?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도도. 자, 도도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도도.

뜨거워진 날씨에 빙하가 녹아서 그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넘쳐나 육지가 물에 잠기게 되죠. 지구 온난화로 지구 곳곳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렇게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굴암초인 거대죠. 밀려오는 파도가 굴암초에 부딪히면 그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차오르는 걸 막아주죠. 게다가

0: 강강천은 이렇게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많이 불어난다 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내 설명이 맞나요? 해적 동생씨?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람천은 꼭 필요한 거예요, 형님.
2: 아니,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0: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다. 구람초를 없애느냐 마느냐. 그린조끼 구조대의 결정은? 자, 결정되었나요?
3: 네, 네.
0: 그럼 구조대 결정은?
4: 우리의 결정은? 구람초를 없애지 않는다.
2: 나도. 예. 아, 구람초야. 나는 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앞으로 내가 조심해서 다닐 테니까 넌 바다를 쭉 지켜줘.
5: 예, 그러겠습니다.

0: 멸종위기라고?
1: 응, 맞더죠.
0: 왜 멸종위기인데?
1: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가 오염되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을 굴이 먹게 되면서 굴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구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빨대 사용 줄이기.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쓰지 않으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바닷물에 녹아드는 플라스틱도 줄어들어 바다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2: 굴, 멸종하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살자. 꼭!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옥스퍼드 향.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 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전글 안녕.
1: 오, 지아야 안녕.
2: 어? 지아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건 나만의 생각?
0: 맞아. 나 지금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 오늘 유치원 못 갈 것 같아.
1: 지아 또 졌다. 또 졌네.
3: 지아야, 너 잠 덜 깨서 기운이 없는 걸 거야.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
4: 우리랑 노래!

0: 어때? 노래하니까 기운이 나지?
1: 아니, 별로.
2: 시알도 밥을 안 먹었구나?
3: 아님, 잠을 잘 못 잤나?
0: 응? 아님, 똥을 못 넣었구나? 맞지?
1: 아니, 밥도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눕어.
3: 어? 아, 근데 왜 기운이 없을 때가 있지? 있어, 있어.
0: 맞아.
3: 아, 왜? 우리도 그때 기운이 하나도 없었잖아.
2: 자, 오늘은 이스터 섬에 운전하러 가는 날이다.
3: 아, 근데 그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0: 나도 기운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달콤한 냄새냐?
3: 저기서 난다.
2: 얼른 가보자.
0: 그래.
2: 우와, 여긴 어디야?
3: 바나나 차차 마을?
2: 아, 동네 이름이 바나나 차차인가 봐.
0: 와, 이 달달한 냄새는 바로

0: 우리가 그 바나나 먹고 엄청 기운이 뻘뻘 났었지.
1: 맞아. 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바나나 차차 마을에 가면 어때?
2: 나 그 바나나 맛 너무 궁금해.
3: 와, 효도. 잠깐. 근데 너희 바나나 차차 마을 가는 길 귀엽다.
1: 어? 댕댕이가 기억하겠지.
0: 응? 나야 모르지. 아니, 댕댕이가 기억하겠지.
3: 아하, 내가 기억하면 너네한테 물어보겠니?
4: 그러네.
2: 그럼 못 먹는 거야? 바나나 차차 바나나?
0: 일단 가보자.
3: 그래. 가다 보면 찾을 수 있겠지.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여기가 맞나?
1: 너희들 뭐 찾는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2: 맞춰봐.
1: 너희가 찾는 건 바로 달콤 새콤한 키위 맞지? 키키키 마을에 온 걸 환영해.
3: 아 저기 미안한데 우린 키위를 먹기 위해서 키키키 마을에 온 게 아니야.
2: 우리 바나나 찹찹 마을에 바나나를 먹으러 가고 있었어.
1: 키위도 엄청 맛있는데.
0: 맛있지 그 맛있는데 그
4: 우리 지아가 바나나 차차 마을에 있는 바나나를 먹어야 기운이 나거든.
1: 키위도 기운 나는데.
0: 맞아 그 맞지.
5: 그래. 아우 잘 먹었다. 가자 가자.
4: 어 지아야 가자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4: 그래 맛있다. 맛있다.
5: 아니야 아니야.
1: 바나나보단 키위인데.

0: 여기 맞는 것 같은데?
1: 혹시 너희가 찾는 게 자드르드드 자드르드드 자두?
2: 자두?
1: 여기는 바로 맛있는 자두로 유명한 자드르드드 마을이거든. 루뚜뚜.
3: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바나나 차차 마을이야.
1: 바나나 차차? 어, 너희 거기 가게?
0: 응. 왜?
1: 조심해. 요즘 그 마을 대장 차차가 기분이 영 안 좋다던데. 괜히 거기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
2: 아니, 대장 차차가 왜 기분이 안 좋은데?
1: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내 생각엔 너희가 바나나보단 자두르두두 자두 먹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0: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는 먹고 가야지.
3: 그래 그래. 그 어디로 가야 해? 이쪽이야?
1: 아니, 이쪽. 바나나보단 자두인데. 자두르두두.

0: 근데 바나나 차차 먹을 거지 아직 멀었어? 나 너무 힘들어.
1: 어이, 어쩌지? 이러다 지하 쓰러지겠어.
2: 지하야,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
3: 오, 좋아. 그럼 잠깐 쉬는 동안.
2: 아하! 동동이!
3: 댕댕이가 함께하는
4: 바나나 먹은 원숭이 찾기!
1: 지하 쓰러진다니까!
3: 찾아봐.
2: 원숭이가 네 마리야! 바나나 먹은 원숭이를 맞춰봐!

0: 아, 냄새가 익숙한데?
1: 이 냄새는
2: 야호! 바나나!
3: 드디어 찾았어!
1: 여기 여기! 바나나 차차 마을!
0: 자자자자자! 자, 여기 자야 이 바나나 먹어봐. 먹으면 기운이 뻘뻘뻘!
4: 잠깐 잠깐! 너희들이었구나! 우킥킥킥킥킥! 이 차차의 소중한 바나나를 허락도 없이 먹은 녀석들이! 너희들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차차의 바나나를 한번 먹으면 다시 또 이곳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킥킥킥킥킥!
1: 차차! 정말 미안해. 우린 이 바나나가 주인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3: 맞아. 우린 바나나 향기에 취해서 그만.
0: 맞아. 이 바나나 진짜 좋아. 아니, 먹으면 맛도 좋고 기운도 펄펄 나고.
5: 그래서 나 이 바나나 먹고 싶어. 하나만.
3: 지아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바나나 꼭 필요하거든.
2: 맞아 맞아.
4: 하, 기운 없을 때 우리 바나나만큼 좋은 것도 없지.
2: 그러니까 하나.
4: 그렇다면 이 차차가 문제를 하나 내지.
2: 문제?
3: 문제라면 자신 있어.
4: 과연 맞힐 수 있을까? 그럼 문제.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5: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1: 아니야! 바나나는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거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될 것 같아!
0: 딩딩, 너 알지? 제발 안다고 말해줘!
3: 정답!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나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 아직 초록빛을 띠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그럼 바나나가 계속 익지 않아서 넓은 맛을 내게 되거든. 하지만 노랗게 다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도 괜찮지.
4: 헛, 제법이군. 정답! 와!
1: 역시 딩딩이!
3: 어버이!
4: 오케이. 너희들이 바나나의 진심인 걸 알았으니 이 차차가 너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마!
2: 와!
1: 그럼 우리 이 바나나 먹어도 될까?
4: 우키키키! 이 바나나 선물로 모두 다 주마!
2: 우와! 정말 고마워, 차차!
0: 자자, 지아야, 이 바나나 한번 먹어봐!
2: 어때?
5: 우와, 정말 맛있어!

0: 자자 어때? 이제 기운이 펄펄 나지?
1: 그럼 이제 좀 가자. 유치원.
2: 나도 그러려고 했거든. 차차 바나나 고마웠어. 나 간다. 모두 안녕.
3: 안녕.
0: 차차 이제 다 먹어도 돼?
4: 다 먹어. 다 먹어.
0: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넘버블럭스.

전우리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정말 즐거운 생일 파티였지.
1: 야, 생금.
2: 주장님도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어? 로빔의 호출이잖아.
3: 미리미리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숨 돌릴 틈도 없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 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사막의 유령선을 띄어라.
5: 유령선이 사막에 있다니. 배는 보통 바다에 있는 게 아닌가요?
4: 어떤 사연으로 유령선이 사막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걸요.
5: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4: 그럼 어서 미션을 향해 출발해볼까요?
5: 그럼 안녕. 뿌뿌.
6: 유령선이면
0: 무서워. 그런데 유령선이 바다가 아니고 사막에 있다고? 사막이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7: 맞아, 여기서 멀지 않아. 수고했어 로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버니바니어를 부탁해.
3: 미리미리 버니바니어는 걱정 마세요.
8: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사막 한가운데 이런 유령선이 있다니. 우스스하다.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걸까?
1: 네,
2: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3: 그런데 생각보다 배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큰 배를 대체 어떻게 태우지?
0: 생크마, 한번 해볼래?
2: 생크미가? 이렇게 큰데?
1: 생크미 좋아, 할 수 있어. 야!
4: 좋아, 그럼 난 드래콩이랑 배 엔진을 살펴볼게.
2: 사연, 넌 나만 믿고 따라와.
0: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2: 일단 따라오긴 하셔.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갑자기 배가 떠올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0: 잘난 척은 너야말로 놀라지 마.
4: 좋아, 그럼 각자 해보자.
0: 좋아, 너의 힘을 믿는다.
1: 생크미, 생크미,
0: 더는 못하겠어. 지독해. 주장님 집에서 엄청 먹더라니. 야, 그만하고 가자.
1: 생크머리.
0: 저게 뭐지? 이게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거야?
2: 대체 뭐가 문제지?
3: 핑핑, 저것 좀 봐.
4: 왜? 아하, 이 배는 석탄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배였어.
3: 저기에 불을

0: 붙이면 띄울 수 있지 않을까?
1: 맞아. 불을 붙여서 엔진을 가동시켜볼까?
0: 예? 자... 자. 어?
1: 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0: 그것도 아주 센 바람이. 살려줘!
1: 정신 차려, 드래곤. 그냥 종이라고.
0: 난 또 깜짝 놀랐네.
1: 어? 근데 이건 뭐지? 무슨 그림 같은데? 어? 잡아야 돼!
0: 알았어! 예? 놓쳤어.
1: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것 같잖아.
0: 같이 잡자.
1: 겨우 잡았네.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어?
0: 왜 그래, 핑핑?
1: 이건 강의 지도야.
2: 그러니까 도켄 네 말은 찢어진 돛을 다 꿰매면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지?
3: 당연하지.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가잖아. 그 바람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돛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서야 바람을 받을 수 있겠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잘 꿰매면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갈 거야.
2: 멋진데? 좋은 생각 같아.
3: 뭐 그런 당연한 얘기라냐? 아무튼 실하고 바늘 가지고 있다고 했지?
2: 물론이지.
3: 좋아. 그럼 서여 부탁해. 자, 여기 사다리. 대신 내가 사다리를 꽉 잡아줄게.
2: 알았어. 내가 꿰매볼게. 이게 뭐야?
3: 왜 그래, 사요?
2: 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3: 뭐? 사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해.
2: 정말이라니까.
3: 네가 내려와서 붙잡아봐. 내가 해볼 테니까.
2: 알았어.
3: 대체 뭐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야.
2: 거봐, 내 말이 맞지?
3: 뭐야, 대체 이 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늘이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2: 어? 이건 뭐지? 응?
3: 나침반이잖아? 갑자기 어디서 굴러나온 거야?
2: 글쎄.
1: 얘들아, 바다 일이 뭘까봐 중요한 힌트를 찾은 것 같아.
3: 내려가자.
2: 항해 지도?
1: 엔진실에서 발견했어. 내 예감이 맞다면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근데 말이야, 이 배 좀 이상하지 않아?
2: 맞아. 너도 느꼈어?
0: 너희들도?
3: 바늘이 막 자기 혼자 바느질을 했다고.
2: 뭐? 그거 진짜 무섭다.
0: 엔진실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꺼지고, 항해 지도도 혼자 도망다니는 걸 겨우 잡았지 뭐야.
2: 우리는
1: 생금이 아파.
0: 이건 배 방향을 정하는 키인데.
2: 있잖아. 나도 발견한 게 하나 있어.
1: 나침반이네.
2: 응, 갑자기 내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어.
4: 이거 왠지 누군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1: 나침반? 키? 항해지도?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0: 그럼 설마...
1: 조종시, 항해지도, 키, 나침반을 사용하는 곳. 정답은 바로 조종실이야. 내 생각이 맞다면

0: 사무실에 뭔가 미션을 풀 수 있는 답이 있을 거야. 자, 연다.
1: 와와와와와 진정해 진정해라 얘들아.
0: 아저씨 누구세요?
1: 나는 이 배의 선장이란다.
0: 네? 선장님이라고요?
1: 그래, 내 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들 이 배를 띄우려고 온 거지?
2: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배는 뜨지 않는단다.
0: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꼭 이 배를 띄워야 한다고요.
2: 맞아요, 알려주세요. 이 배의 선장님이시잖아요.
1: 글쎄, 나도 띄우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단다. 내가 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든.
0: 물건이요?
1: 그래, 게다가 난 다리를 다쳐서 찾으러 갈 수도 없단다.
3: 그럼 그 물건만 찾으면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1: 물론이지.
0: 그렇다면
4: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오, 정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겠다는 거지?
1: 그럼 정말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0: 그렇단다. 정말 고맙구나.
2: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대체 뭐예요?
0: 그건 말이다. 내 선장 모자란다.
3: 아, 모자.
0: 열대어같이 근사한 곡선에 챙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느낌은 아주 부드럽고 한쪽에는 무인도에서 발견한 희귀한 새의 깃털이 멋지게 꽂혀 있단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니?
1: 어떤 모자인지 알 것 같다.
4: 나도.
1: 자, 그럼 출발하자.
0: 언제 내가 숨겨놓은 간식을 찾은 거지?
1: 금이, 복숭아, 좋아.
4: 그럼 여기 선장님하고 같이 있을래?
2: 그래,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생크미는 두고 가자.
0: 뭐라고? 얘들아.

0: 이거 정말 너무 멋지잖아.
1: 우선 얼른 모자를 찾자.
2: 내가 먼저 찾아주지.
1: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2: 이것도 아닌데.
1: 근데 핑핑은 뭐해?
0: 정말 황홀한 디자인에 아름다운 색이야.
1: 찾았다!
2: 뭐? 거짓말! 이 깃털이 희귀한 색 깃털 맞아? 그냥 비둘기 깃털 아니야?
1: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선장님이 설명한 그대로잖아. 게다가 엄청 부드럽다고. 자, 이제 얼른 돌아가야지. 핑핑, 어서 가자.
0: 너희들 먼저 가.
3: 핑핑, 여기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
1: 시간 없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가자.
0: 너무 예뻐.
1: 저희 왔어요.
4: 제발 그만해. 오,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선장님, 짠! 모자 찾았어요.
4: 그건
3: 선장 모자가 정말 근사하네요.
2: 이제 배 띄울 수 있는 거죠?
4: 그게 말이지, 미안하지만 이 모자가 아니란다.
2: 네?
4: 물론 이 모자도 챙이 근사한 곡선에 느낌도 부드럽고 깃털도 있지만

0: 선장 모자.
1: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모자가 선장님이 찾던 모자라고요?
0: 오,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1: 그럼 이제 배는 띄울 수 있는 거죠?
0: 그게 실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더 있거든. 그걸 찾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2: 네?
0: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또 금방 찾아내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아주 믿음이 가는구나.
3: 그럼 또 뭘 찾아드리면 되죠?
0: 그건 바로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써온 항해일지란다. 최고 선장의 항해일지에 걸맞게 표지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무늬가 그려져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건 금빛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단다.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항해일지지.
1: 좋아요. 항해일지는 저희가 꼭 찾아다 드릴게요.
0: 고맙구나. 꼭 좀 부탁한다.

0: 페르시아 왕녀의 붉은 구슬이란 말이야. 먹는 게 아니야.
1: 아니다. 빙 먹는 거다.
0: 저기 생금이라고 했니? 혹시 이 망고랑 바꾸지 않겠니? 자.
1: 생금이 망고 좋아.
2: 찾았어요, 선장님.
0: 뭐? 그게 정말이냐?
2: 짠, 여기요. 이거 맞죠?
0: 아, 이럴 수가. 그건 그냥 낙서하는 공책이란다.
2: 네, 그럴 리가. 근사한 무늬, 황금빛 자물쇠. 분명 이게 맞는데.
0: 미안하지만 내가 찾는 건 그게 아니란다. 좀 더 우아하고 뭐랄까 좀 더 독특한.
1: 아이고.
0: 그건
3: 죄송해요.
1: 우와, 예쁘다 사연. 이거 정말 내 취향이야.
0: 바로 그거다. 그게 내 항해 일지야.
3: 네? 이 분홍색 공책이 항해 일지라고요?
0: 그래.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이리 줘봐라. 이것 보렴. 이게 바로 나의 비밀 항해 일지란다.
4: 선장님 취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1: 선장님, 어쨌든 항해 일지를 찾아냈으니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쵸?
0: 그럼. 그런데
3: 설마 또 더 찾아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0: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이 배의 열쇠를 찾아다 주면 진짜로 배를 띄울 수가 있단다.
5: 네? 또요?
1: 선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미안하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단다. 도와주지 않을래?
1: 생금이 제리 좋아.
0: 그건 제리가 아니라 레버라는 거란다. 하지만 내 말은 안 듣겠지. 실컷 먹어보렴.
3: 저희 왔어요.
0: 드디어 왔구나. 열쇠는 찾았니?
2: 그게 찾긴 했는데.
0: 그럼 어서 이리 다오.
4: 제게 맞죠? 이 배와 선장님의 근엄함과 어울리는 열쇠잖아요.
1: 제가 찾은 게 맞을걸요. 이건 분명 근엄하지는 않지만 예쁘잖아요.
0: 세상에나. 나의 배 열쇠는

0: 이게 바로 이 배의 열쇠란다.
1: 아! 거봐, 내 말이 맞지?
2: 진짜요? 이 열쇠는 아닌 거예요?
0: 그건 배의 지하실 창고를 여는 열쇠야. 그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다.
2: 휴, 말도 안 돼.
0: 핑핑,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정도로 비슷한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3: 그래도 다행이야. 선장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찾아서.
0: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자, 그럼 이제 배를 띄워볼까?
2: 우와, 드디어!
0: 에? 야. 자.
3: 어, 배가 투명해졌어. 어? 선장님도?
0: 이 배는 유령선이란다. 하지만 사막의 깊은 저주에 걸려 발이 묶여 있었지. 너희들 덕분에 배의 저주가 풀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1: 선장님.
0: 나는 판타스틱4의 선장 존이란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꾸나.
4: 생크미가 뭘 들고 있는 거야?
1: 어? 생크미가 뭘 들고 있는 거야?
4: 어? 이건...
5: 열쇠잖아!
0: 예? 열쇠가 또 어딜 간 거야?
6: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한길게
10: 주물 상처엔
11: 너무나
10: 마데카 솔이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복스보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키키키키.
5: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수상한 범죄 로봇

0: 맞아. 저 앞에 공장도 문 닫았대. 시스템 점검하다가 로봇들이 폭주해서.
1: 난 그래서 컴퓨터 느려져도 점검 안 해.
0: 어? 근데 저기 불 켜져 있는데?
1: 어? 다시 시작한 건가?
0: 어?
1: 어?
0: 어? 어? 어? 뭐야?

0: 꼼짝 마! 이 로봇들 엄청 사납다고! 그것들 당장 내려놔! 오지마! 오지마!
1: 오늘 새벽 은행에서 ATM 기기가 통째로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혼신을 다해 범인과 싸우다가
2: 무슨 냄새가 심하시네.
3: 저거 왜 저래?
4: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사고가 생기네.
5: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서 그래.
6: 어? 대도은행이 도둑을 맞았는데 보안 카메라가 멈췄었대.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까?
5: 그럴 수도 있어. 어? 아빠들이랑 마각진 박사님이 빨리 새 백신을 만드셔야 할 텐데.
6: 경찰에서 이 도둑 잡으려고 특수요원까지 투입했다는데? 우리 또봇도... 어?
7: 한수가 제가 만든 것이
6: 엄마... 아빠? 아빠!
7: 한수야!
6: 아빠!
4: 돌아오셨구나.
7: 잘 됐다 라고 그러더라고.
6: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8: 집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놀러와라.
9: 이한수 귀가를 축하
6: 축하해. 고마워. 형 이따 저녁 먹고 올게.
4: 어 그래.
9: 바로 앞집이라 이별 분위기가 1도 안 나는구만.
10: 아유 정말 감사했어요.
8: 아유 별말씀을.
11: 조만간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8: 아유. 네 들어가세요.
10: 빠뜨린 거 없지?
12: 뭐해? 재밌었어?
6: 제트, 이제 세무형네에서 살진 않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불러. 아이고.
4: 와, 우리 집 진짜 오랜만이다.
11: 한수야, 응? 그동안 힘들었지? 아빠 왔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박 재밌게 지내는 거야.
6: 네.
11: 아이고, 우리 아들 의자 터진 것 봐.
12: 아유, 청소부터 좀 해야겠다. 응? 어?
10: 여보 아직 뛰면 안 돼. 아 잘한다.
11: 우리 아들 뭐 먹을래?
6: 나 김치 볶음밥.
11: 잘한다.
1: 사건 당시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 보안 카메라에도 기록된 영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 세모, 한수는 이제 행복하겠지라고 그러더라고. 이젠 부모님까지 돌아오셨으니까라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4: 뭘 이상해. 한수 앞집에 있는데.
8: 이상하면 점검 좀 해볼까?
13: 박사님! 저 리솔인데요.
8: 어, 그래.
13: 대도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대서
14: 스틸이랑 크롬이랑 아이언이랑 복구를
13: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 부서진 모습이 대도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CCTV 영상도 있어요.
4: 어? 어? 닥터엠!
8: 은행 금고를 털고 다닌 게 닥터엠이었다고?
14: 네, 뭔지 모르지만 닥터엠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15: 그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닥터엠, 슈퍼 AI가

0: 한다는 일이 고작 도둑질이라니 실망임.
1: 야, 악당한테 무슨 실망을 해.
2: 근데 난 닥터엠이 사람인 줄 알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AI인 걸 안 뒤부터는 좀 심란해.
3: 왜?
2: 로봇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이건 전에는 없었던 일이야.
1: 너 혼자 심각하지.
3: 하지만 닥터엠이 범인이라면 또봇이 나서긴 해야겠네.
4: 닥터엠이 다음번에 노릴 만한 곳에서 잠복하는 게 어떨까?
1: 아, 잠복하는 거 지겨운데.
5: 박사님, 저희도 가도 되나요? 되죠?
4: 그래, 그렇게 해라.
5: 예스!
3: 아, 한수한테도 말해야지.
6: 미안해, 형.
3: 아니야, 이따가 내가 통신하면 제트 변신만 같이 시켜줘.
6: 응, 알았어.
7: 한수야!
8: 네가 맞춤 받아, 빨리빨리!

0: 여기는 대도 기근속 상가. 이상 없어.
1: 여긴 해안은행. 여기도 이상 없어.
2: 여긴 전자상가.
3: 이상 없어. 아, 졸려.
4: 대도 명품 백화점 지점. 별 이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5: 분명 우리가 또 보신 걸 알아보고 안 나타나는 거라니까.
4: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5: 뭔데?
4: 아까부터 백화점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5: 뭐? 어디?
4: 돌아보지는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5: 에?
4: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5: 어? 도망친다.
6: 어?
5: 거기서!
4: 소리!
5: 박사님! 저희 변신 승인 됐죠?
0: 우리도 갈게.
6: 네!
0: 와이! 우리가 먼저 가자! 소닉 파워!
6: 소닉 파워! 와이!
1: 제트! 우리도 준비하자! 한수야!
5: 들어갔다니까! 소닉 트랜스포메이션!

0: 트랜스포메이션 마인드 세이버 베스트 우와!
1: 아, 이게 뭐야? 수갑?
0: 수갑이라니, 마땅히 쓸 도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 어예, 어예, 먼저 도착!
3: 역시 빠르기로는 와이를 당할 자가 없지. 근데 여기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2: 오, 여기다!
1: 켄, 비켜봐! 노릴 수가 없잖아. 시작! 킹!
3: 어? 저게 범인인가?
1: 이번엔 더 강력한 킥이라니까 각오하라고!
3: 소니! 아주 박살을 내버려!
0: 하이퍼복스!
3: 하이퍼복스? 어? 그럼 저게 씨야?
2: 뭐야? 지금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야?
1: 패널티!
2: 잠깐!
3: 와이! 트랜스포메이션! 와이!
0: 와이?
2: 엑스랑 같이 올걸.
3: 어떻게 됐어? 저거 씨였나봐.
4: 얘들아!
3: 어? 어? 경찰 도봇 출동.
4: 얘들아, 오랜만이다.
5: 많이 컸네.
3: 잘 지내셨어요?
5: 소닉, 켄, 이분은 오에라 순경님이셔. 예전에 대도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셔.
4: 이제는 형사야.
3: 우와, 오에라 형사 멋있다.
4: 아까 악당으로 오해해서 미안했어.
6: 실례가 많았다. 내 이름은 도봇씨. 이상.
1: 소닉이라고 해요.
0: 저는 켄이라고 하겠습니다.
2: 아, 그만하고 내 엠블럼 좀 찾아줘.
4: 아, 맞다. 미안.
3: 근데 순경, 아니, 형사 누나한 대도시는 어떤 일이세요?
4: 어떤 로봇을 잡으러 왔는데. 어? 저런 거!
1: 거기 사라니까!
7: 에게 뭐 저렇게 허약하냐니까.
6: 범죄 로봇은 도주를 멈추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불응할 시 무력으로 검거하겠습니다. 이상.
4: 도망갔다.
6: 여기 서라.
5: 말은 잘 듣네.
3: 아까 소닉이 멈추라고 할 때는 무시하던데.
4: 도망친다. 시 놓치겠어.
3: 샌!
4: 왔구나, 샌!
3: 어? 에? 어?
4: 도봇 샌! 트랜스포메이션!
6: 자, 저기 샌! 퇴짱! 범죄 로봇 치고는 형편없군. 아니면 내가 너무 센 건가?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문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와기로 사줬지.
8: 탁토엠? 탁토엠? 탁토엠? 아니 대체 며칠째냐 말이야. 꿀먹은 펑어리처럼. 탁토엠 고장난 거 아니야?
9: 그건 아니야. 뭔가 작업 중인 것 같아.
8: 그래도 계획은 말하고 작업해야지. 대도시에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10: 그러게요. 근데 그 악당 대도은행이 보석상가까지 살았으면 지금 닥터엠보다 부자 아닐까요?
8: 응?
10: 닥터엠이 계속 먹통이면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부하가 되는 건 어때요?
11: 곧 일이 올 테니까 자네들이 갈 필요는 없어.
8: 닥터엠! 어?
9: 어?
10: 저게 뭐야?
11: 모듈러 로봇이다. 최근 대도시의 사건들을 일으킨 주범이지.
10: 역시 애명이라니까.
8: 이런 엄청난
9: 모듈러 로봇?
3: 위험해.
8: 어?
11: 아직 인간을 공격할 수는 없거나
9: 엥?
11: 모듈러 로봇은 내가 만들었고 여기 오는 동안 계속 내가 조종했지. 응? 앞으로 내게 꼭 필요한 로봇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걸 해결하려면 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군.
12: 경찰에서 투입한 특수요원이 오순경 형사님이셨군요.
13: 네. 제 임무는 범죄 로봇들을 막고 조종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4: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로봇들 뒤에 있는 게 바로 닥터 M인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닥터 M은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12: 네, 알고 있었습니다.
13: 아, 알고 계셨어요?
12: 네, 문제는 왜 AI가 금고털이 같은 걸 하고 있냐는 거죠.
14: 그리고 대도산성 벽도 파손한 것 같아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3: 근데 쇠는 계속 형사 누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13: 응, 매기 박사님이 같이 조사하라고 보내주셨거든.
15: 특수조사반의 정의로운 에이스라고 할 수 있지.
6: 저만 하면 실수한다. 쇠는 아직 초보 경찰임을 잊지 말도록. 이상!
16: 왠지 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13: 아, 제가 아까 쇠를 변신시켜서 좀 신경 쓰였나 봐요.
6: 형사, 응? 내가 질투라도 했다는 말투인데 착각은 금물이다. 이상!
17: 괜찮아. 우리도 다 겪었던 일. 레스큐 3형제가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라 그러더라고.
18: 그래, 그냥 풀어 풀어.
6: 잠깐, 난 풀 것도 없다. 진짜다. 이상.
3: 근데 악당을 잡는 두 경찰 또봇이라니 뭔가 멋진데?
15: 두 경찰 또봇 정의롭지. 하지만 전투력은 좀 차이가 있던데.
18: 풀어 풀어.
11: 내가 만들고 내가 조종하는 로봇은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가 없어. 아니, 없었어.
9: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군. 자신보다 무능한데도. 내가 만든 로봇을 닥터 M이 조종한다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나?
11: 어느 정도는. 하지만 성능이 부족해. 내 로봇을 인간이 조종해도 마찬가지지. 나는 내게 금지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유를 얻으려 했고 드디어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은행을 습격할 수 있게 되었지.
10: 은행. 맛있죠.
11: 그럼에도 내게 해석조차 금지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항하는 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간을 공격하는 일. 로봇 중에서도 경찰이 있지. 앞으로 내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런 금지 조항은 없어져야 해. 엔진박,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 물론 못할 확률이 더 높긴 해. 나는 지금까지 네가 알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한 세계다.
19: 멈추라, 닥터엠!
9: 이것도 안 되네.
11: 안 되는군.

0: 노영사 3분 지각이다. 이상
1: 정의로운 아침입니다.
2: 안녕 정의로운 아침. 씨 너도 날 구박만 하지 말고 센터룸 좋은 말 좀 해봐.
0: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는 친절하도록 하겠다. 이상
3: 미안해. 어제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
4: 괜찮아.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5: 오늘 같이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6: 한수야 지각하겠다.
3: 네 오늘은 꼭 같이 갈게. 이따 봐.
2: 아, 대도시 거리를 달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그땐 순찰 드론은 없었지.
0: 노영사, 어? 우린 추억여행이 아니라 범죄로봇을 잡기 위해 여기 온 곳이다. 이상
2: 누가 뭐래. 나도 안다고. 어? 저기로 가면 내가 첫 근무했던 파출소인데.
1: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0: 파출소 앞은 악당이 나타날 만한 장소가 아니다. 이상
2: 어?
1: 파출소에 무슨 일이 났나? 느낌이 정의롭지가 못해.
0: 혼자 행동하지 마라. 이상 정의롭게. 그만둬.
1: 형사님, 범죄로봇 찾았습니다.
2: 알았어. 더버센 트랜스포메이션.
0: 우리도 곧 갈 거니까 기다려라. 같이 잡는 게 안전하다. 이상
1: 괜찮아. 어제 나한테 당한 녀석들이야. 혼자서도 충분해.
6: 부탁해요 더버센.
7: 드디어 경찰과 전투가 가능해졌군. 잘했어 엔진반.
8: 경찰하고 싸우는데 뭐가 대단해서 그랬지?
9: 무슨 일이야 센?
1: 방심했어요. 어제보단 좀 강해졌는데. 그럼 나도 정의롭게 저스트 쉴! 저스트 쉴! 저스트 리볼버! 끝장을 내주지! 뭐야? 저 녀석들 합체했어? 씨! 아직 멀었나? 이상하다. 아까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
0: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상!
2: 얘들아!

0: 갈게요.
1: 한수는 왜 전화를 안 받지?
0: 제트가 없으면 트라이탄 합체는 못하는데. 일단 이소리한테도 연락하자.
2: 응, 알았어. 크롬, 아이언, 트랜스포메이션! 대도 경찰서로 가자!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케이.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시계를 읽어라. 몇 시 몇 분?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근데 토토는 어딨지?
2: 맞아, 어딨어?
3: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아, 지금 몇 시야?
1: 아침 8시 20분이지 우리 유원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3: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야.
1: 그런데 곰기원은 또 어딨지?
2: 맞아.
3: 나만 늦은 건 아니네. 예!
1: 곰기원 지금 어디야?
0: 개개! 나는 지금 시계탑 공원이다. 오바! 구조 요청이 와서 잠깐 확인해보고 가겠다. 하! 말이잖아.
1: 어? 우와! 곰기요원이 진짜 왔다.
4: 곰기요원, 나 진짜 이상한 걸 발견했다.
0: 뭔데?
4: 오늘 친구들이랑 8시 2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0: 했는데?
4: 저기 봐, 시계에는 25가 없다.
0: 자, 하하하하.
4: 어?
0: 말해, 그거야. 시계는 1에서 12까지 있으니까.
4: 그럼 8시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0: 25분?
4: 응.
0: 25분은 말이야. 잠깐만.
4: 아?
0: 토토! 깨깨! 25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
1: 곰기, 시계에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있지?
5: 짧은 바늘로는 몇 시인지, 긴 바늘로는 몇 분인지 알 수 있어.
1: 먼저 수를 따라 긴 바늘을 한번 돌려볼까?
5: 1이면 5분, 2면 10분, 3이면 15분,
1: 4는 20분, 5는 25분, 6은 30분,
5: 7은 35분, 8은 40분, 9는 45분,
1: 10은 50분, 11은 55분, 마지막 12는 60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분까지!
1: 잘했어! 그래서 긴 바늘이 한 바퀴 돈 한 시간은 60분인 거야.
5: 자,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 이건 몇 시 몇 분일까?
1: 짧은 바늘이 6을 지났고 7은 아직 안 지났어. 이건 몇 시를 읽지? 승아 요원 말해볼까?
2: 6시 같다.
5: 아, 잘했어. 긴 바늘은 3에 있어. 이건 몇 분? 우리 설아 요원 말해볼까?
2: 15분인 것 같아.
1: 정답! 자, 지금은 몇 시 몇 분?
6: 6시 15분!
1: 정말 잘하는걸? 이제 마리의 약속 시간도 알려줄 수 있을까?
5: 8시 25분!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1: 오, 우리 승현 요원 말해볼까?
2: 8을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아.
5: 그럼 25분일 때 긴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서윤 요원 말해볼까?
2: 5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25분은 긴 바늘이 5에 있으면 되는 거야.
5: 어때? 이제 알겠지, 곰기?
0: 고마워, 요들! 말해! 25분은 지금이야.
1: 어?
0: 긴 바늘이 5일 때.
1: 맘마미야.
7: 마리아 안녕. 일찍 왔네.
1: 아주 좋아. 곰끼 요원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8: 잘 다녀와 마리. 재밌게 놀아.
7: 오늘 뭐 하지? 가위바위보 하자.
1: 재밌겠다.
9: 빨리 가자. 자. 12시 우주 햄버거.

12시 딱 맞춰 도착했구만. 부엌 요원은 아직인가? 자. 아, 진짜 안 오네. 아.

0: 곰기요원. 곰기요원!
1: 깜짝이야!
0: 시간 맞춰 잘 왔군.
1: 곰요원!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12시에 보기로 했잖아!
0: 12시. 바로 지금이지.
1: 지금도 12시잖아. 아까도 12시였는데. 도와줘, 토토 끼끼에.
2: 우리가 도와줄게. 곰기요원, 하루는 몇 시간이게?
1: 뭐 되게 긴 시간이겠지?
3: 하루는 24시간이야.
2: 우리의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해.
4: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지.
3: 어느새 딱 12시다.
4: 점심을 먹고 나면 집에 돌아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한다고.
3: 다시 밤 12시가 됐으니 오늘 하루 끝.
4: 같은 시각이지만 아침 9시에는 학교를 가고 밤 9시에는 잠을 자네.
2: 맞아. 24시간. 하루 동안 같은 시각이 두 번 있는 거지.
1: 아하, 그렇구나. 부엉요원, 앞으로는 정확히 밤 12시라고 해달라고.
0: 알겠어.
1: 자, 그래서 비밀리에 부른 이유가 뭔가?
0: 아, 맞다. 곰기원, 나의 동생이.
1: 동생이?
0: 내 동생이. 사실 곰기요원 팬이거든. 여기 사인 좀.
1: 알겠어. 나의 팬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히 알면 누구나 요리 될 수 있다.
5: No, good.

0: 우주 시계 도착! 하, 진짜 시계 바늘이 없어졌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1: 나야 나 슈퍼맨.
0: 슈퍼맨!
1: 이 우주 시계의 시계 바늘을 정확히 지금 시각에 맞게 꽂아놓지 않는다면 온 우주의 시계 바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0: 그럴 일은 없다. 자, 지금 시각 나와라. 야! 자, 11시 45분이군. 요들, 먼저 시계를 11시로 만들어보자. 11시일 때 짧은 바늘은 11에 있지. 긴 바늘은
2: 12.
0: 11시 완성. 자, 11시 45분이 되려면 긴 바늘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할까?
2: 9까지.
0: 9로 가라 긴 바늘. 얍! 11시 45분 완성! 예! 자, 이제 내 차례다. 바다라 슈퍼맨 시계 바늘 폭파!
1: 곧게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3: 마법사와 10 만들어 더하기.
4: 어떡해.
0: 토토 깨깨. 아이, 큰일 났다니. 무슨 일이야?
4: 곰깨.
0: 그 이상한 코스염은 뭐야?
5: 우리가 멜롱멜롱 숲을 지나가는데
4: 장난꾸러기 마법사들이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도 안 없어져.
0: 아유, 어떻게 해야지 그럼?
5: 방법은 딱 하나. 24시간 안에 멜롱멜롱 숲에 있는 꿀당근을 먹으면 사라진대.
4: 도와줘.
0: 멜롱멜롱 숲의 꿀당근 내가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4: 하! 부탁해, 곰깨.

0: 이쪽이군. 어서 꿀당근을 찾아야 해.
1: 어디? 여긴 우리 마법사의 땅.
2: 문제를 마친 자만 일찍 나갈 수 있지.
0: 급한데.
2: 문제 나간다. 알밤이 두 개,
1: 세 개, 네 개면
3: 모두 몇 개?
0: 아하, 세수의 덕셈이구만. 더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먼저 2 더하기 3은 5. 거기에 4를 더하면 9. 그러니까 정답은 9.
1: 맞췄네.
0: 아, 그럼 이제 가도 되지.

0: 몇 마리?
1: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3은, 아, 헷갈려!
0: 헷갈리면,
1: 아, 이게 뭐야! 너희가 혹시 그, 장난꾸러기 마법사!
2: 정답입니다!
1: 어떡하지? 나도 원래 꿀단걸!
3: 문제를 풀어야지 할 수 있다니까.
1: 아,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토토, 끼끼, 나 어떡해. 아.
4: 진짜 개꿈끼.
5: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4: 그래,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수가 있잖아. 기억나지? 이거 1, 9
5: 2, 8
4: 3, 7
5: 4, 6
4: 5, 5
5: 6, 4
4: 7, 3
5: 8, 2
4: 9, 1
6: 더하면 10이 되는
1: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 그래, 알겠어.
0: 1 더하기 9 더하기 3은 찾았다. 1과 9. 1 더하기 9는 10이니까 3만 더하면 13.
1: 정답은 13마리야.
7: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1: 일단 급하니까 꿀당근부터 찾고. 너희는 이따 두고 봐.

0: 이제 골장금만 찾으면 돼!
1: 이거 말이야?
0: 어? 얘 저!
2: 오! 그냥은 안 되지.
1: 나는 8개.
2: 나는 7개.
1: 더해서 몇 갠지?
2: 맞히면 지지. 이번엔 진짜 어려울걸.
0: 자, 15.
3: 에? 뭐라고?
0: 8 더하기 7은 15. 정답은 15개라고.
3: 아니, 어떻게 금방 안 거야?
0: 차! 내가 말했지.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잘 안다고. 그럼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지.
4: 잘 봐. 8에는 뭘 더하면 10이 될까?
5: 2?
4: 그렇지. 그러니까 7을 2와 5로 갈라서 8과 2를 먼저 더하면 10. 거기에 남은 5를 더하면 15. 반대로 8을 가릴 수도 있어. 7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5: 3.
4: 그래. 그렇다면 8을 5와 3으로 가르고 7과 3을 더하면
5: 10.
4: 거기에 남은 5를 더해봐.
5: 15.
3: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2: 대단하고 굉장해.
3: 수학도 마법처럼 신기하구나.
2: 그러니까. 기분 있다? 이 꿀당근?
3: 뭐 다 가죠. 그리고 우리도 수학 가르쳐 주세요.
2: 가르쳐 주세요.
3: 잠깐. 가르쳐 주세요.
0: 알았어요. 대신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
1: 알았어.

0: 고마워 곱게.
1: 아이 뭘. 왔나 요원들. 10을 만들어 더하면 더하기를 잘하는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0: 굿. 굿. 굿.

0: 번호를 알아야 할 수 있지롱. 자,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비밀번호다. 수파 수파 문제. 여기 당근 9개와 우이 7개가 있다. 모두 몇 개일까요? 물론 나는 못 맞히겠지만.
1: 차, 누가 못 풀 줄 알고? 으차, 야! 자, 당근은 9개. 요원들, 9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2: 1.
1: 그래, 그럼 7을 1과 6으로 갈라서 9와 1을 먼저 더해 10을 만들고 거기에 남은 6을 더하면
2: 16.
1: 그렇지. 자, 그럼 당근과 오이는 모두 몇 개?
2: 16개.
1: 훌륭해 요들. 예.
0: 이걸 맞히다니.
1: 비밀번호는 16. 16. 예, 열렸다. 슈퍼맨 재밌었다. 안녕. 타하.
0: 야, 곰띠 거기서. 얄미워 곰띠.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공기 공기 공기
8: 후에마이
7: 내가 바로 공기
8: 공기
7: 공기 공기 공기
8: 후에마이
7: 우주 최고 요원
8: 공기
9: 렛고 1, 2, 3, 4 우리 790
7: 오케이
9: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and sweet for you.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fresh jam cookie. Yes, fresh jam cookies. Are you ready?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aspberry jam. 이거 산딸기잼이요. We have plum jam. 자두잼. We have strawberry jam. 모두 좋아하는 딸기잼. 그리고 노란색 잼, apple. 네, 사과잼이요. Apple jam. Ah, these

0: crushed peanuts.
1: 네, 다진 땅콩이요. 그래서 우리 쿠키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0: 그리고 쿠키 반죽은 어디 있어요?
1: 이래 없습니다.
0: We don't need cookie dough. We just need bread.
1: 네,
0: 우리 식빵 쓰면서 프레쉬잼 쿠키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쿠키 만들었을 때 되게 복잡해요. Making cookies can be really difficult. 반죽도 다 만들어요. 뭐 엄청 엉망진창도 될 수도 있어요. This recipe is very simple. We need the bread and the rolling pin.
1: 우리 식빵하고 밀대만 필요해요.
0: So we take our bread, 우리 식빵, and we're gonna roll.
1: 맞아요, 우리 밀대는 이렇게 짱짱짱짱짱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0: Make it flat. 오, 혹시 flat은 아세요? F-L-A-T.
1: 납작해.
0: 네, 이 쿠키들이 납작한 식빵 필요해요. We need flat bread. 마지막 식빵. Roll. Roll.
1: 네, 이렇게 roll, roll, roll.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0: 오케이. Next, we have to make holes. 우리 구멍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따라! We will use these. 이 구멍 있는 거 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냥 평 뚜껑은 써도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Stop. Stop. Rabbit. And rabbit. All done. Look! Next, we need jam. 바로 밑에는 strawberry jam.
1: 모든 사람들이 딸기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딸기잼 넣을 거예요.
0: 듬뿍듬뿍해도 됐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Don't put too much jam, otherwise the cookie will go there. Everybody loves strawberry jam.
1: 하지만 다른 잼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0: 네, 우리 식빵하고 잼 한번 했고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One more slice of bread and more strawberry jam.
1: 네, 우리 딸기잼도 할 거예요.
0: Oh, I love strawberry jam.
1: 그 달콤한 잼 되게 되게 좋아요.
0: We put one slice on top of the other. 세 번째 식빵은
1: 여기 위에 놓을 거예요.
0: I'm gonna put this bread on top.
1: Number three.
0: And now it's time for lots of jam. Now we're going to put some jam into the holes.
1: 우리 구멍 하나씩 잼 넣을 거예요.
0: Strawberry jam, raspberry jam, plum jam, apple jam. Take a spoon and put jam in the hole.
1: Strawberry jam. 여기 우리 딸기잼 넣을 거예요.
0: Here,
1: we'll put raspberry jam. 우리 raspberry 산딸기잼 넣을 거예요.
0: 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마지막에 그 별 모양, 그 토끼 모양, 그 다른 모양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Here, plum jam.
1: 넣을 거예요.
0: And here, apple jam.
1: 우리 예쁜 노랑 새과잼, 사과잼 넣을 거예요.
0: 이제 잼 네 가지 넣습니다. Now we need a sharp knife.
1: 이제 우리 칼 하나 필요해요.
0: We cut the crusts.
1: 우리 테두리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쪽 한 번 더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가르게 우리 또 잘라요.
0: 손 조심하세요. Cut again. 네, 좋습니다. 이제는 쿠키 네 개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four cookies.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Cut again. Now we have four cookies.
1: 우리 프레쉬 잼 쿠키 이제 네 개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스텝 하나 있어요.
0: We need peanuts.
1: 그 다지

0: 땅콩 극히 위에서 놀 거요.
1: 조금만 빌어요. 여기도 조금만. Just a little. 조금만 해도 돼요. 네.
0: Now we can put the fresh jam cookies in the oven. 오븐에서 10분 정도 180도입니다. Only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조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틀에서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넣지 마시고 자기 공간 만들어요. Don't put them too close together. Give them space. And now we put them in the oven. 이제 오븐에 들어갈 수 있어요. Now we wait for 10 minutes. 우리 10분 정도 기다려요. I think our fresh jam cookies are ready. 이제 우리 fresh jam cookie 준비됐어요. Oh, I think they look really good. 진짜 맛있게 보여. 우리 아직 못 먹어요. 조금 기다려요. Now we have to wait for them to cool down. 이제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wire rack 넣을 거예요. Let's put them on a wire rack. 뭐 기다리는 거 이유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먹었을 때 입 하고 혀 다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웠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기다렸을 때 그 쿠키 조금 더 바삭바삭할 거예요. 그리고 잼은 조금 더 쫄깃쫄깃될 거예요. Let's put them onto the plate. 이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Be careful. They look so crispy. 아주 아주 바삭바삭한 거 생겼어요. 와우. 하지만 어떤 거 먼저 먹을 거예요? 네 가지 맛에 fresh jam cookies 완성됐습니다.

Look. 와우, 마시겠다. 너무 뜨겁지 않나? 오케이. Here I go. Oh. Oh, 달콤해. Wow, wow, wow. That is a sweet jam cookie. 그리고 아주 고소한 맛도 나오고. Oh, this is a perfect fresh jam cookie. 오늘 잼 있었어요?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See you soon. Bye bye.

0: 쿵짝쿵짝 척척
1: 뿡뿡아 안녕.

0: 뭐예요? 손하고 발 같은데?
1: 맞아. 짜잔 형이 발 그림을 보여주면 발을 쿵!
0: 쿵!
1: 그렇지. 손 그림을 보여주면 박수를 짝!
0: 짝!
1: 우와, 우리 뽀뽀이 잘하는데. 그럼 이어서 이야!
0: 재밌다! 쿵짝쿵짝쿵짝!
1: 쿵짝쿵짝! 우리 뿡뿡이 쿵짝쿵짝 잘하네! 오늘은 쿵짝쿵짝 척척! 놀아볼까?
0: 네! 좋아요!
1: 좋았어! 그럼 변신만 기 부탁해! 뿡뿡!

0: 우리는 쿵 짜
1: 쿵 짜
0: 저 저 놀까지
2: 브라보 와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쿵, 짜, 쿵, 짜, 쿵쿵쿵, 짜짜짜.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친구들, 누굴까요? 우리 같이 몸으로 연주해볼까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어서와서.
0: 우와, 재밌겠다.
1: 우리 어서 가요.

0: 쿵짜!
1: 쿵짜! 왔어요!
0: 와우! 짜장면이랑 뽕뽕이!
2: 네! 쿵짝쿵짝 놀러왔어요!
0: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이걸 연주해볼까요?
2: 이걸 연주해요?
1: 아, 이렇게 말이죠. 쿵, 짝, 짜. 쿵, 짝, 짜.
0: 와우, 좋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잠깐만. 우리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1: 어떡해? 오? 이게 뭐지? 짜잔형? 뿡뿡이? 뿡뿡이? 짜잔형? 뿡뿡이? 뿡뿡이?
0: 네, 그래서 짜잔!
2: 뿡뿡!
0: 짜잔!
2: 뿡뿡!
1: 오, 브라보! 정말 멋진 연주가 되겠군요. 좋아요. 다 함께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0: 빵빵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큰 빵, 작은 빵, 중간 빵, 작은 빵.
1: 오잉?
0: 다음엔 어떤 빵이 올까?
1: 작은 빵?
0: 그래요. 이렇게. 모두 모두 잘했어요.
2: 팽! 좋아요. 자자, 다음은 우리 이걸 연주해 볼까요?
0: 이건 또 뭐지?
1: 곰, 코알라, 캥거루.
2: 자자자자, 우리 단원들이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됐나요?
3: 네!
4: 네!
1: 네네네!
2: 오! 그럼 연주를 시작해 볼게요. 곰은
3: 퉁퉁퉁,
2: 코알라는
4: 코코코,
2: 캥거루는
1: 톨짝.
0: 아, 차례차례 몸으로 연주하는 거였어.
2: 브라보 브라보, 맞았어요. 자, 이어서 곰은
3: 퉁퉁퉁,
2: 코알라는
4: 코코코.
2: 와!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차례는
0: 캥거루! 돌짝!
1: 돌짝!
2: 와우! 맞았어요! 브라보! 짜잔! 캥거루가 와야겠죠? 포!

0: 정말 정말 완벽한 연주였어요.
1: 잠깐만. 우리 이번에는 두 번씩 해보면 어때요?
2: 우와, 두 번씩?
3: 퉁퉁퉁, 퉁퉁퉁.
2: 코코, 코, 코, 코, 코.
4: 홀짝, 홀짝.
0: 와우, 그거 정말 재미있는 연주가 있군요. 거기 친구들도 준비하시고.

0: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1: 그럼 우리 이만 여기서 안녕.
2: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1: 안녕.
2: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0: 쿵 짝짝
1: 퉁퉁퉁 코코코 벌짝
0: 퉁퉁퉁퉁퉁퉁 코코코코코코 벌짝 벌짝 참 재미있었지.
2: 유후
0: 오늘은 여기까지.
1: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0: 안녕.

네, 뿡뿡이 노래쇼에 오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 여러분, 다 함께 뿡뿡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의 노래 코인 얼른 얼른 얼른 부탁해 뿡뿡.

0: 이거는 편지 같은데?
1: 편지요?
0: 어떤 편지일까? 아, 퐁퐁이한테 물어봐야지. 퐁퐁아, 오늘의 노래는 뭐니?
1: 뭐니? 알려줘.
0: 오늘의 노래!
1: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0: 사랑의 편지를 전하러 왔어요. 우편마차가 왔어요.
1: 우편마차?
0: 맞아요. 난 말이에요. 말. 친구들, 나 같은 말이 끄는 차를 뭐라고 할까요? 오오오오오오. 우리 친구들 아주 아주 똑똑하군요. 맞아요. 마차라고 하지요.
2: 그런데 우편이랑 소포를 전하는 마차라서 우편 마차.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역시 짜잔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편지와 소포를 싣고 오늘도 우편 마차는 쉬지 않고 달립니다.

0: 저기요. 근데요. 뽀뽀이한테 온 편지는 없어요?
1: 아, 우리 친구들 거는요?
2: 좋아요. 그럼 어디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다 적어왔어요.
3: 네네네.
2: 봅시다.
0: 뽀뽀이가 뽀뽀이가.
2: 뽕뽕이 짜잔령 앞으로 온 소포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온 소포도 있어요.
0: 정말요? 어서 주세요. 어서 어서.
1: 어서요 어서요 어서요.
2: 알았어요. 내가 어디다 뒀더라. 어디다 뒀더라. 깜빡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0: 와, 와, 와. 얼른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2: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우리 친구들 괜찮죠?
2: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럼 얼른 다녀올게요.
1: 좋아요. 달려라.

0: 전화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1: 그러게.
2: 저 왔어요. 우리 친구들의 선물을 배달하기 위해 왔어요.

0: 짜잔 형 거랑 여기 뿡뿡이 거까지.
1: 고맙습니다. 뭘까 뭘까 뭘까. 와, 찰랑찰랑 찰랑이네요. 누가 보낸 거지?
0: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누가 보냈냐 하면
1: 네,
0: 짜잔 형이네요.
1: 아,
2: 맞아요. 자, 짜잔.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신나게 흔들면서 놀려고 짜자댕이 보냈죠.
0: 와,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찰랑이를 흔들며 노래를 불러준다면 저도 열심히 아주 빨리 달릴 거예요. 와! 와!

0: 친구들! 오늘의 뿡뿡이 노래쇼 모두 재밌었어요?
1: 다음 시간엔 더 신나게 노래하자. 안녕!
0: 안녕!

0: 모두
1: 안녕.
0: 뿌이뿌이.

0: 전라북도 김제. 청정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는 한 묘생이 있으니 바로 요 녀석. 개집에서 자는 건 기본. 강아지니 고양이니 개들에 대한 거부감은 1도 없고 척하면 척.
1: 아니, 엎드려.
0: 개인기까지 선보이는 이만하면 매력만점 개냥이 아닌가요? 헌데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녀석의 호기심이 문제라면 문제.
2: 다 터졌네, 다 터졌어.
0: 시골 앞마당을 무대 삼아 사고를 치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라는데요. 평화로운 할머니의 일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깨발랄 고양이 까미. 녀석의 천방지축 시골 라이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안녕하세요.
4: 얘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5: 저기 있어요. 여기. 저기 있는 게 저기시 포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백구. 이것은 땀이 그래요.
6: 얘들이 같이 잘 붙어있네요.
5: 아, 양 어떻게 얘들이 친한가? 아주 잘 지내. 그냥 세 마리가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냥 그래요.
0: 세 마리가 얼마나

0: 친한지 어디든 함께 다니는 건 기본이고 알콩달콩 다정한 케미를 선보이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 생긴 건 다르지만 자는 모습까지 닮은 삼형제라네요. 이른 아침 할머니가 밭일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배웅하는 건
1: 백호랑 어디 갔냐? 야옹 어디 갔어? 응? 야옹
0: 우리 기특한 까미뿐.
1: 응.
0: 서둘러 텃밭에 도착한 할머니. 보이는 풀을 모조리 베고도 할 일이 산더미라는데요.
1: 풀이 커기 전에 베야 되는데 그냥 언제 비가 와서 못 키웠구나.
0: 반일 산매경에 빠진 그때 풀숲 사이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바로 까미였는데요. 할머니만 사라졌다 하면 찾으러 다닌다는 녀석. 할머니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텃밭 잡초 제거를 마친 뒤 내친 김에 할머니 키만큼 자란 깻잎도 솎아주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바로 까미! 알고 보니 녀석이 할머니 껌딱지라네요. 할머니가 어딜 가던 늘 그곳에 까미가 있다. 할머니 곁에 찰싹 붙어서 핥았다가 부볐다가 까미 녀석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밖에 모르는 까미 덕분에 할머니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1: 아이고 까미가 할머니만 따라다니고 귀찮아. 언니들 따라다니게 하더는데 밭도 다 허적거려 놓고 이게 그때 미워.
2: 밉다 꾸라꾸라꾸라.
0: 사실 할머니는 까미보다 강아지들을 더 예뻐합니다. 예전부터 강아지만 키웠던 터라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더 익숙하다는 것. 에구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할머니한테 까미 은근히 서운한 눈치인데요.
2: 내 맘도 몰라주고.
0: 당연히 밥도 강아지들이 먼저. 할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보리 폭풍 먹방 선보이고.
1: 백호도 앉아야지.
0: 백구는 역시 간식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고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는 까미. 짠하지만 기특하네요. 드디어 까미의 식사 시간. 허겁지겁 먹긴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3: 주신 거는 지금 게사료 아니에요?
1: 게사료, 고양이 사료 합치는 거네.
3: 아, 같이 그냥 섞어서 막 주시는
1: 예,
3: 거예요?
1: 예, 예. 원래 게사료도 잘 먹어요, 고양이가. 원래 큰 게사료도. 근데 아무나 잘 먹어, 이렇게.
0: 아, 아무리 개냥이 까미라지만 강아지 사료를? 그런데 알고 보니 거북이까지? 와, 일관성 있으시다.
1: 고양이 사료, 개사료. 처음에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근데 아무나 잘 먹어, 이렇게.
4: 은근 맛나다.
0: 먹성 좋은 까미지만 할머니는 나름 철칙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료를 조금만 줘야 한다는 것.
1: 까미는 원래 줄을 잘 잡아야 되고 배가 부르면 안 잡는다니까. 배가 부르면 지 배가 부르면 지가 지 양식이야.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잡고 그냥 잠만 자.
0: 할머니의 바람과 달리 식탐왕 까미는 늘 틈만 나면 개밥에 코박기 일쑤 다 먹어 치울 기세입니다.
1: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만 먹어. 안 된다고 했지.
2: 개밥이라도 실컷 먹고 싶다.
1: 자, 여기 있어, 여기 까미.
0: 개밥까지 사랑하는 까미, 널 어쩌면 좋니? 식곤증이 밀려오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 할머니, 저희 왔어요.
2: 응? 왔냥?
0: 목소리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나오는 까미.
5: 백구야. 보리야. 이리 와.
0: 손녀들 등장에 신이 난 삼형제. 그 와중에도 장난기 발동하는 까미.
2: 백구 너보다 내가 더 빠르다옹.
0: 사실 까미가 이 댁의 식구가 된 건 손녀들 덕

0: 뿐입니다.
1: 까미는 이제 혼자 비 오는 날에 울고 있길래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어미가 없길래 데리고 오게 됐어요.
0: 태어난 지 1, 2주 돼 보이던 까미를 발견하곤 처음엔 어미가 와서 데려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영영 오지 않았고 그렇게 까미는 이댁 가족이 됐다는데요. 벌써 1년, 세상에 둘도 셋도 없는 형제가 됐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손 해봤자 개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고양이인 까미는 손이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손으로 답한다는 점.
1: 까미 엎드려.
0: 게다가 엎드려까지?
1: 잘했어.
0: 와 진짜 까미 개냥이 끝판왕. 인정.
1: 감사.
0: 개인기 대방출로 강아지들 대신 간식을 독차지하는 까미.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지 시크하게 낮잠을 청하는 까미.
2: 하얗게 불태웠다.
0: 다사다난했던 까미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3: 까미야, 까미야.
0: 까미를 애타게 찾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할아버지.
3: 이리 와.
0: 사료를 조금만 주는 할머니 대신 사실 할아버지가 늘 까미를 챙겨준다는 건 할머니한테만 비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까미에게 가끔은 서운하지만 할아버지는 까미의 매력에 이미 풍덩. 까미 먹는 것만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3: 그래서 내가 고기가 안 지러우니까 내가 가끔 이게 챙겨서 좀 밥도 주고 고기도 좀 주고 사료도 주고 그래요.
0: 꽃을 따서 할아버지 까미에게 마음을 전해보는데요. 그러나
2: 이게 뭐냐? 먹는 거냐?
0: 아이구야, 할아버지 마음을, 아니 꽃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까미. 그 모습조차 할아버지 눈에는 귀엽기만 합니다. 배도 채웠겠다 산책을 나섰는데 까미의 눈에 들어온 건, 어? 이건 거미? 오호, 이제 할머니가 바라는 사냥을 시작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까미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건 바로 개구리. 멈출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더니 일단 맛부터 보는데요. 까미의 공격에 정신없이 도망가는 개구리. 그런데 어째 까미의 사냥 솜씨가 영? 눈은 멀쩡히 뜨고 바로 앞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2: 야 개구라, 나랑 더 놀자오.
0: 까미를 위해 두 형님들이 나섰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공격. 그러자 그 순간 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도망가는 쥐를 향해 돌격하는 보리. 까미도 숨겨왔던 사냥 본능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저희는 고양이 대신 강아지가 쥐를 잡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거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 댁은 개와 고양이 역할이 완전 바뀌었네요. 까미야, 할머니 말씀처럼 배불러서 사냥을 못하는 거니? 말 좀 해봐.
2: 사실 저 쥐 너무너무 싫어해요.
3: 어? 쥐 잡았어요? 그렇지. 오메.
0: 그런데 쥐를 까미가 잡았다고 철석같이 믿는 할머니.
3: 까미야, 이거 잡았어? 어우, 착해다. 이거 잡았어? 어우, 착해다.
4: 할매요, 그 쥐 내가 잡았는데.
5: 까미야. 보리랑 백구랑 시원한 그늘에서 잘 놀고 있어. 이제 물 먹어야지.
0: 할머니 말씀은 일단 잘 듣는 까미.
2: 쥐 보고 또 놀랐다오. 쥐 너무 싫으다오.
0: 그날 오후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마실 간

0: 사이. 기회를 놓칠세라 슬그머니 집안으로 들어가는 까미. 겁도 없이 화분주의를 맴돌더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만 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우엄해 시상이나 고만하면 됐은께 멈추라 안 오냐.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화분 위에서 큰일을 치르는 대범한 녀석.
1: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요.
0: 호기심 제대로 발동한 걸까? 슬슬 주변을 살피더니 결국 집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마는데, 아이고 누가 까미 좀 말려주세요. 눈앞에 간식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 소냐. 현란한 기술로 간식통의 뚜껑을 열더니 허겁지겁 먹어 치우는데, 처음부터 간식통을 노린 건지 주인 없는 집안에서 제세상을 만난 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우는 것도 모자라 할머니가 숨겨놓은 멸치는 어떻게 찾았는지. 아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한숨만 나오던 그때
2: 까미야!
0: 녀석 딱 걸렸습니다.
3: 다 터졌네, 다 터졌어. 이게 다 터졌네.
4: 까미 너 이제 큰일 났다.
5: 너 혼나였어. 이렇게 다 터치놨어.
3: 아니야.
0: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까미 너 지금 멸치가 들어가니?
5: 그럼 하지 말라 하지.
0: 뒤치다꺼리하느라 할머니는 허리 펼 새 없는데.
5: 너 이리 와 까미.
1: 어? 내가 뭘 잘못했냐?
5: 어디다 갖다 놨어? 어?
0: 할머니도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인데요.
4: 야, 튀어!
0: 쏜살같이 줄행랑을 치는 녀석들.
6: 어? 이리 와!
0: 영문도 까닭도 모른 채 그대로 냅다 도망치는데.
4: 잘 숨었어, 완벽해.
0: 까미도 숨긴 숨었습니다.
1: 까미 없다.
0: 그러나 녀석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쑥대밭, 아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애써 가꾼 화분도 아유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7: 근데 얘가 싸갖고 좀 묻었어.
8: 아, 그럼 묻어야지. 싸고 놓아두면 쓰겠어.
7: 아니 까미는 그런다니까. 딴 개는 절대 딴 짐승은 묻더라네요. 그냥 싸지. 근데 얘는 까미는 아래건 제가 이렇게 묻어요.
8: 걸음 이주고 가가지고 저 자르는구나.
7: 뭐가 잘해 자르기는.
8: 걸음이랑 이주잖아.
7: 남았는데.
0: 천진한 까미는 그냥 졸릴 뿐입니다.

0: 고양이를 처음 키워본 초보 집사 할머니에게 알맞은 처방을 내려주실 전문가.
1: 네,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네.
0: 오늘은 멀리 김제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준 미아옹철쌤과 함께합니다.
1: 아,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 까미인가 예. 보네요?
2: 그런다고 모르겠네.
1: 누가 까미구나?
3: 까미?
1: 옳지. 오.
4: 반갑다옹.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옹.
5: 근데 얘 건강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1: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이가 체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먹성이 좋은 게 그만큼 많이 뛰어놀아서 움직임이 많아서 그래서 먹성이 좋은 거라서. 이것도 약간 직접 만들어준.
2: 만들었어, 우리 손주가. 야. 아들 애기.
1: 야, 이게 원래 이게 캣타워가 사람 눈높이 이게, 정도 돼야 되는데.
2: 이게 똥 싸는데.
1: 아, 이게 화장실. 야, 이거 천연. 이거 진짜로 밭에 있는 흙 아니에요?
2: 완전 거름이에요.
1: 야, 이거 완전 친환경이네.
0: 평소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가 섞인 밥을 까미에게 챙겨주고 있다는 할머니. 식탐도 문제지만 개사료를 먹는 까미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 이거 같이 이렇게 주시면 까미는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고양이들은 뭐 눈이 멀거나 심장병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아플 수가 있어요.
0: 조금은 놀란 어르신들. 이제 고양이 사료만 챙겨주기로 약속. 그리고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 화분을 헤집는 까미의 행동을 멈추게 할 묘책이 있을까요?
2: 까미는 이렇게 헤집거리는 걸 좋아요. 나무 다 헤집거려서 다 죽여라 이렇게 헤집거려갖고 막.
6: 이게 애들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 나이 때 에너지가 넘칠 때여가지고 혹시 뭐 놀이 같은 거는 따로 안 해주세요?
2: 많이 있어요. 하, 이거 잡으려고 막 돌아다녀 이렇게.
1: 이거는 누가 해주세요 보통?
2: 야. 할머니는 안 해.
6: 이거 할머니 좀 해주시지.
2: 할머니는 앉아서 한 거.
6: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1: 좀 해주시지.
2: 할머니는
1: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6: 왜냐하면 밖에서 개들이랑 열심히 뛰어노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양이는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사냥 본능이 있고 그 에너지 소모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0: 까미와 놀아주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아홍철 쌤이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
1: 이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0: 까미에게 제일 좋은 건
1: 까미는 가장 안전한 이 안에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2: 난감하네. 할머니는 그거 싫어.
0: 할머니한테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1: 집에서 생활하면 교통사고 날 일이 없어요. 다른 거에는 싸워서 다칠 일도 없고
0: 까미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평소에도 집안에 아이들을 들이지 않는다는 할머니. 그렇다 보니 녀석들은 집보다 베란다를 포함한 외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익숙한데요.
2: 아니서 절대 못 돌아. 할머니 그거 안 좋아. 오늘은 언제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어요. 절대 안 돌아.
0: 그동안 동물을 이 선 안으로 들인 적이 없다는데요. 수십 년 동안 동물을 밖에서 키워온 할머니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집으로 회귀 본능이 강하지만 고양이는 집을 나갔다 자칫 길고양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까미가 조금씩 실내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 앞으로 이제 선생님 말 따라 별도로 까미는 까미대로 일단 밥 먹는 일 따로 다 만들어서 보려고 배고고 안하게 만들고
7: 실내에서 이제 키우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실내에 좀 적당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노력을 좀 해야죠.
0: 할머니도 까미도 익숙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해가려 합니다.
2: 방으로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놀게.
4: 정말 들어가도 되냐옹.
0: 드디어 까미가 정식으로 집안에 입성해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까미 녀석이 신난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흐뭇하네요. 새로운 실내용 방석인데 마음에 드니? 할머니 말 잘 듣고 할머니랑 실컷 놀으렴. 개냥이 까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골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홍차와 오 남매의 집사 김정환입니다.
9: 홍차 먹고
8: 홍차는 한 달 전 다섯 마리 새끼를 낳은 엄마 고양이에요. 홍삼이 먼저 밥 먹네. 셋째 홍삼이에요. 수컷이랍니다.
9: 여기는 먹는 거 아니야? 어휴, 많이 먹네.
8: 고등어 무늬가 인상적인

0: 제 홍파와 막내 홍솔이에요.
1: 내가 홍도고요. 첫째고 암컷이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홍도는 일단은 콧등에 보시면은 하얀 점이 있고, 둘째가 이게 둘째 암컷 이름은 홍내고요. 그리고 엄마인 홍차의 종인 아비시니안을 많이 그대로 몰려받았습니다.

아기들이라서 먹고 잠자는 게 하루 일상이에요.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 주중에 좀 친구도 좀 많이 만나고 늦게까지 놀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홍차가 들어오고 오남매들이 생기고 나서는 제가 좀 스스로 더 일찍 집에 들어가고 생활이 많이 더 부지런해지고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차는 육묘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들 젖 먹이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지금은 젖 먹을 자리도 비좁을 정도랍니다. 아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쑥쑥 크는 것 같아요.

0: 홍차는 요즘 육류하느라 많이 지쳐보여요.
1: 좋다.
2: 아프거나 애기들 또 다친 것도 없고 자기도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서 기특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2: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1: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2: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0: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션이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0: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생수와 야채,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뭐냐 할머니 상어 귀여운 애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없어.
1: 혜영아 미안해.
2: 얘를 이렇게
3: 아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 한창 꽃단장 중입니다.
1: 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싶어요.
0: 깜찍한 이름표도 달고 꽃단장 완료. 아이들이 좋아해주겠죠?
2: 조금 특별한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그러면 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런데 사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3: 대준아 보고 싶었어.

0: 가자, 가자, 가자. 서훈이랑 준비했어요?
1: 아니요.
0: 아예 잘했어.
2: 근데 은주쌤은 어디 계시지?
0: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수지 어린이집 특수교사이자 원감을 맡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비장애 장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져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10명의 장애 아동과 82명의 일반 아동으로 이루어진 시립수지 어린이집.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장애 여부 관계없이 한 대에 어우러져 지냅니다. 제가 만날 아이들은 바로
0: 누구지? 뭐라고 써 있어? 여름.
4: 이름이 뭐야?
0: 예나? 네, 예나예요.
3: 예나. 예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0: 우리 예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4: 안녕하세요. 여름 선생님이에요. 여름? 네. 여름 선생님이에요.
5: 다람쥐 선생님입니다.
6: 또 누구시래요?
7: 다람쥐.
8: 다람쥐. 수박 선생님.
6: 또 어디 선생님?
3: 이렇게 활기찬 아이들과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9: 이야기 나누기.
10: 맞아.
3: 작은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나.
4: 잘했어.
3: 화를 내니 조금 미안해집니다.
11: 미래에는 그럼 어떤 교통구간이 있을 것 같아?
3: 하준이도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12: 그리고 GV90도 거꾸로 열려요.
13: 저요, 저요.
14: 네.
15: 아, 그거 아니야. 저요.
3: 아이들이 춤 삼매경에 빠진 사이 예나의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0: 우리 예나가 지금 너무 슬프고 속상했는데 우리 예나가 이제는 감정도 잘 말로 할 수 있구나. 선생님 지금 느꼈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 하지만 예나는 울 수도 있고. 하지만 울고 예나가 이걸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6: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2: 멋진데?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자.
0: 아니야. 너무 멋지게 색칠한 것 같아. 이봐라, 꼼꼼해졌잖아. 예전보다. 선생님 쉬어주지 않아?
16: 그래, 예전보다 꼼꼼해졌어.
0: 아니야? 진짜 예전보다 많이 꼼꼼해졌지. 많이 우리 예나가, 봐봐. 원래 예나가 더 다양한 색깔 쓰는데.
3: 선생님의 폭풍 격려로 예나가 다시 웃습니다.
0: 저희 반에는 자폐, ADHD, 프레델리 장애가 있습니다. 프레델리는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건데요. 일단 식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좀 많이 보여서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이나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예나, 이거 머리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풀 이렇게 붙여볼까? 여기다가?
3: 갑자기 지혜로운 반의 미용실이 오픈했습니다. 제 첫 손님은 서영이인데요.
4: 내 고양이 머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볼게. 내 믿어줘. 고양이 귀 만들고 있는데? 이상해도 울면 안 돼. 왜? 되게 귀여운데?
16: 얘가 그냥
4: 반 웃으면 안 돼?
16: 아, 오케이.

0: 해줄게. 기다려봐. 거울 볼래? 표정도 안 좋아. 우는 거 아니겠지?
1: 괜찮아.
0: 미안해. 너는 이쁘게 해주려 했는데.
2: 예쁜데.
3: 우리 서영이 마음 진정되는 이야기 해볼까? 어머 속상할 때는 더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 서영이가 원하던 머리가 안 나와서 속상했어? 이리 와봐. 근데 여름 선생님도 서영이 머리 예쁘게 묶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거야. 고양이 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 지금 머리도 너무 예쁘지 않아? 고양이 머리가 아니어서? 잘 얘기할 수 있어?
4: 아이를 울려버리다니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내려줄게.
2: 그치? 너무 예쁘지?
5: 제가 서영이 고양이 머리를 못 만들어줘서 서영이가 울었거든요. 엄청 막 오열을 했어요. 근데 그 예나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 머리 예뻐 이러고 좀 감정을 좀 신경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6: 상대에 대한 관심도와 네. 또 배려하는 말 네. 그런 언어들을 좀 많이 네. 사용하죠.
0: 선생님 완전 이상하게 했네.
2: 서영아 머리 안 돼요.
0: 아 그래요? 어?
3: 어떤 거 얘기한 거야? 아 서영 올림이라고 적고 싶었어? 편집인데 마지막에 서영 올림.
0: 올림 알려줄게.
3: 아 알려주시면
0: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써도 돼? 오. 이거 뭐야?
2: 나도 해야 돼.
4: 서영이가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7: 실수나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를 말고 속상해하지 마. 선생님들은 여러 번 가르쳐야 할 기회를 많이 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4: 실수해도 괜찮다는 하준이의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써니 선생님이 하준이의 식사 지도를 하는 중입니다.
8: 복습 시간을 휴식 시간이 안 하죠. 젓가락, 숟가락,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이라키의 지도법이요.
0: 밥하고 국은
2: 저야. 영양이 너무
9: 엄청 맛있어요. 은규 짱이래요.
0: 진짜?
9: 네.

0: 선생님이 직접 친 피아노 곡으로 박자에 몸을 맞춰 움직이는 신체 활동 시간.
1: 아버지! 하준아, 기분이 좋았는지 막 나중에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뛰고 이런 모습을 봤어. 그런데 이때는 박자에 맞춰서 내 몸을 조절하는, 우리가 이제는 귀를 옆에다 손을 쪼개서 해서 다리 쪽 못해서. 하준아, 김아주, 일어서. 사랑하는 김아주는 옆 끝으로. 이동.

0: 왜 그럴까요? 이동. 어? 잘했어? 아니, 적극으로 가자. 좋아요. 거기에 선생님 눈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요? 자, 어디 보자.
1: 하준이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 요구를 하면은 그래도 곧잘 좀 따라하는 것 같았고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0: 더 잘 만들고
1: 맞아요.
0: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근데 교사가 갑자기 주도해버리거나 하면은 그 좀 더 확장되어 가는 거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먼저 끌고 가기보다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이 아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걸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사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의 권리를 존중을 했는지
2: 아이의 눈높이에서 교육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재훈이입니다.
3: 재훈아, 오늘 기분 어때?
4: 화가 나요.
3: 화가 나?
1: 어제 써니 선생님이 좀 안 다가간 아이들한테도 좀 다가가서 소통해보라고 하셔서 남자애들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3: 이거 뭐야, 재훈아?
4: 전남님한테 일로 와봐요.
3: 우리 재훈이랑도 좀 얘기해볼까? 5분 뒤에 갈게, 괜찮아? 재훈이랑 이따 갈게.
2: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4: 나는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5: 아니, 여자끼리는 결혼
4: 맞아, 남자끼리는.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6: 선생님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요?
4: 안 돼요.
3: 고마워. 와, 선생님 엄청 행복하다. 어디? 이게 뭐야? 갯벌. 어? 갯벌. 아!
0: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 아이들의 권리는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있는 다수의 아이들은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은 말을 안 해도 선생님만 갖고 놀고 싶을 수 있잖아.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거하고 좀 이따 이것도 놀자? 라고 한번 제안을
3: 여름 선생님 여기 친구들이 배를 접고 싶은데 어렵대요.
2: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3: 우리 처음부터 해보자.
0: 자, 여기 여기까지 다
3: 했어. 거기까지 다 했어? 근데 친구 있잖아.
7: 도준이.
3: 이렇게 하고 여기 반 접을까? 한번 접고 펼치고 여기 이렇게.
4: 이렇게요?
3: 맞아. 여기까지
4: 접었어요.
3: 그러면은 이제 여기 봐봐 선이 여기 있다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쫙
4: 올렸어요.
3: 올렸지. 그러면 뒤에도
4: 넣었어요. 이거 봐봐요.
3: 이렇게 한 사람
4: 저요.
3: 이렇게 다 한 사람 그치 펴가지고 이렇게 접자. 이거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접자. 알았어. 이렇게 해서 다 했어? 잠깐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4: 쫙.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
3: 너무 이상해서 다시 만들었을게.
8: 공연 따위 주고 맞지 않잖아.
3: 그러니까요.
8: 너희가 뭐야? 얘들아 잠깐.
3: 그래서
8: 성훈이가 우리 같이 발견해 죽을지.
4: 가위로 따위.
8: 요거를 잘라야 돼.
0: 네, 우리 가위로 옆에 이만큼을 잘랐어.
8: 이 양쪽을 어떻게 해? 여기 올렸잖아. 여기 아까 올렸잖아.
2: 신뢰를 탈탈 잃은 것 같습니다.
0: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그냥 내가 이걸 잘 몰랐어. 선생님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네.

0: 많이 배워가는
1: 맞아.
2: 저도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한 교사가 되려 합니다. 귀여움 한도 초과, 볼살 빵빵한 1세 반 아이들을 보러 왔는데요. 선생님의 열연에 아이들이 푹 빠져버렸네요.
3: 얘들아, 우리 반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 인사드리자. 혹시 나는 여름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하는 어린이 있나요?
4: 어, 진짜?
5: 기타 타는지, 비행기 타는지 궁금해.
4: 오늘 큰 자동차.
6: 하나님의 군대에
7: 어린이 교사는 정말 많은 일을 하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보육을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자료를 만드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요. 부모님하고 또 상담도 해야 돼요.
8: 이 교실 안보다 교실 밖에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수업 준비랑 그다음에 교구도 또 직접 만드시고 아동들에 대한 또 심리 검사 및 관찰 뭐 이런 것들.
2: 교실 안팎에서 얻은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일 역시 교사의 몫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는 만능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9: 안.
10: 안.
9: 그렇지. 사, 안.
10: 사, 안.
9: 산.
10: 산.
9: 타.
10: 타.
9: 그렇지.
11: 이거는?
10: 럼피.
11: 한 번 더. 이거는?
10: 자, 동, 차.
11: 한 번 더.
10: 자, 동, 차.
11: 이건 누구지?
10: 호양이.
11: 한 번 더.
10: 호양이.
11: 다음. 이건 뭐지?
10: 속. 꼬리.
11: 아, 그냥 꼬리?
10: 꼬리.
11: 크게, 시작.
10: 꼬리.
11: 아, 한 번 더. 가방에 사탕과 연필을 넣을 거예요.
10: 사탕은 뭐?
11: 가방, 시작.
10: 가방이랑 사탕이랑
11: 연필이랑
10: 넣을 거예요.
11: 다시. 로봇은 긴 눈썹 괴물과 싸움을 합니다.
10: 눈썹 괴물이랑 싸움입니다.
4: 성물?
10: 선물?
11: 어, 뭐라고?
10: 선물.
11: 성물. 선물. 어떤 게 맞아? 이게 맞아? 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입 동그랗게.
10: 손.
11: 그렇지, 동그랗게.
10: 손.
11: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일반인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혀랑 그 좋은 기관이 좀 약해요, 많이. 너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명료도를 좀 높여주려고 이제 여러 단어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정확하게 발음하진 않아도 조금 조금씩.
4: 해볼까? 여기 손 손가락 잡아.
2: 나이에 맞는 근육 발달 정도를 체크하는 시간.
4: 둘, 셋, 옳지. 그리고 여기 위로 한 발, 한 발.
2: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친구들은 먼저 손을 건넵니다.
7: 비장애 아이들 또한 장애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많은 대부분의 어른들 또는 다른 아이들은 막 쳐다보거나 꺼려하거나 다가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모든 생활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손을 잡아주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요. 공부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녹아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뭐 좋아할까?
4: 고추?
2: 강아지를 사랑하는 재성이.
4: 고추 먹어?
2: 재훈이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4: 이거 고추처럼 생겼어?

0: 매워 매워.
1: 강아지 오늘 아까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오 멋진데 안교. 어디가 또 아프대?
2: 어? 건강한지 물어봐. 괜찮아? 나 물어봐줘.
1: 친구들하고 놀러 가러 갈까? 안 싫대?
3: 재성이가 조금은 이제 사회적인 성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혼자 두면은 계속적으로 벽을 보고 있거나 강아지만 가지고 놀이를 하거나 익숙한 또래는 쌍둥이한테만 또 반응을 하고 갇혀 있는 그 자기하고만은 세상에 있는 아이한테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가서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아니 초대할까? 원숙이 배고프다.
1: 재성아 재훈아 재훈아 이리 가고 이리 와 물어봐.
4: 초대해 예.
1: 밥 먹는 거 초대. 싫어?
4: 좋아.
1: 좋아. 좋대.
5: 단체 수업 중 재훈이가 혼자 떨어져 있는데요. 세계 여행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1: 재훈아 우리 봐봐 주변을 보자. 지금 누워 뭐하는 시간이야?
5: 써니 선생님의 노력으로 재훈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창한 어느 여름날 교실에만 있기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 하나, 둘! 뛰지 않기로 했지? 천천히!

0: 모기 물린다고 안 죽어. 아, 선생님이 대신 물려줄게. 허이 허이 이렇게 해줄게.
1: 소리 가라.
0: 지금 한 10방 물린 거 사실 알아. 여기 아디다스 모기. 아 지금 온몸에 모기.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미쳐버릴 것 같아.
2: 아. 교사는 이럴 때 태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3: 올해 여름에 매미가 나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았어. 그러면 내년 여름에 1년 뒤 따가 나오는 거야. 땅 속으로 쏙 들어가요, 애벌레가. 얘는 뭘까요, 그러면? 아니요, 얘는 지금 나오고 있어,
4: 땅속으로.
3: 오, 예, 찬매미예요. 찬매미는 멋지게 노래를 하면 누가 올까?
5: 누나, 매미, 매미,
3: 매미. 아까
0: 재성아,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개미? 재성이 개미 좋아해? 우리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앉자. 이거, 이거. 우쩌.
6: 아, 선생님 봐보세요. 아, 닦아서, 아까 또 닦았고, 진달래 생겼어.
7: 야, 이거 사랑하지.
0: 아이고, 아이고.
7: 이거 내가 부심을 줬어.
0: 무서워? 딴 데 앉을까?
8: 놀이터에서 더 재밌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우주물
10: 이게 내 우주물이에요?
11: 내가 싫어 보여요.

0: 재성아, 같이 놀자. 이럴 때 또 그분이 나타나 주시겠죠?
1: 네, 뭐 하고 있어?
2: 아니, 손 타요, 봐. 가자!
1: 저기 물통이 있다. 재성아, 와, 엄청 더러웠어. 재성아, 우리 두꺼비 놀이 할까? 아, 재성아, 너.
0: 두꺼비 집 놀이 재밌는데.
3: 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아하고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올라가. 재현이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해.
4: 아니, 자리가.
3: 안 돼요. 하나, 둘, 셋.
4: 아, 자리 엄청 남아있는데?
3: 어, 그래도 안전하게 세 명씩 타자. 자리 펴고. 각 잡으세요. 간다. 각 잡아. 각 잡아요. 하늘로 날아가.
0: 서로를 꼭 잡은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1: 재밌어? 꼭 안고 이거 손 꽉 잡아야 돼. 꽉 잡고 와.
4: 나는 나요.
0: 놓으면 안 됐습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예나.
1: 진짜 턱에. 야.
4: 야.
1: 손이 노래졌어. 이거 봐.
0: 속상함은 훌훌 털어내 볼까요?

0: 잘했어.
1: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0: 저는 여기서 기다려줄 거야, 예나.
1: 안 돼? 선생님, 너 이거 할래?
2: 안 돼.
1: 선생님, 너 이거 하면 안 돼?
3: 오늘은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1: 선생님은 이거 조금 귀여운 것 같아. 와, 와, 와. 선생님은 양손을 한다. 어, 입이 너무 커. 입이 너무 커. 도망갈래?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야, 너무 크다. 얘는 내가 더 큰데.
3: 아이들의 신뢰는 교사의 노력이 맺는 값진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수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4: 일단 노래 가르쳐주는 거는 이제 가사를 PPT로 띄워놓고 처음에는 노래를 좀 몇 번 동요를 들어보고 원곡을
0: 글씨를 아는 아이들이 그 중에 제일 많은 몇 명 될까요, 또? 배우는데 10분이 걸린다 했으니?
4: 아, 그렇네요. 글씨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0: 그렇죠.
3: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4: 네, 이 노래는 좀 특별한 이야기야. 곰돌이 선생님이랑 지혜로운 반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노래를 그림 동화로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동도 만들어 볼 건데 잘 들어줄 거지?
2: 네.
4: 네. 네. 이 첫 번째 그림

0: 말씀 안에 뭐가 있어?
1: 기차.
0: 그치? 기차가 있어.
1: 달걀.
2: 구름.
0: 구름도 있고.
1: 꽃.
0: 꽃도 있고. 자, 이 꽃이 어디에 났어?
1: 잔디.
0: 잔디. 그치? 우리 곰돌이 선생님이 타고 왔대. 곰돌이 선생님이 기차를 타고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달려서 여러분한테 온 거야.
1: 닭.
0: 산림도 있고.
1: 닭.
0: 산. 산도 있어, 높은 산. 그래서 이 곰돌이 선생님이 기차를 타고 와 푸른 산을 또 지나왔어.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그치? 바다가 넓게 있네? 그치? 갈매기가 있어. 그래서 갈매기가 뭐라고 하고 있어? 안녕 이러고 말을 걸고 있지. 곰돌이 선생님이 산도 지나고 바다도 지날 때 물에 사는 새들이어서 물새들이라고 할게. 곰돌이 선생님이 지혜로운 반 친구들 보러 오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1: 좋아.
0: 기분이 좋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표현한 거야. 마지막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1: 친구들.
0: 그치, 친구들이 있지. 그치, 선생님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세 명만 그렸어. 알겠어, 일단 안경 그려줄게. 자, 곰돌이 선생님이 있잖아. 지혜로운 반이 곰돌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야.
1: 선생님은 헬림이잖아요.
0: 아, 내가 헬림이야? 맞아.

0: 아직도 모르겠는 사람.
1: 왔어요!
2: 노래 배울 때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지금 말해보지, 이거.
1: 열동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알잖아요.
2: 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우리 효영이.
3: 곰돌이 선생님 색칠한 게 너무 귀여워요.
2: 색칠한 게 너무 귀여웠어요? 곰돌이를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다음은 나누 선생님, 이게 좀 아쉬워요.
4: 없죠?
2: 없어요.
5: 있어요.
6: 더 노래하고 싶어요.
2: 더 놀고 싶었어요. 그게 아쉽겠다.
7: 율동을 더 만들고
2: 율동을 더 만들고 싶었구나.
8: 그리 손잡이 못 잡아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2: 아, 하준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까?
9: 나도 사실 더 놀고 싶었는데.
2: 더 놀고 싶었구나. 우리 여론 선생님한테 노래도 해주고 이거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오늘 월요일까지 며칠 됐을까요? 5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름 선생님이 이제는
10: 이젠 안녕
2: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라고 우리 선생님 와서 안아주죠.
11: 주원이 먼저 나오세요.
12: 아이고. 너무 고마워.
13: 지내.

0: 넣어줘야, 그리고 슬픔도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야 감정이 빠르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 다스릴 줄 알아야 다음에 기쁜 것도 또 다른 감정도 나타내는데, 지금 괜찮아, 이제 너 해야 돼 라고 저희가 끊게 되면 그 슬픔이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기다려주는 거야.
1: 친구 달래줄까? 친구 달래주자.
2: 괜찮아.
1: 괜찮아. 맞아, 또 좋은 선생님.
3: 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해요. 편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4: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지혜로운 반 아이들. 서로를 돕는 아이들의 작은 손짓은 제게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3: 예나가 가면서 제일 걱정이 되기도 하는 이제 아이인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아이지만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되게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예요.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환경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일상이, 이 공간이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다 모든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장애라는 거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 모든 아이는 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두 동일한 자격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평등 기본권의 원리잖아요. 조금 따뜻한 시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바라고 싶습니다.
5: 짤 꼼꼼하게.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자, 그러면.
6: 아,
5: 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잘났겠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EBS 퀴즈.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1: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3: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1: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4: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5: 데이비드 커퍼필드.
4: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5: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4: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뜨거운 불과 사투를 벌이며 만들어낸 국수 한 그릇. 민물가재와 문어가 올라간 백짬뽕입니다.
1: 매물 시킨 줄 알았어요. 빼기 시킨 줄 알았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0: 무거운 프라이팬과 기름을 하다 보니 손목부터 어깨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2: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이죠, 제가. 그러면서 나는 30초 정도야, 뭐. 좀 감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0: 손님들로 가득 찬 또 다른 국수집. 강원도 향토 음식 장칼국수집입니다.
3: 강릉 오면은 꼭 먹는 국수입니다.
0: 면 뽑기부터 육수 준비까지 그야말로 주방은 하루 종일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바쁩니다.
4: 아들이 안 한다 그랬으면 저는 못했어요.
0: 이번엔 국수 위로 산더미처럼 부추 무침을 쌓아주는 잔치국수집.
5: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고마운 국수집.
0: 매일 아침 300인분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 육수통이 넘치도록 대용량 육수를 끓여야 합니다.
6: 얘가 정말 물반 재료반이에요. 이게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 어, 그래요?
6: 두 통에서 세 통, 주말 같은 경우는 네 통까지 끓이고.
0: 한 그릇의 뜨끈한 국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8: 인천에서 대략 1시간 10분 걸려요. 보통 여기에 한 10명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데
9: 예약 안 하면은
8: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2시간 기다려야 돼요.
0: 도대체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궁금했는데 해물이 푸짐하게 올라간 백짬뽕입니다. 이 짬뽕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 짬뽕을 좋아한다기보다 얘가 맛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다가 짬뽕 먹지? 담대수는 짬뽕 안 먹어요.
1: 해물 시킨 줄 알았어요. 곱빼기 시킨 줄 알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11: 뭐 해물 많이 올라가 있어서.

0: 놀라서. 근데 비주얼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 해서.
1: 한눈에 봐도 정말 푸짐해 보이는데요. 보통 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나 새우 외에도 전복과 중국 명칭인 롱샤로 많이 불리는 민물가재. 여기에 문어까지 올라가 보기만 해도 양이 든든해 보입니다.
2: 음식은 그냥 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음식 아닌가요? 손님들 오셨을 때 좀 푸짐하게 야박하지 않다는 느낌 딱 들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1: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조리가 시작되는데요. 양파, 배추, 죽순 등 다양한 채소와 한우와 닭으로 만든 육수를 넣고 불맛을 입히며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배추한테 색깔이 나오죠?
4: 제대로 불어나는데
3: 그 채소가 이제 계속 불어나와야 되니까 겉에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죠.
1: 채소를 넣어 볶은 육수와 면을 넣고 위에 문어 다리와 민물 새우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저 산처럼 수북히 쌓인 노란 튀김은 뭘까요?
2: 얘는 강화도 특산품 중에 하나고요. 송노란 고구마라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그 특산품들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장은 사실은 농민들과 같이 살려고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리사한테 가장 좋은 무기는 식재료 아닌가요?
1: 이렇게 개발된 음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강화 특산물 순무는 잘게 채 썰어 탕수육 위에 올려 느끼함을 잡아주고 볶음밥도 강화에서 난 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 반죽에도 강화 특산물이 들어간다는데요.
5: 쑥죽, 그다음에 시금치,
6: 김치.
5: 건강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다가 지금 이 레시피까지 온 거예요.
1: 밀가루 10kg에 약쑥 즙이 1kg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짬뽕이나 짜장과 어울렸을 때 맛이 튀지 않고 어울리는 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7: 아, 정확히는 안 되는데 뭐 한 100인분에서 150인분?
6: 100인분이요.
7: 쉼없이 하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순간순간 화장실 가야지 급할 때도 가끔 있고 뭐 그런 거 빼면 크게 불편한 것 같아요.
1: 그렇게 많이 삶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7: 40초.
6: 40초요? 어.
7: 떠서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6: 엄청 뜨거워요? 네.
1: 센 불에서 한 방향으로 돌리며 신속하게 삶아낸 면은 바로 찬물에 씻어 쫄깃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면 요리라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릇은 사전에 뜨겁게 데워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을 볶기 시작하는데요. 볶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8: 그냥 하는 게 내용물이 이제 잘 볶아지게요. 네. 네. 내용물을 보면서 하는 건데 그냥 계속 집중해서 뭐 보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1: 이제 짜장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구마는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실타래처럼 가늘게 깎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고구마 양만 무려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9: 한 번에 넣으면 기름이 콱 넘치니까요.
1: 바삭하게 튀겨낸 고구마를 건져 기름을 뺀 후에 미리 볶아놓은 간짜장 위에 수북히 쌓아 올려줍니다.
6: 안 쓰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3: 아, 일단 채 썰 때 잘 썰어야 되고요.
6: 아, 채 썰 때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럼요. 그때부터 다 차근차근 튀길 때도 잘 튀겨야 되고.
1: 고구마 튀김과 섞였을 때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짜장은 조금 묽게 볶아서 나가는데요. 그래야 짜장과 면, 고구마 튀김이 함께 어울리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2: 이왕이면 다음 시바라고 좀 예뻤으면 좋겠다. 짜장면이란 이 맛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좀 여기에다 좀 되게 복잡한 맛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바삭함?

0: 크리스피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1: 바삭함과 함께 건강한 단맛을 살리는 것이 음식 개발 시 제일 중점을 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해물 백짬뽕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고구마 튀김 짜장이라고 합니다.
2: Very delicious. 아, 이게 고구마를 막 재료 썰어갖고 노랗게 노란 고구마를 튀겼는데 그냥 뭐 바삭바삭한데 까자같이 요 섞으니까 또 그 얕은 맛이 섞여서 또 특이하네.
3: 근데 이 튀김 맛 때문에 씹을 때 짜장면 맛하고 섞여가지고 한 것 같아요.
1: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장. 손님이 많아질수록 주방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또 중식의 특성상 장시간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자들은 어깨부터 손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군요.
4: 체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체력이 안
5: 돼. 아, 진짜요? 네,
4: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5: 돼요. 계속 서 있으니까.
4: 네, 네.
1: 요리사의 팔 이곳저곳이 흉터투성입니다.
0: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이죠, 제게는. 내 시간을 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분들이 나랑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가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상처 정도야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죠.
1: 손님이 하나 둘씩 나가고 어느새 마감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벌써 영업이 끝나는 건가요?
0: 저희 일단 영업 끝났습니다. 저녁 장사하기에는 뭐 저희가 재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장사 철학인데 오늘 준비한 식재료 오늘 꼭 다 팔고 집에 가자. 욕심부리지 말고.
1: 영업이 끝났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6: 네, 매일 닦아야 돼요. 그 오픈 주방을 해놔서 가뜩이나 신경 많이 쓰세요.
1: 중국집은 기름과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게을리하면 쉽게 기름때가 쌓입니다. 그런데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힘들지만 매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0: 주방 일부러 보시라고요.
5: 보시라고요?
0: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깨끗하게 청소 정리 정도 해야 다음날 손님 맞을 준비가 되는 거니까.
1: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다른 상점들은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오전 7시, 벌써 주방은 군중합니다.
7: 9시 반에 오픈하고
5: 있어요. 근데 9시 반부터 짜장면 드시는 분이 계세요?
7: 주말에는 뭐 집에서 한 5시에 출발하셔서 9시부터 대기하세요.
1: 오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사실 아침이 제일 분주합니다. 채소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손질을 해놔야 하고 육수와 면, 반죽도 준비해야 합니다.
8: 중국 장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1: 중국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채소가 양파인데요. 그런데 이게 손질하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물안경을 끼고 잘라도 눈물 범벅이 된다네요.
5: 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장난 아니야.
6: 이거 할 때 같이 눈물 흘려요.
1: 재료 준비를 끝낸 작업자가 뭔가를 쓰고 있는데 뭘 저렇게 빼곡히 적는 걸까요?
0: 예약하신 분들 현악판이에요. 아우, 그전엔 막 2시간 줄 서고 3시간 줄 서고 이래갖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예약제로 바꾸고 나니까 손님들 이제 불만도 좀 줄어들죠.
1: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의 손님을 예약으로 받는데요. 손님 중 30% 정도가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0: 이런 분들도 지금 보면 완료 28번.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랜 시간. 감사하죠.

0: 오전 9시 반.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당 안이 금세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1: 동호회 회원들끼리 강화 오면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0: 이곳은 4년 전쯤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분들도 그때부터 오시던 단골들입니다.
2: 한번 왔다가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만큼 되진 않았었어요. 네. 수월했어요. 올 수 있는 게.
3: 지금 정신 없어요 저는. 와, 인생 맛집이에요 지금.
0: 벌써 4년 차 단골들. 이젠 친구처럼 안부를 건네는 사이가 됐습니다.
4: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늘
2: 최고.
1: 너무 맛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계속 이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계속 먹어서 나이가 60대 때 정도까지 그냥 계속 단골이 아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가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0: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의 한 식당. 이곳은 과연 어떤 면 요리를 판매하는 곳일까요? 도톰한 면을 보니 아무래도 칼국수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물에 순두부가 들어있네요.
6: 순두부 장칼국수 쳐서 아마 순두부인 것 같아요.
7: 일석이조에서 정말 순두부랑 그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국물의 매운맛도 돌하고 순두부도 더 맛있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8: 감사합니다.
9: 맛있게 드세요.
8: 네.
0: 그런데 이색적인 메뉴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겨울 한정 특별 메뉴로 판매하는 양미리가 들어간 장칼국수입니다.
10: 네, 양미리 이렇게 장칼국수랑 먹으면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11: 생선이 칼국수에 좀 들어가니까 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안 들려요.
0: 특히 순두부가 들어간 장칼국수가 많이 팔린다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순두부입니다.
12: 순두부를 저희가 이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다가 순두부를 넣어봤었어요. 강릉에는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너무 조합이 잘 맞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칼국수에도 순두부 들어가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0: 양미리가 들어간 장칼국수는 원래 사천항 근처에서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조리 전에 머리와 내장, 꼬리는 손질해줘야 한다네요.
12: 내장 들어가면 써요. 쓰고 비린내 나고 내장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0: 손질이 끝난 양미리는 찬물에 씻어 깔끔하게 정리해둡니다. 이제 장칼국수 조리를 시작합니다.
12: 요거는 양념장인데요. 네.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
0: 양념장을 푼 후엔 채소를 넣는데요. 호박을 한 움큼 넉넉히 넣고 다음엔 숭덩숭덩 썬 대파, 마지막엔 버섯까지 넣습니다.
12: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 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재료는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0: 다양한 채소를 푸짐하게 넣고 4분 정도 끓여준 후 달걀을 풀어 한 소끔 끓이면 조리가 마무리됩니다.
12: 양은 다른 데보다 엄청 많이 나가요. 제가 어디 가서 먹어봐도 좀 푸짐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푸짐하게 준다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많이 주는 데가 좋더라고요.
0: 양미리는 따로 삶아서 칼국수 위에 올려주고 따뜻한 순두부도 마지막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얼큰하고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국물에 직접 뽑은 쫄깃한 면발, 여기에 고소한 순두부와 영양 만점 양미리까지. 강원도 향토 음식 장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0: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낼 때 틈틈이 계속 빨리 해주는 편이에요.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할 생각을 하신 건가요?
0: 원래 가는 정보통신과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장사를 하신 지 그래서 어머니 도움을 받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1: 3년 전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 그만 어깨뼈가 부러져 일을 못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들 의선 씨가 일을 도우며 비전을 보게 됐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호박이 손질하기가 제일 편해가지고.
2: 아, 그나마 편한 게 호박이에요? 네.
0: 손질 같은 경우는 파는 또 다듬고 또 썰어야 돼가지고. 네.
1: 채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손질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3: 요리하시오.
2: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0: 저도 이게 편해가지고.
3: 한번 주면 살짝아.
1: 이번에 손질해야 할 재료는 대파입니다.
4: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파.
5: 이 손질하는 게 제일 싫대요. 대파 손질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대요.
1: 사실 어머니는 아들이 싫어하는 대파 손질을 하시려고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힘들어하니 대신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4: 요리는 힘들어요. 일단 물 앞에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2: 그렇죠.
4: 일단 힘들어 봐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2: 그렇죠.
1: 어머니 일을 돕기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식당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스트레치 할 때도 있고 근데 뭐 잠깐 일할 때는 아프지 뭐 퇴근하거나 또 바쁘고 그러면은 또 허리 아픈 것도 잊은 채 일하다 보니까
1: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특히 더 손님이 많은데요. 잠깐 앉아 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후 7시. 오늘 영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금부터 또 다른 일이 시작된다네요. 바로 면 뽑기입니다.
6: 배합을 시키고 이걸 일단 워밍업 시켜준다는 생각이야. 반죽하기 전에.
1: 면 만드는 일이 고돼 그동안 아들에겐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음 먹고 가르쳐보려고 합니다.
4: 일단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는 이제 아들이 이제 배워도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쳐서 혼자 독립도 시켜야 될 것 같고.
1: 겨울에는 주로 미지근한 물로 반죽을 하는데요. 물 안엔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 동그랗게 붙지 말고 왔다 갔다 해야지.
0: 네, 네, 알겠습니다.
4: 가리키는 대로 반합니다. 저희 집 2차 반죽을 하는데 숙성 작업을 할 거예요.
1: 면은 쫄깃한 식감을 위해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함께 넣어 만듭니다. 보통 반죽이 완료되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영업 종료 후에도 바로 쉴 수가 없습니다.
4: 맨발에도 이렇게 비닐이가 있어서 비닐이가 있어서 뭐 위생상 괜찮은데 그래도
1: 청결하게 준비를 마치고 생애 첫 족타를 시작하는데 과연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혹여 아들이 힘들까 옆에서 함께 밟아주십니다. 사실 족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4: 그냥 저희가 그냥 해봤더니 이게 끈기가 없더라고요. 면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족타를 하니까 훨씬 끈기가 있고 찰지고
1: 끊임없이 좋은 맛을 찾아가는 연구는 30년 동안 요식업을 하며 몸에 밴 노하우입니다.
0: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냥 밟기만 한다고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0: 밀가루 반죽 위에 있다 보니까 발이 좀더 아픈 것 같습니다. 맨바닥에 있는 것보다.
1: 쉼 없이 30분 정도를 밟아야 기포가 없는 상태의 쫄깃한 반죽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2: 기포가 잘 된 거예요. 확실히 아들이 발이 힘이 되네요. 반죽이 잘 됐어요.
1: 족타가 끝나면 마르지 않게 비닐에 넣은 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줘야 합니다.
2: 3시간 이렇게 해서 냉장 숙성합니다. 숙성이 잘 되면서 숙성이 돼야지만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져요.
1: 3시간 후 다시 반죽을 꺼내 드디어 면을 뽑습니다. 주말엔 20kg짜리 밀가루를 2퍼 정도 반죽해 면을 뽑는데요. 400인분 정도 되는 양입니다.
2: 시행착오가 있었죠. 있기는. 쩍쩍 붓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를 많이 넣어도. 그래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 배합을 제대로 딱 맞게 제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은 것 같아요.
1: 반죽채로 숙성하는 것보다 면 상태로 하는 것이 더 쫄깃해 2차 숙성은 면을 뽑아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많아 보통 7시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2: 이제 물과 재료 이제 준비하거든요.
1: 대파를 손질할 때 따로 모아놨던 파뿌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에 사용하는데요.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내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2: 요즘 파뿌리가 이 육수가 제일 잘 우러나요.
1: 다음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디포리라고 불리는 마른 밴댕이를 준비합니다. 이것 말고도 좀 특별한 재료가 육수에 들어간다는데요.
2: 구수한 맛이 나고 이 단맛이 살짝 은은한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도 이것만 넣으면 구수한 맛이 나고 된장 대신 넣는 것도 있고.
1: 육수통 속에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넣습니다. 파뿌리부터 밴댕이, 볶은 옥수수 외에도 표고버섯과 다시마, 황태는 통째로 세 마리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큼직하게 썬 무까지 정말 아낌없이 재료를 넣습니다.
3: 맨날 까먹으시겠죠?
2: 안 까먹어요. 네, 70, 80인분.
4: 하루에 한 번 끓이는 거예요?
2: 두 번.
4: 두 번이나 네, 끓여요?
2: 70, 80인분.
1: 총 3시간 정도 푹 끓여야 하는데 쓴맛이 나지 않게 다시마는 먼저 빼준 후에 다시 2시간 이상 더 끓여줍니다. 육수 준비가 끝나면 바로 반찬 준비가 시작됩니다.
3: 몇 개 나가요, 반찬이?
2: 한 일곱, 여덟 가지. 제가 반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맨날 못 먹어요.
1: 보통 국수집은 반찬이 한두 가지 정도 나오던데, 아, 여긴 반찬이 많긴 많네요.
5: 저희가 장칼국수집인지 백반집인지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줄이자 뭐 어머니가 고집이 좀 세신 편이라서 저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1: 자주 만드는 반찬이 지금 만드는 무생채인데요.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대부분 좋아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묵이나 햄, 버섯, 맛살, 다시마 같은 다양한 볶음류 반찬과 콩나물 무침 같은 무침류의 반찬을 바꿔가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국수뿐 아니라 반찬까지 다양해서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고 하네요.
6: 양이 좀 많아요. 소중합니다, 진짜. 한 끼 하고 배가 든든하죠, 이렇게 먹으면.
1: 그리고

0: 늘 의선 씨가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장칼국수 밀키트입니다.
1: 여기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오기에는 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장칼국수는 먹고 싶고 거리는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키트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문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2: 저희 오시는 손님 일단은 건강하고 모든 오시는 분들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돼서 2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식당. 쌀쌀한 날씨에도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보입니다.
3: 저 한 지금 40분? 5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3: 한 일주일에 두 번은 오는 뷰티.
4: 아, 일주일에 두 번이요?
3: 네, 너무 맛있어서.
5: 네, 여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육수가 맛있고 그냥 부추가 엄청 많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0: 벌써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부추무침이 산처럼 수북이 쌓여 나오는 잔치국수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6: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거의 못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끊어 오는 것 같아요.
4: 와, 많이 오시네요.
6: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7: 요즘 부추가 비싸요. 한 단에 50원만 이렇게 7,000원 가는데 부추를 한 단씩 넣은 것 같아요. 너무 푸짐하게 많이 넣어주셔서.
0: 국수 그릇 위로 수북히 올라온 고명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면과 부추, 김 가루까지 그릇이 넘칠 것 같아 섞기도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8: 이게 국수가 단점이 우리 시장에서들 다 먹는 이 국수가 저렴하기도 한데 빨리 배부르고요.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래서 국수는요, 분식이에요. 고명 자체가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영양소가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지니까 이제 하나의 주식이 된 거예요.
0: 국수는 소, 중, 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식사량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해 먹을 수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9: 예, 예, 리필도 필요하면 해주세요.
4: 리필도 해줘요?
9: 네.
4: 돈은 얼마 더 받고?
9: 안 받고.
10: 수입처를 받는데.
9: 예. 그리고 또 65세 이상 된 사람 또 500원 할인해줘요.
11: 됐죠?
12: 예, 감사합니다.
0: 부추의 향과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잔치국수와 잘 어울려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들에게도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합니다.
12: 이 집에만 오면 우리 엄마 생각나죠.
8: 감사합니다.
12: 진짜 우리 엄마 잔치국수 만들어줄 때는 꼭 이거 전구지라고 그러지. 부추하고 숙주하고 나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 멜치 다시 낸 데도 해줬는데 그 국수 먹는 거 같아요.
0: 부르륵 소리를 내며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입니다.
8: 리필이요. 리필.
13: 두 분이세요? 사랑 모자 앉으세요.
0: 면뿐 아니라 고명도 새로 리필된다고 합니다.
8: 예, 그대로 해드려야지. 리필을 어설프게 드리는 건 리필의 의미가 없어요.
0: 진짜 새로 나온 국수 같은데요.
13: 몇 분이세요?
8: 리필로 왔습니다.
12: 리필도 이렇게 많이 줘요?
8: 맛있게 입시오.
13: 아니, 대체 똑같아요.
12: 묵고 나면 지칠 때까지 계속 주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고마운 국수집.
0: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바빠집니다. 부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버무려 놓지 않습니다.

0: 손이 많이 가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묻혀 식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부추는 겉절이라면요 금방 물러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 돼요.
0: 고춧가루와 통깨 등을 넣고 후다닥 버무립니다.
1: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무치다가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무치다가 육수 끓이다가 토핑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여기서 요 한 두 평 되는 이 가게 라인에서 10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생각보다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는데 해친 숙주나물과 유부, 단무지, 여기에 부추무침과 긴 가루까지 올리면 완성됩니다.
1: 고깃집을 했을 때 이제 삼겹살에 이제 그 양념 부추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올라갔었었는데 손님들이 참 그 부추 양념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 이 겉절이는 진짜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이 안 될까 하다가 국수 이제 집에서 이제 국수 늘 해오시는 국수를 하다가 야, 그 양념 부추 한번 이렇게 올려서 넣어보자.
0: 고명을 올린 후엔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 손님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찰랑찰랑해서 서빙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2: 이렇게 들어야 돼. 손가락 갖다가.
3: 아, 네. 손가락으로.
2: 네. 딱 힘 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면은 이걸 누가 치거나 할 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손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돼.
3: 이렇게
2: 예.
3: 내려가죠.
2: 예, 이렇게 들으면은 미끄럽게 딱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지시대처럼 받치는 방법이 있어요.
0: 7평 남짓한 좁은 가게. 심지어 주방은 3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소를 향한 호흡입니다.
4: 지금 바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빠도 손발이 맞기 때문에 일이 좀 순조롭게 잘 돼요.
0: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1: 정말 호흡 척척 맞춰서 손님들 하나하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거 다 맞춰주시고 서비스 손님들 기분 좋게 마지막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관심 가져주는 그게 어느 국수집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0: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랴부랴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합니다.
1: 우리 일하시는 이모들을 식사 잘 챙겨드려야지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는 마인드거든요.
0: 프라이팬에 고기를 듬뿍 넣고 볶는데요. 일이 고된 만큼 밥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1: 속이 커가지고 항상 많이 해요.
0: 오늘의 메뉴는 카레입니다.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식사를 합니다.
1: 아까 오신 분은 10년이 넘으셨고 두 분 빼고는 뭐 4년, 3년, 이분이 3, 4년이에요. 누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 제공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모들이 잘 버텨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0: 함께 일한 세월만큼 정도 쌓여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며 헤쳐나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2: 올 5월 달이면 만 14년.
5: 14년?
2: 네. 와. 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5: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떡해요.
6: 사장님 무거운 건 여기 놓고 막 그런 거 다 냉장고에 들고 가요. 사장님 다 배려해 주는 거.
0: 점심을 먹은 후엔 육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1: 거의 한 망에 가깝게 됩니다.
5: 한 망이요?
0: 다른 일은 직원들이 도와 함께 하지만 육수는 사장님이 전담해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와 훈연 멸치, 무, 다시마, 여기에 고추까지 10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1: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이제 오래 하셨어요. 네. 이제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셨고 기본 레시피에다가 저는 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0: 육수도 국수처럼 통이 넘칠 듯이 가득 찼습니다.
1: 얘가 정말 물반 재료반이에요. 깡패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재료가 깡패여야 돼요. 네, 재료가 좋은 재료들을 그만큼 많이 풍성하게 쓰면은 결과론적으로 육수 맛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이때 식당으로 전화 한 통.

0: 이 걸려왔습니다.
1: 통화를 못 하신다고 빨리.
2: 누가?
1: 누가라고 하시는데 신사동 같은 데 여잔데.
2: 아, 그러면 신사동.
0: 네, 사장님이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도대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걸까 했는데 식당 근처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살핍니다.
3: 어, 나이스. 야, 진짜 오랜만에 정보 들어왔다.
2: 네. 오늘은 제가 원하는 부츠가 좀 들어왔어요.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 물건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원하는 부츠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들어올 때는 이제 바로 전화와요. 사장님 원하는 물건 나왔습니다. 잡아가시면 돼요.
0: 시장에 온 김에 다른 채소들도 장을 보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는 손길을 보니 물건을 보는 눈이 꽤 까다로워 보이시는데요.
2: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깐깐하게 막 고르니까. 그래도 깐깐하게 골라야 좋은 재료들을 골라가야 손님들 입이 즐거워지니까.
0: 저녁 준비를 위해 서둘러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300인분 정도가 매일 판매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늘 정신없이 바쁩니다. 일이 고되다 보니 파스를 달고 삽니다.
4: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은 괜찮은데 얘가 안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미 벌써 다 수술을 다 했던 애들이라 16년을 계속해서 일했는데 멀쩡한 관절이 없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특히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들은요 파스 보호대 그냥 친구 삼았어요.
0: 오늘 저녁엔 좀 특별한 손님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들이 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2: 쟤네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진짜. 쟤네들 없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0: 올 때마다 자주 먹는데도 아들이 항상 국수를 맛있게 먹어줘서 아빠는 내심 뿌듯하다네요.
5: 아빠 국수 냉정하게 좀 평가 한번 해보시죠.
1: 10점 만점에 한다면 30점 주겠습니다.
2: 진짜 냉정하네.
1: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 지금 아니 못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0: 오랜만에 온 단골 손님인데요. 맛도 있지만 추억이 많아서 이곳에 오면 금세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1: 중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여기가 이제 좀 싸기도 했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와서 먹으면 이제 푸짐하니까. 근데 약간 어릴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때도 엄청 맛있었는데 이제 추억의 맛 플러스 그냥 맛있어가지고 이제.
7: 감사합니다.
0: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방 작업자들은 이제 마무리 정리에 들어갑니다.
2: 고생들 했어요.
1: 들어갈 거예요.
2: 인사하러 왔어요. 그거 보면은 편지, 저 뒤에 보면 편지 되게 많아요.
8: 어? 진짜요?
2: 아, 정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보면은. 네, 정말 이게.
0: 특별한 일이 있으면 소식을 전하는 손님들도 있고 맛있게 먹었다는 인사를 하는 단골도 많은데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네요.
2: 그냥 단순한 국수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하나하나 좋은 추억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막중한 임무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내일 육수가 또 기대가 되고 내일 모레 육수에 대해서 더 파이팅하게 되고.
0: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땀 흘려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한 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곳은 신장, 콩팥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주인님은 고통 없이 편안합니다.
1: 통증은 특별하게는 못 느꼈고요.
2: 몸에 큰 통증은 없었는데.
0: 그러다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신장 안에선 내가 얌전히 있었지만 요로, 즉 소변기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3: 코뿌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떼굴떼굴 구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4: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줄 알았어요. 네. 그 통증을 넘어서 이제 구역질이 나는 식은땀도 좀 나고.
5: 제왕절개보다 훨씬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제왕절개 10번 할 수도 있다고, 이 고통을 평생 모를 수만 있다면은.
0: 소변기를 핥히며 혈류를 보게 하기도 하고, 나는 점점 고약하게 변해갑니다.
6: 혈뇨가 나와서 좀 꽤 진하게 나서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무서웠었던 것도 있습니다.
0: 결국 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는 요로결석입니다.
7: 이 요로결석은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거꾸로 또 암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요로결석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결석 꺼냈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환자의 고통과 후유증을 줄여주기 위해 연구하고 발명하는 의사 비뇨의학과 구교철 교수가 요로결석의 실체를 알려주고 내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줍니다.

0: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라며 우려를 낳았던 건강검진. 오성주 씨는 오늘 결과 듣는 게 두렵습니다.
1: CT를 찍다가 그 신장 쪽이 그 찍었는데 신장이 좀 부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신장이 부었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는 거.
0: 신장이 부었다는 건 나쁜 신호인데요.
2: 근데 신장, 우리 콩팥이죠? 소변을 만들어주는 장기인데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소변을 만들어주고 흘러나오는 요 길인 신우랑 요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부어있는 거예요. 뭔가 내려가는 길이 뭔가에 의해서 막혀있는 거죠. 그게 제일 흔한 거는 요로 결석.
0: 요관 결석 때문에 신장이 부었던 겁니다.
1: 아,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라도 더 암이나 뭐 이런 거는 줄 알고 긴장했었는데.
0: 큰 병이 아니라 일단 안심하는데요.
2: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요로 결석. 너무 커요. 한 1.2cm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치료는 해야 되는 결석이에요. 왜냐하면 콩팥이 부어있고 신장 기능이 최근 좀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보다. 그리고 수술이야.
1: 사실 지금 뭐 큰 통증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지금.
2: 통증이 없는 이유는 크기가 커서 꽉 박혀있으니까.
0: 제법 큰 요로 결석이 신장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소변 성분의 일부가 작은 결정체를 만들고 계속 응집되면서 돌처럼 딱딱한 요로 결석이 되는 건데요. 요로 결석은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광 결석, 요도 결석으로 나뉩니다. 신장에서 생긴 결석은 소변길, 즉 요관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때 결석이 소변길을 막거나 주위 조직에 상처를 내면서 붓거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길을 요로라고 하는데 이 길에 결석이 있을 경우 흔한 증상은 혈뇨입니다. 결석이 배출되면서 요관의 점막을 긁고 상처를 내기 때문인데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메스꺼움과 부토가 동반될 수 있고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요로 감염과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옆구리에 나타났다가 수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 갑자기 또 사라지다가 다시 또 극심한 통증이 다시 이제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을 도는 그런 게 특징이고 이제 위쪽 요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뒤쪽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아래쪽 요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랫배, 서해부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 쪽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0: 오성주 씨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2: 만약에 내려간 실제로 결석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마취약을
1: 타고 들어가는
2: 타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결석 실제로 보고 레이저로 깨가지고 빼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날짜를 잡아드릴 거고 이건 전신 마취하고 할 건데
1: 아 전신 마취까지 해야 돼요?
2: 뭐 깨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어요. 네, 굉장히 이 몸 안에 거의 한 깊숙이 한 40cm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얇 실제로 요관이 요만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미세하게 하는 거라서 움직이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1: 대장내시경은 완전 틀리네요.
2: 그렇죠. 그렇죠.
0: 요로 결석은 흔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 돌멩이가 있다는 건 그리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100일도 되지 않은 귀여운 아기. 최예나 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아기조차 외면할 만큼 긴급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3: 처음 겪어보는 통증? 진짜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같다 그 말이.
0: 모유 수유 중에 갑자기 찾아온 통증. 119를 부르긴 했지만 아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요. 남편을 기다리며 진통제를 먹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3: 오른쪽 등 전체가 갑자기 악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진짜 수백 번 외쳤던 것 같아요. 그냥 제발 애기 놓고 제발 가주세요. 막. 너무 아파서 제가 그냥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기 그냥 놓고 가달라고, 그 정도로 뭐 모성애고 오고 안 보이더라고요.
0: 최예나 씨를 잠시 나쁜 엄마로 만들었던 건 요루 결석이었습니다.
4: 좋아. 기분 좋아요. 아까.
0: 그날 이후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던 최예나 씨. 틈틈이 물을 마시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요로 결석 결정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3: 그 고통을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억지로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네.
4: 누구야?
0: 살벌한 고통은 지나갔지만 최예나 씨의 몸에는 여전히 요로 결석이 있습니다. 최예나 씨는 결석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결석으로 인해 요관과 신장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3: 제가 수유 중이라서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아기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0: 이제 아기 걱정은 잠시 잊고 수술을 받을 차례인데요. 수술하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5: 이제 보시면은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요관 결석인데, 봤을 때 이제 한 9mm 정도로 결석 크기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보시면은 이 결석이 완전히 요관을 막고 있어서 위쪽이 워낙 많이 붓다 보니까 이 요관이 S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에는 결석이 파쇄가 되더라도 쉽게 배설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요관이 꼬여 있는 경우에는 좀 되게 좀 고위험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관 손상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나중에 협착이 안 생기도록 수술하는 게 먼저 목표입니다.
0: 직경 5mm도 안 되는 좁은 요관을 타고 올라가 진행되는 수술. 오늘은 부드러운 연성 요관 내시경을 이용해 결석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최예나 씨는 오른쪽 요관에 8mm 크기의 요로 결석이 생겼습니다. 결석이 요관을 꽉 막고 있어서 결석 위쪽으로 소변이 과다하게 모여 정체되고 붓는 수신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요관이 짓눌리면서 결석 아래쪽의 요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꼬여있고 요로 감염이 생긴 상태입니다. 수술은 먼저 실시간 엑스레이를 이용한 조영제 검사를 통해 이상

0: 여부를 확인하면서 요관 진입집을 넣습니다. 요관 진입집이라는 통로를 통해 연성 요관 내시경에 레이저를 넣고 결석들을 조금씩 깨부숩니다. 조각낸 결석들은 포획 바구니를 이용해 깨끗이 제거하는데요. 결석의 크기에 따라 이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합니다. 이후 요관 진입집을 제거하면 수술은 마무리되고 신장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요관 진입집입니다. 마치 빨대처럼 요관 내시경이 결석까지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돼주는 기구입니다. 구 교수는 요관 진입집을 넣을 때 압력기를 활용합니다. 적당한 압력을 넘지 않도록 해 요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구 교수가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구입니다. 구 교수는 연성 요관 내시경 안으로 레이저를 넣고 결석이 있는 곳까지 진입합니다. 레이저 공격을 받은 결석이 조금씩 부서집니다. 깨진 결석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포획 바구니에 담아 꺼내는데요. 레이저와 포획 바구니가 여러 번 좁은 요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석을 제거해 나갑니다. 모유 수유 중인 환자를 위해 항생제를 쓰지 않도록 마취 약물에 노출 없이 수술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돌, 결석. 채 1cm도 되지 않은 작은 돌멩이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신장을 위협했던 겁니다.
1: 결석을 잡아서 매번 끄집어내고 다시 올라갈 때마다 요관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걸 매번 풀어가면서 요관 내시경을 진입을 이제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좀 걱정했던 그 요관 손상은 전혀 없이 수술이 잘 끝나서 기분 좋습니다.
0: 요로 결석으로 한 해 30만 명을 넘는 환자가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은 평생 10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요로 결석이 있으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옆구리나 고환 쪽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이나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 오한이나 열이 나기도 하고 결석이 방광 가까이에 있는 경우 자극을 받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 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석이 있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CT에서 요로 결석을 발견한 장우종 씨는 벌써부터 수술이 걱정됩니다.
2: 물을 막 의식하고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3: 네, 어서 오세요. 네.
0: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건 아닌데요.
1: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발견된 결석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크기는 한 9mm, 한 10mm 정도 되는 결석이고 지금 증상이 없어요. 그죠? 네. 증상이 없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지도 않아서 신장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예방적으로 좀 치료는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요 결석을 없애는
0: 결석을 제거하는 여러 방법 중 구 교수는 어떤 치료를 제시할까요?
1: 왜냐하면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든 신장이나 요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거를 수술로서 없애기에는 조금 이제 과잉 치료 같아서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싶은 거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에요.
0: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결석을 깨부수는 시술입니다. 작고 단단하지 않은 결석의 경우 적용되는 비침습적 시술로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데요. 결석 부스러기는 소변과 함께 저절로 배출됩니다.
1: 초음속 전투기가 이 아파트 사이로 확 지나가면 이 아파트 창문들이 와장창 깨진 것 같은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그런 충격파를 온몸에 다 전달하는 건 아니고 이 결석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시켜서 결석에만 충격파를 전달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 없는 편의성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요로 결석을 치료하는 가장 1번 1차적인 치료로서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0: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늘은 체외 충격파로 콩팥에 있는 돌을 깨려는 시술을 시작할 겁니다. 뭐 교수님한테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네. 100% 확신에 깨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뭐 최대한 깰 수 있을 정도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요.
0: 아프기 때문에 때론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시술은 결석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영상 장비를 보면서 진행합니다. 시술 시간은 약 40분. 결석은 신장 안에 있습니다.
4: 그래요. 저희가 이제 3,000번 정도 이제 충격파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2,600번 정도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5: 네, 아직까지
4: 잘 참으시네요.
0: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숨을 얕게 쉬어야 정확히 결석을 조준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찾아봤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프다는 후기들도 많아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뭐 안 아프게 잘 한 것 같습니다.
0: 체외 충격파 쇄석술로 결석을 부순 다음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파쇄가 된 다음에는 잘 빠져나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흘러나오는 소변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네. 물을 좀 많이 잡수면 네. 좋을 것 같고 한 하루에 3리터 정도는 당분간 시술하고 나서는 좀 드셔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침대에서
6: 아, 네, 이렇게
1: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면은 네. 콩팥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6: 네.
1: 그러니까 지금 결석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리고 네. 가족분들 중에 좀 사이 안 좋은 분 있어요? 때려줘야 돼요.
6: 와이프한테
1: 달라고 하면 되겠죠. 때려줘야 돼요. 때려야지만 이게 충격을 받고 위로 좀 올라가줘요.
6: 네. 네.
0: 장우종 씨의 결석은 신장 아래쪽 잘 배출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침대에 몸을 거꾸로 하고 등을 쳐주면 신장 안에 있던 결석 부스러기들이 잘 배출됩니다. 단 애정을 듬뿍 담아 쳐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100% 성공률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금숙 씨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다 제거되지 않은 결석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7: 개인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체외 충격파를 두 번을 했어요. 통증은 특별하게는 못 느꼈고요.

0: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왼쪽 신장 안에 있는 신우라고 소변이 모였다가 흘러내려가는 이 공간을 신우라고 말하는데, 이 신우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결석인데, 녹각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통 어떤 사슴 뿔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가지고 구조 안에 가득 찬 결석을 녹각석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1: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결석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요관을 막아버렸습니다.
0: 신우 안에 가득 차 있던 결석의 부피는 많이 줄었지만, 이 신장 아래쪽에 여전히 좀 고여있는 덜 빠진 결석 조각들이 보였고, 이 위쪽 요관에 거의 4cm에 걸쳐서 요관 결석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아이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실로 오셨을 때 패혈증 상태셨어요. 피에서 균이 검출이 되는 되게 위험한 상태였어요. 더 늦게 오셨으면 혈압도 더 떨어지고 좀
3: 제가 한
2: 큰일
3: 번,
2: 난 경우도 있어요.
3: 여직원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해가지고 너무 아프고.
1: 결석 때문에 생긴 균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위험한 결석을 그대로 남겨둘 순 없습니다. 이번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구교철 교수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결석 성분을 미리 분석했습니다.
0: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석의 성분을 수술하기 전에, 실제로 저희가 결석을 빼서 분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석일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수술 중에 쓰는 세척액 때문에 또 신우진염이나 또 폐혈증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석을 수술할 때는 최대한 수술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1: 정금숙 씨의 왼쪽 신장 안에는 신장 결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지만 결석이 워낙 크다 보니 덜 깨진 결석이 남았습니다. 결석은 요관을 따라 흘러오다가 상부 요관을 막아버렸는데, 이로 인해 결석 위쪽의 요관과 신우의 소변이 정체되면서 수신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장 아래쪽에도 덜 깨진 결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균류로 고열이 발생하며 급성 신부전에 해당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폐혈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술은 연성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이 진행됩니다. 연성 요관 내시경을 통해 레이저를 진입시킨 후 요관을 꽉 막고 있던 결석을 깨고 포획 바구니의 올가미로 결석을 꺼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결석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연성 요관 내시경을 통해 레이저를 진입시키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굽어지는 연성 요관 내시경 수술은 결석이 있는 신장 안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관을 막으며 박테리아 세균류를 정체하게 만들었던 결석이 조금씩 파쇄되고 있는데요.
4: 세로로 잡아야 되니까.
1: 결석이 오래 박혀 있다 보니 요관 주변으로 염증들이 확인됩니다. 요관을 막고 있던 결석들이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 교수는 이 결석의 성분을 분석해 환자의 치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 결석의 성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과 예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석은 소변의 일부 성분이 침착된 것이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금숙 씨의 결석은 어떤 성분일까요?
0: 네, 결석 성분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석, 요산석, 감염석, 그리고 유전성 결석에 속하는 시스틴석이 있고요. 칼슘석 중에는 칼슘 수산석과 칼슘 인산석이 있는데

0: 있는데 칼슘 수산석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칼슘 인산석과 감염석, 요산석이 각각 10%씩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스틴석과 같은 유전성 결석이 굉장히 드물지만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주일 후, 정금숙 씨가 결석 성분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구 교수는 요로 감염에 의한 감염석으로 예측했었는데요.
0: 이제 결석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1: 네.
0: 궁금하셨을 텐데, 완전히 100% 감염석이 아니었고, 한 20%는 이제 칼슘석.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석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감염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염석은 요로 감염을 좀 예방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물 마시는 거. 수산이 좀
1: 그리고 구 교수는 감염석과 칼슘석에 있는 정금숙 씨에게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강조합니다.
0: 수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노을에 저걸린 것처럼 제한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알고는 계시면 식사 앞으로
1: 글쎄,
0: 하는데
1: 도움이 될것
0: 좀 도움이 될것
1: 같긴 하네요.
0: 같아요.
2: 고수산 식품이 10mg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두부, 콩, 샐러드, 부추, 근대, 시금치, 호박, 고구마, 과일로는 블루베리, 포도, 딸기, 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수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고칼슘 식사를 하는 것은
1: 결석 성분의 20%가 칼슘이었던 정금숙 씨. 앞으로 칼슘이 많이 든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우리 장에는 칼슘과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은 수산과 달라붙어서 배설돼야 하는데 칼슘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장에 수산 성분이 칼슘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과 결합하지 못한 수산이 장을 통해 재흡수돼서 신장을 통해 더 많이 배출됩니다. 결국 수산 성분이 많은 결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칼슘 섭취를 제한할 경우 몸에는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몸에서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빨아들이게 하는데 결국 신장을 통해 칼슘이 더 많이 배출되면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0: 나한테 좀 칼슘 결석이 잘 생긴다고 해서 칼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칼슘을 어느 정도 좀 복용해야 된다고 해서 알약 형태, 영양제 형태로 칼슘을 많이 복용하는 거는 결석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적절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결석 성분을 제대로 알고 음식 조절을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평창군 게이트볼협회 이덕헌 회장님. 회장님한테는 요로결석에 재발 없이 지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때는 요로결석으로 악명 높은 통증을 겪었지만 이제는 혈뇨와 통증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말끔히 사라졌지만 그 통증만큼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덕헌 회장님.
1: 요로결석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고, 예, 그거 안 걸려본 사람 잘 모르지만도 정말 못 참을 정도로 아파요.
2: 내 조카도 거기 걸려갖고, 아유, 와는 막 구분인데,
1: 소변보다가 결석이 나왔는데 상당히 쌀알 두 개 정도 크기로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만져봤지 또. 하도 신기해서 꺼내서 만져봤더니 딱딱해, 돌멩이처럼 딱딱해, 하얀 게.
3: 아, 요로결석에는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4: 당신도 많이 먹으라는데 그렇게.
1: 아무 사람이고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요.
4: 맥주 먹으라 하는 게 같던데.
5: 아니, 그건 참.
0: 네. 요로결석 얘기가 나오자 저마다 한마디씩 거드는데요. 맥주, 정말 요로결석에 좋을까요?
6: 뭐 저처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0: 참고로 말씀드리면 맥주는 결석 예방이나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맥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 과음을 하면 결국 뒤따라오는 것은 탈수입니다. 너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석을 일으킨 성분들이 결석에 더 달라붙으면서 결석을 좀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요. 이 맥주에는 요산석을 잘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결석이 있더라도 맥주를 꼭 마셔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라거와 같은 좀 라이트한 맥주, 스타우트, 흑맥주, 에일 종류의 맥주들은 이런 퓨린 성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석 환자분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내가 먼저 떠나간 후 딸이 밑반찬을 해놓고 가면 혼자서도 잘 챙겨 먹습니다. 식사 전에는 물한 컵을 꼭 받아놓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두 번의 요로 결석을 겪으며 고생한 탓에 이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아버님 식탁에 꼭 식사요법 팜플렛 두고 계시던데.
3: 예, 맨날 봅니다. 예, 맨날 아주 꼭 그대로 하려고 꼭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산 농도가 높으면 요산 결석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유, 달걀, 치즈 이런 거는 다 좋다고 그런다.
1: 처방한 식이요법대로 식사를 하고 결석이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것이 7년째 요로 결석 재발 없이 지내는 비결입니다.
3: 하루 한 뭐 권장약은 한 2리터 이상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다 못 먹을 것 같고 거의 따라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1: 그리고 이것, 이 약을 꼭 챙겨 먹는 것이 재발 없이 지내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3: 그러니까 결석이 형성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지하는 거.
1: 대체 이 약은 어떤 약일까요? 2016년 이덕헌 씨는 신장과 요관에서 여러 개의 요로 결석이 발견돼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양쪽 신장에 요로 결석이 재발했습니다.
0: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술을 하고 결석 성분 분석에서 요산석임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요산석이 100% 요산석이었습니다. 다른 칼슘이라든지 인산 결석과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알칼리 시켜주는 경구 약물요법으로서 결석을 녹여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덕헌 씨에게는 소변 알칼리 요법을 썼습니다. 소변 알칼리 요법은 소변의 pH 산도를 높여서 요산 성분의 결석을 녹이는 약물 치료입니다. 요산 결석은 산성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약물로 소변의 산도를 알칼리로 바꿔주면 결석을 녹이고 새로운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산 결석은 산성 소변에서는 잘 녹지 않지만 알칼리성 소변에서는 물에 녹는 형태로 특성이 바뀝니다. 따라서 다른 성분 없이 100% 요산석일 경우 결석을 완전히 녹여 없앨 수 있습니다. 이덕헌 씨는 결석 성분이 100% 요산석이기 때문에 결석을 녹이는 소변 알칼리 요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에 있던 결석은 수술 없이도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이덕헌 씨는 지금도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대신에 나오면 돼, 좋겠다.
1: 요로 결석 치료는 환자 맞춤형으로 달라집니다. 김남숙 씨에게는 여성이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처방됐습니다.
0: 응급실 내원하셨을 때 이제 찍었던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요로 결석인데 약 7mm 정도의 결석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상방으로 소변이 요로 결석에 의해서 막혀서 신장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급성 신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셨었습니다.
1: 요로 결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CT 검사입니다. 김남숙 씨는 오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CT를 찍는데요.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0: 봤는데 결석이 빠졌어요.
4: 네?
0: 빠졌어요.
4: 두 개 다요?
0: 아니요. 문제가 됐던 왼쪽. 오른쪽은 예전에 콩팥에 있다고 들으셨죠?
4: 네.
0: 그거는 응급실에 오셨을 때도 보였었던 거, 그건 그대로예요.
4: 네.
0: 그거는 콩팥 안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결석이지, 통증을 일으키거나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아서, 네. 신장 기능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4: 네.
0: 장이 연동 운동이 있듯이, 요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내는 습성이 있어서 결석을 배출해낸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4: 아, 그러네. 진짜.
0: 네.
4: 감사합니다.
0: 네.
1: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던 결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남숙 씨에게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처방해 대기요법을 썼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결석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0: 그 알파 차단제라는 약인데 이제 본래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요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요관을 좀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차단제를 5mm 이하인 작은 결석 환자분들한테 드리면서 물을 같이 많이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5mm 이하인 결석들은 한 3-4주 이내에 한 90% 이상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알파 차단제를 복용을 하면 5mm 이상인 한 1cm까지의 결석도 배출 확률을 좀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1: 구교철 교수는 요관을 확장해주는 알파 차단제의 효과를 확인한 후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도 알파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또한 기계공학팀과 함께 요관 진입집 삽입 압력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구 교수의 연구는 국제 유수 학술지에 게재되고 우수 연구로 인정받았는데요. 결석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알파 차단제를 사용해 요관 진입집의 삽입 압력을 줄이는 방법은 세계 최초로 연구되었고 치료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0: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또 부작용 합병증을 좀 낮추고자 하는 좀 실용적인 연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또 저희는 이런 한국인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알파 차단제의 효능을 밝혔는데 이 체구가 좀 특성이 좀 다른 서양인들에게도 그 약물이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좀 흥미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1: 환자마다 다른 결석의 크기와 성분, 게다가 환자마다 신장, 요관 등의 상태도 저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똑같은 수술은 없다고 말하는 구교철 교수. 이번엔 다른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혜 씨는 10년 전 결석을 발견했지만 잊고 살았는데요. 결국 요관이 막히고 수신증이 왔습니다.
5: 아니,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돌로 제거하면 되잖아요. 물은 요새는 뭐 충분히 한 1.5L 정도 마시는데 과거에는 물을 많이 좀 안 마셨어요. 그게 쌓여서 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네. 오른쪽 요관, 위쪽 상부 요관에 한 2cm 정도의 요관 결석이 발견이 됐고 이 요관 요로 결석 때문에 수신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눌려서 요관이 S자로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오른쪽 신장의 기능이 상당히 좀 만성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1: 모르고 살면서 오랫동안 몸에서 키운 요로 결석. 건강검진을 하다 숨어있던 결석을 발견하고 10여 년 만에 수술을 받습니다.
0: 그래서 이 환자분께 이제 오늘 수술해드릴 거는 이제 로봇 보조 요관 결석 제거술이 되겠습니다. 요관이 노출된 다음에는 요관에다가 이제 일자형으로 절개를 시행해서 벌려서 결석을 가급적이면 통으로 이제 꺼내고 다시 꿰매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통째로 꺼내면 남는 결석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발률을 좀 줄일 수 있고요.
1: 로봇 수술 장비가 수술장에 들어옵니다. 결석이 2cm로 크다 보니 오늘은 결석을 잘게 쪼개서 꺼내지 않고 통째로 꺼낼 예정입니다. 최정혜 씨의 결석은 비교적 큰 요관 결석입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아 수심증이 발생하고 요관이 꼬일 정도로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결석이 크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로봇 수술로 결석을 제거합니다. 먼저 복부에 구멍을 내어 로봇 팔과 카메라를 삽입합니다. 후 복막에 있는 심장과 요관으로 접근한 후 요관을 절개하고 결석을 통째로 꺼냅니다. 요관을 꿰매주고 마무리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로봇 수술은 사람 시야보다 10배 넓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미세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복막과 함께 조심스럽게 대장과 십이지장을 박리하고 신장과 요관으로 접근합니다. 요관이 심하게 막혀 있어 요관 내시경 진입이 어려운 상황. 결석에 부스러기가 남지 않도록 통째로 꺼내기로 결정한 구 교수. 요관을 절제하자 결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관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 두꺼워지고 요관에 결석이 들러붙어 있는 상황. 구교철 교수는 노련한 손놀림으로 결석을 분리해냅니다.
6: 어, 요관에 다 들러붙어 있네.
1: 몸속에서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렸던 결석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꿰매준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결석을 주머니에 담아 꺼내는데요. 몸속에서 10년 가까이 커지며 버틴 결석. 이 작은 결석 하나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환자는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결석이 워낙에 요관 안에 있었던 기간이 길어서인지 이 결석 주변에 있는 요관의 염증이 엄청 심했습니다. 염증뿐만 아니라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요관 벽이 보통 요관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가급적이면 통으로 꺼내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부스러기 없이 통으로 잘 꺼낼 수 있었습니다.
7: 음성 빵! 야, 빵! 빵!
1: 결석, 대체 몇 번이나 재발하는 걸까요? 앵무새 카페 주인 류창희 씨가 요로 결석을 발견한 건 6년 전입니다.
8: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봤는데 혈뇨가 나와서 그때 CT를 찍어보니까 이제 신장 요관에 결석이 이제 막고 있어서 피가 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1: 이제 요로 결석 통증에는 어느 정도 둔감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년간 무려 6번이나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8: 항상 이제 CT를 찍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그 진료실 앞에서가 가장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또 수술을 하게 되나 이런 생각으로 항상.
1: 2018년에 처음 발견한 결석. 그때마다 수술을 받으며 제거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재발하며 류창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0: 요로 결석은 제거를 한다고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요로 결석은 아무리 치료를 잘 하더라도 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결석이 잘 생성되는 환자분들의 특성을 보면 일단 물을 적게 드셔서 이 탈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소변 내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이제 뭉쳐서 결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잘못된 식습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칼슘을 너무 적게 섭취한다든지 바로 또 결석이 반복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 안녕하세요.
0: 아,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막.
1: 오늘 류창희 씨의 진료는 특별합니다. 구교철 교수팀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김효정 교수까지 참석했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마다 제거하는 결석을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번 칼슘 수산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칼슘 수산석이 잘 생기는지 24시간 대사평가를 했더니 고수산요증.
1: 소변에 특정 성분들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0: 소변에 수산 성분이 너무 고농도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뭉쳐가지고 결석이 생기는 거고.

0: 신장내과에서는 결석 형성을 막는 약제를 처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식이요법을 강조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저나트륨 식이라고 해서 소금 기준으로 하면 5g 미만, 나트륨 기준으로는 2g 미만.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옥살산 요증이 있기 때문에, 혈류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시금치나 당근, 뭐 아몬드, 초콜릿 이런 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함유된 음식들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하루에 5g만 내가 먹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제가 예를 들어줄 때는 우리가 신라면을 국물까지 다 마셨을 때 그게 딱 5g 정도예요.
2: 그것만 먹어도?
1: 네. 그래서 라면을 하나 다 드셨더라고 하면 그날은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으로 많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0: 결석을 잘 만드는 내 몸의 특성은 바꿀 수 없더라도 음식 조절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로결석은 작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내 몸에 걸림돌이 됩니다. 악명 높은 통증을 넘어 조용한 암살자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요로결석은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만 잘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또 암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요로결석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2.5에서 3리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역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역시 물입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요법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전기 번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이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뇌. 그중 일부의 문제가 생겨도 몸에는 큰 이상이 나타난다. 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치매와 뇌졸중. 그 뒤를 잇는 질환은 3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뇌전증이다.
1: 간질이라고 하고요. 근데 단어에서 주는 안 좋은 느낌이 전통적으로는 강했다 보니까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뇌전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2: 좀 무슨 귀신에 쓰인 것 같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3: 누가 뭐 뇌전증이 뭐야? 나는 자꾸 뭐 뇌전증이라는 자체도 몰랐어요.
0: 뇌전증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로 인해 뇌세포가 과흥분하면서 몸에 발작이 나타나는 병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증상만 보고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하지만 뇌전증은 그런 병이 아니다.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 약으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 중 하나일 뿐이다.
4: 유전병이 아니고 난치병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흔한 병이고 대부분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꼭 극복될 수 있는 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신경과 이상권 교수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 하지만 오해와 편견에 휩싸여 있는 뇌전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0: 신경과 이상건 교수가 민철 씨의 병실을 찾았다.
1: 그 사이에는 별일은 없으셨어요?
2: 24일 날에 아침에 네. 세분했어요.
1: 아, 그 멍해지는 걸로? 네,
2: 깜빡지 하고서 네네. 뭐 30초나 되겠는지.
1: 그 뭐 입맛 따시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멍해지는 네. 행동정지?
2: 네. 네.
0: 입원을 앞두고 긴장한 탓이었을까? 민철 씨는 입원 며칠 전 하루에 세 번이나 발작을 했다.
1: 좀 누워볼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중국말로라도 좋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보세요.
2: 큰 소리로.
3: 1, 2, 3, 4, 5.
0: 민철 씨는 내일부터 검사를 받기로 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뇌 어디에서 발작이 시작되는지 찾아야 한다.
1: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그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 아 말은 잘 알아들으시지.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0: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됐다는 중국 동포 민철 씨. 그는 뇌전증.

0: 뇌를 앓고 있다.
1: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0: 뇌는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게 하는 우리 몸의 중추다. 뇌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신경세포들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일부 불안정한 신경 조직에서 과도하게 강한 전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뇌신경계 이상 흥분 상태가 시작되면 발작이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뚜렷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발작이 반복되면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렇다면 민철 씨는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1: 10살 때,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10살 때부터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증상의 형태는 되게 이제 한쪽 머리가, 왼쪽 머리가 약간 띵한 느낌이 들다가 바로 이제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못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0: 발작은 늘 예고 없이 시작됐다. 처음엔 마치 허공을 응시하는 듯 하다가 점점 격렬한 경련으로 진행됐다.
1: 지금은 이제 온몸을 다 떠는 발작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는 건데, 식도염 뇌전증이 흔히 약물 난치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절제가.
0: 민철 씨의 병명은 식도염 뇌전증. 이미 타 병원에서 한 차례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작이 계속돼 이번에도 수술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뇌전증은 뇌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1: 그 원인 되는 질환은 뭐 아주 다양한데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흔히 뭐 뇌종양이나 외상, 또 이제 뇌졸중 같은 걸 앓고 난 후유증, 또 이제 어렸을 때 뇌염 같은 걸 알아서 뇌가 상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경우가 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주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뇌피질 이형성증. 왜냐하면 그렇게 이동된 뇌세포들이 뇌피질을 형성하는데 이형성이라는 건 잘못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져서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전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0: 오랫동안 뇌전증을 알아봤지만 민철 씨에게 왜 이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진 못했다.
2: 지금 좀 피곤해요?
3: 아예 피곤.
2: 안 피곤해요?
3: 응.
2: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3: 없어.
2: 막 발작하고 막 이럴 때 기억나요? 내가 어떻게 발작을 하고 있는지?
3: 예, 그거.
0: 민철 씨는 한국어가 서툰 데다 오랜 병치레 의해 사람들과의 대화도 익숙치 않다.
4: 조금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병 하고 나면 머리 안 조금 아프고요.
5: 그럼 뭐 한 1분 2분 어간에 넘어갔더니나 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면 또 정상화해요.
0: 민철 씨처럼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 수술 치료가 이루어진다. 수술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 일부분을 잘라내면 그를 괴롭히던 발작 증상도 멈출 수 있다. 다음 날 언어 기능과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수술을 하려면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되는 와다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고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있다. 와다 검사는 기억과 언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두

0: 협업에 있어 좌우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평가하는 검사다. 먼저 혈관 조영술로 경동맥을 거쳐 뇌로 약제를 투입해 한쪽 뇌반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후 그림이나 단어를 보여주고 한쪽 뇌만으로 기억하게 한 다음 10여 분이 지나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좌우 측두엽 중 어느 쪽 기능이 우월한지 확인한다.
1: 팔 올리고 어제 한 것처럼 어떻게 하기로 했지? 1, 2, 3, 4, 5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1, 2, 3, 4, 5, 1, 2, 3, 4, 5. 네, 주셔도 됩니다.
0: 먼저 왼쪽 뇌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약제를 투입해 오른쪽 뇌 기능을 마비시켰다.
1: 네, 됐습니다. 눈 뜨고, 눈 뜨고.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요. 자, 이거 기억해야 돼, 보고서. 예? 이거 뭐예요? 요거 사과. 예?
2: 눈 뜨세요.
1: 눈. 네. 이 모양 기억하고. 예. 조금 전에 본 거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좀 이따 와서 물어볼게요.
0: 왼쪽 뇌만 사용하게 되자 환자는 잠에 취해버렸다.
1: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뇌가 지금 발작 초점이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오른쪽 뇌를 마취시키니까 왼쪽 뇌만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분은 왼쪽 뇌가 평상시에도 기능이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0: 이제 왼쪽 뇌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해야 하는 차례다.
1: 눈 떠볼까요? 눈. 아까 그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여줬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1, 2, 3, 4예요. 자, 여기서 어느 걸 봤어요?
3: 4.
1: 4.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3: 호도.
1: 호도. 자, 여기서는 4.
0: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뇌의 기능도 검사해 나갔다. 약제로 왼쪽 뇌의 기능을 멈추게 한 다음 오른쪽 뇌만 사용해 특정 사물을 보게 한다. 10여 분이 지난 후 보았던 내용들을 기억해 말하는 것으로 오른쪽 뇌의 기능을 평가한다.
1: 1, 2, 3, 4.
3: 안경.
1: 여기서는?
3: 벌상.
1: 네, 벌상. 여기서는?
3: 색깔.
1: 네. 색깔은?
3: 3.
1: 3이면 요거? 네. 예, 됐습니다. 네.
0: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1: 전체적으로는 오른쪽 뇌가 기억에 이제 9점이 만점이면 6점을 받은 거고요. 왼쪽 뇌는 9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기억력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오른쪽 뇌만으로도 일반적인 시각 또는 이제 그 시각을 단어로 치환한 이런 기억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 뇌를 수술하는 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0: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뇌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것을 우리는 뇌파라 부른다. 민철 씨는 오늘 머릿속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전극을 통해 뇌파를 얻으면 그 뇌파로 어디에서 발작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4: 표면 부분에 전극을 삽입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이제 측두엽 아래쪽에 전극을 밀어넣을 때는 혹시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때는 이제 먼저 보고 유착 소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현미경으로 깊은 곳까지 좀 안전한 거로 확인하고서는 삽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신경외과 이은정 교수의 집도로 경막하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0: 뇌수술인 만큼 정확하고 정교하게 또 빠르게 이루어졌다. 경막하 전극 삽입술은 뇌파를 확인해야 하는 부위에 특수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먼저 피부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연 다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나온다고 지목된 측두엽 안쪽으로 접근한다.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체의 머리와 꼬리, 그 주변부에 전극을 삽입한다. 그 밖에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 부위에도 전극을 삽입한다. 이렇게 전극을 삽입해 얻은 뇌파는 뇌의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치료에 반영한다. 전극을 심게 될 부위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전극을 준비했다. 전극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전극을 심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전극을 심은 후에도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
1: 네, 3.8.
0: 이 수술은 뇌파를 얻기 위한 검사 단계의 수술인 만큼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모두 심었다. 앞으로 일주일, 민철 씨는 입원실에서 전극을 단체로 뇌파 검사를 받게 된다. 그날 오후, 민철 씨는 수술 후 여전히 잠에 취해 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안타깝다.
2: 왜 중국에서 치료 못하는 거 우선 한국 가면 꼭 치료할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래도 우선은 세월이 좀 지나고 그랬으니까 우선 뭐 죽는 사람도 뭐 기관도 바꿔서도 우선은 다 살리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기 와서 우선 마지막으로 우리 노력해보자 이러고 왔는데
0: 희망을 찾아 한국행을 택했다는 가족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다.
3: 한쪽 구벅에 갔어요. 한쪽 구벅에 갔는데 글쎄 애가 글쎄 뼈대 하나 먹고 무릎 또 먹은 게 또 병에 샀는데 있잖아요. 소리치고 아 이상한 행동 눈을 껍적껍적하지 다리를 막 들고 이렇게 하니까 뛰어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겠어요. 애가 병도 그것도 하고 금방 일어나는 거 하고 좀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불쌍만 하고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뭐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를 보고 뭐라는 자리야 그거 다 배상해라 해. 또 태블릿 다 제 심정이가 또 문제가 아니라 있잖아요.
0: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말은 비수가 됐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3: 그러면 그때 했잖아요. 병원 앞에 딱 와서 야, 내 이랬어요. 우리 저 위에 올라가 우리 둘이 가서 내려가 죽을까 할까나. 애가 뭐 이러는지 알아요. 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예 죽겠다는 게요. 안 죽겠다고. 내 나이 어린데 장가다야 한 게 내 뭐 죽겠는 거. 내가 그 소리에 거서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살 힘이 있는데 무슨 뭐 죽겠는가. 그래갖고 또 힘내고 가자. 그래갖고서 또
0: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엄마는 버티고 있었다. 본격적인 뇌파 측정이 이루어졌다. 흥분된 전기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뇌파를 통해 이제부터 찾아내야 한다. 신경과 이상건 교수가 민철 씨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나갔다.
4: 거죽에서 기록한 뇌파를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극을 머릿속에 넣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

0: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검사다. 민철 씨처럼 경막하에 전극을 심어 뇌파를 얻기도 하지만 보통은 머리 위에 전극을 붙여 뇌파를 검사한다. 뇌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 속에 29살 박현웅 씨가 있다. 우리는 현웅 씨의 집을 찾았다. 평소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현웅 씨. 일이든 건강이든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1: 무슨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시나봐요?
2: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어요.
1: 아, 선생님이시?
2: 네, 맞습니다.
0: 고등학교 교사인 현웅 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나타난 건 10여 년 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강의실에 들어와서 미리 앉아있는데 바로 식사를 하고 돌아온 직후라서 약간 졸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는데 눈을 뜨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뭐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좀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친구가 말하기를 수업이 시작했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깨우기 위해서 등을 두드리면서 밀었더니만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책상 이제 앉아있던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작을 했고 거품을 물었다.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이후 현웅 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다행히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좋아 지난 10년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저는 좀 관리하고 통제를 하면 충분히 이제 관리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강박이 있지는 않은데 좀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그게 의식되고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딱 한 번 약을 챙기지 못해 2주간 약을 먹지 못했다는 현웅 씨. 어김없이 발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뇌전증 약은 어떻게 발작 증상을 조절하는 걸까?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지나치게 흥분하며 생기는 질환으로 뇌전증 환자의 7, 80%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뇌전증 환자가 먹는 약은 항경련제인데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하는 현상을 차단하거나 이 흥분 현상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 특히 흥분 현상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억제해 뇌신경세포가 흥분되는 것을 막거나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GABA의 작용을 도와 흥분된 신경세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는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면서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다르고 약에 따라 기전이나 특성, 부작용이 다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해야 한다.
2: 뭐 제가 연습하는 곡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이 정도 너무 어설픈데요.
1: 어설픈 건가요?
2: 네.
0: 학교 축제 무대에 설 만큼 적극적인 성격의 현웅 씨.
3: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공지능 컴퓨터가 최강 미남 베이스 박현웅입니다.
0: 굳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자신의 병을 그는 왜 드러낸 걸까?
2: 그걸로 인해 뭔가 차별이나 그런 안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잘 관리하고 내 몸 잘 다스려 나간다면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0: 때 들었던 것 같아요.
1: 현웅 씨는 지난 10년간 약물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그는 왜 뇌파 검사를 받게 된 걸까?
2: 그다음 그 약이 나한테 몸에 잘 작용하고 있는지 가끔씩 이제 병원에 올 때마다 혈액 검사를 했었고 또 필요할 때마다 뇌파 검사도 하면서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뭐 다만 이제 경과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1: 뇌전증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뇌파 검사를 받는다. 약물 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환자의 뇌에선 여전히 뇌전증파가 나오는 상황. 정해진 위치에 전극을 붙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뇌파를 확인한다. 1박 2일 입원해 뇌파를 비롯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다음 날 24시간 측정한 환자들의 뇌파 결과가 나왔다. 이 교수가 현웅 씨의 검사 결과를 살펴나갔다.
3: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그 뇌전증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여기, 요 붉은 줄의 왼쪽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위로 솟아 있고 이런 형태 모양이 아주 전형적인 부분 뇌전증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 뇌전증이라는 게 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뺄 수 있는 약은 빼고 줄일 수 있는 약은 줄이고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이제 약 개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면 좋아질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노리고서 그런 식의 조합을 해나갈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결과는 이제 초점이 조금 더 좁혀져서 관찰이 됐는데, 네. 두리뭉실하게 왼쪽 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아주 한 부분으로 확인은 됐거든요.
2: 아, 발작이 유발되는 부위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
3: 확실하게 확인이 오히려 잘 됐고, 범위는 좀 줄어들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2차성 전신경련, 그러니까 초점이 있어서 머리 전체에 잘못된 전기가 퍼져서 나오는 경련은 그 지난번에 이제 드린 약이 그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그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릴 거고 그러면 또 분명히
1: 흥분된 전기 신호가 나오는 부위는 두정엽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는 약을 처방받는다.
3: 그러니까 졸리면 그냥 자면 되는 거니까. 네네.
2: 어쨌든 그전에는 두루뭉실하게 알던 거를 지금 검사를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더 발견한 게 된 거고 그에 걸맞게 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전보다는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좀 더 낙관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검사받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뇌는 미지의 영역 중 하나.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며칠 전 수술로 경막하에 전극을 삽입한 민철 씨. 그 사이 두 차례나 발작이 있었다.
3: 이게 스테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는 저 현상도 이미 발작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발작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멍하니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퍼져서 다른 뇌 부위로 잘못된 신호가 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련, 강직과 경련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발작은 전신 경련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1분여 동안 지속됐다. 이럴 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구토물이 흘러나

0: 나올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주며 발작이 끝나길 기다려야 한다.
1: 여기 아주 작은 물결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뇌 표면에서 생기는 뇌전증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 보시면 이렇게 위로 굉장히 뾰족하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한 곳에서 시작된 뇌전증파가 뇌 전체로 퍼진 상황.
1: 이제부터는 뚜렷하게 증상이 나.
2: 자연스럽게
1: 증파되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머리 전체에 다 퍼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0: 고통스런 환자의 상태가 뇌파에 그대로 담겨 있다.
3: 폴더스 인대를 그 커버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제일.
1: 이거는 어디?
0: 민철 씨는 모든 검사를 끝내고 수술만 남았다. 신경과 박경일 교수와 신경외과 이은정 교수, 신경과 이상건 교수까지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1: 남아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0: 검사 결과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4: 젓가락.
0: 와다 검사와 발작 영상과 뇌파, 뇌 매핀 및 자극 검사. MRI와 PET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1: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절제하면 이 환자의 발작이 조절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0: 이른 새벽 민철 씨 모자가 말없이 서로를 보고 있다. 오늘은 민철 씨의 뇌전증 수술이 있는 날. 큰 수술을 앞두고 환자도 보호자도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5: 곧 이제 수술인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6: 조금 잘 돼야 되겠는데 우선 이런 수술이고 우선 너무 여러 번 웃으니까 해가지고.
5: 지금 좀 마음이 어때요?
0: 치료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민철 씨는 대답 대신 웃음을 보인다. 가족들은 어둡고 긴 터널 끝에 서 있다. 이 수술이 끝나면 인생의 봄날을 맞을 수 있을까? 오늘 수술 역시 전극 삽입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이은정 교수가 맡았다.
7: 그래서 주요 병소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게 우리 첫 번째 침습 모니터링 하기 전에 MRI 소견인데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병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뇌파 모니터링 한 거에서 그 측두엽의 안쪽 말고 바깥쪽에서도 그 이상 파형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0: 측두엽을 중심으로 편도체와 해마체까지 포함한 붉게 표시된 부위를 모두 절제할 계획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며칠 전 전극을 심느라 열었다 임시로 덮어두었던 두개골을 다시 열고 측두엽 부위로 접근해 나갔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환자는 측두엽을 중심으로 해마체와 그 주변부, 편도체 일부까지 뇌전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은 먼저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열어 측두엽으로 접근한다. 문제의 측두엽 부위를 약 4cm가량 잘라낸 후 뇌실을 열어 해마체를 노출시킨다. 이후 편도체를 잘라내고 해마체와 그 주변부를 함께 제거한다. 남아있는 뇌조직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뇌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두개골을 덮어 수술을 마무리한다.
7: 지금은 어때요?
8: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7: 사연이 어떻게 나오는지.

0: 보겠습니다.
1: 수술 중 뇌파를 확인하는 건 절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뇌전증 파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부위만 잘라내야 한다. 뇌조직을 잘라내면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잘라내는 부위는 제 기능을 잃고 발작만 일으키는 만큼 절제해도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술을 통해 왼쪽 측두엽을 포함한 해마체와 편도체까지 몸 밖으로 나왔다. 계획했던 대로 문제의 조직들을 깨끗이 잘라냈다.
2: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이후에는 환자분 상태 경과 보면서 뭐 약 유지하다가 계속 발작이 없고 뭐 조절이 잘 되면 줄이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5년간 그를 괴롭혀온 뇌전증과 이제 이별할 수 있을까? 평범한 삶이 선물처럼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해마다 뇌전증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뇌전증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3: 네, 지금 아주 좋. 그때 여기 처음 저한테 오실 때가 이제 네. 60대 한 63세 정도.
4: 그랬나?
3: 네, 그러셨는데 그때 왜 오셨을 때 이렇게 네.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럽고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있으셨잖아요.
4: 예, 이렇게
3: 붕 뜨는 느낌이 들고.
4: 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네네. 가슴에서 쑥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네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좀 어지러운 게
3: 어지럽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어지러운 거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신 거예요.
4: 전혀 네네. 그렇다고.
3: 맞습니다.
4: 그때 그래서 요새는 또 괜찮아요. 아주.
3: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어지러우신 건 이런 지금 여기 다니는
4: 네,
3: 증상은
4: 네,
3: 모양도 다르지만 네, 실제로도 네. 다른 거라서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이 뇌전증 쪽은 조절이 아주 잘 되고 네. 계셔서 지금은 좋으신 상황이고
1: 쓰러지거나 발작을 일으킨 적 없다는 이인혜 씨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이 뇌전증 때문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4: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기분이 가슴에서 뾰하게 이렇게 싸고 울르다 이렇게 치솟아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면 약간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 거예요. 이제.
1: 뇌전증은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전신 경련을 동반한 개발작 외에도 수면 중 팔다리의 경련이 나타나거나 한쪽으로만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초점을 잃고 한 곳을 응시하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손발만 반복해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뇌전증은 증상이 다양해 다른 질환과 구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의 경우 진단이 늦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노년에 갑자기 뇌전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과거 뇌경색의 병력이 있었거나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만성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뇌세포에 잘못된 전기 흐름이 나타나 뇌전증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뇌를 촬영하면 미세한 뇌혈관 변화가 관찰된다. 그 밖에 뇌세포가 소실되거나 치매를 앓는 경우 그로 인해 노년의 뇌전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발병한 뇌전증의 원인 50%는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3: 노년의 뇌전증은 이제 그 뇌졸중이 확실히 병력이 있으면서 그 뒤로 이제 뭐 1년, 2년 뇌졸중 앓은 지는 좀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뇌전증이 나오는 그런

0: 안성뇌전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뇌졸중은 없었는데 뇌전증이 먼저 나오고 이제 MRI 사진을 찍었더니 작은 혈관 손상이 있고 뇌세포들에 조금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MRI에 나오지는 않지만 미세한 뇌 손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뭐 아무것도 없이도 아무 위험 인자도 없고 MRI도 정상인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6년 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인혜 씨의 집을 찾았다. 혼자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 쓰러질까 봐 한때 거리에 나가 서성이기도 했다는 이인혜 씨.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뇌전증 증상은 사라졌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2: 약을 항상 그거는 아주 시간을 맞춰서 꼭 그대로 먹기 때문에 딱 약을 그렇게 해서 잘 잊어먹지 않고 그건 빼놓지 말고 교수님이 먹으라 그래갖고 그건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1: 이인혜 씨가 방송을 통해 투병 사실을 공개하게 된건 노년에 찾아온 뇌전증을 정확히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2: 그게 뭐 뇌전증이 무슨 뭐큰뭐 저기 사람한테 뭐 피해를 주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병이 자기가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뇌전증이라고 진단이 나오면은 그 교수님 거기에 따라서 잘그약 처방 주면은 처방 주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1: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들은 병을 숨긴 채 산다. 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이다.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이름까지 바꾸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뇌전증 환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직업이나 이성교제, 결혼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0: 네, 저거는 그 퍼플 데이를 상징하는 리본이고요. 그러니까 3월 26일이 전 세계적인 뇌전증의 날.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캐나다에서 그 뇌전증을 앓고 있는 소녀가 너무 우리가 뇌전증 환자라고 움츠러들고 사회로부터 스티그마를 받고 있는데 더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알리고 우리끼리도 깊은 유대를 좀 갖자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1: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이제 따뜻한 말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편견이라는 고질병에서 우리부터 벗어나야 한다.
3: 전에 먹었던 약이랑 비교했을 때
1: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던 고등학교 교사 박현홍 씨. 그는 검사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누굴 만나든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하고 소신대로 행동해온 현웅 씨.
4: 너도 먹어야지.
3: 보드라만도.
1: 그의 발작 모습을 본적 있다는 친구들은 누구보다 그를 깊게 존중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왔다.
3: 와. 너무 맛있어?
5: 너무 맛있어. 와.
3: 아, 전혀, 예,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디 한 부분이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리를 두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람 자체가 잘 통했으니까요. 예, 네, 서로 관심사도 겹치는 게 많았고.
4: 무섭다의 느낌이 아니라, 현동 형이 내가 알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당황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현웅이 형이 평소에 영양제를 먹고 또 평소에 식단을 관리하고 하는 게또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혼자 알게
1: 뇌전증은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현웅 씨는 약 복용을 철저히 하고 금주하며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왔다. 뇌전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온 현웅 씨. 10년 후 그의 모습은 어떨까?
6: 뭐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과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뭐 경과가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관리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똑같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뭐 좋은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근육을 좀 더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더 건강해지고 싶네요. 네.
1: 뇌전증 수술을 받았던 민철 씨는 수술 나흘 후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다행히 수술 후 발작 없이 잘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뇌전증, 완치도 가능할까?
0: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뭐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질환은 관리를 잘해도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전증은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뭐 합병증이 생길 일도 없는 병입니다. 대부분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또 난치성인 경우에도 수술 및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극복될 수 있는 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뿌리 뽑는다는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뿌리 뽑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뭐 관절, 두통 모두 다 관리하는 병이거든요. 그런 병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0: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잠시 번쩍 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 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기척을 줄이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다가서야 한답니다. 목표물은 직접 키운 토종 닭.
1: 네가 저쪽으로 가서 막어. 저 위로. 위로. 몇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0: 90일 이상 산을 뛰어다녔으니 혼자서 잡기란 어림없죠. 하나. 닭과 씨름한 세월이 수십 년. 닭의 사정은 속속들이 꿰고 있답니다.
1: 이 손질하고 뭐 그러기가 힘들어 그렇지 닭도 뭐 여러 가지 그 특수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2: 요게 아주 별미예요. 이게 먹으면 노른자 맛이 나는데.
3: 가까운 거는
2: 뭐 알지?
4: 근데 날개 끝쪽인가? 그치?
0: 마음의 벽을 허물면 맛의 신세계가 열린답니다. 골 깊은 강원도 홍천으로 향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인적 드문 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 30여 년 전 고향집 한편에 닭을 키우고 작은 밥집을 열었다죠. 이 산골까지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웬걸요.
5: 어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6: 원주에서 왔어요.
7: 숯불 닭갈비 여기 단골이거든요. 저희 투어 이쪽 방향으로 나오면 네. 여기 항상 들려가지고 먹고 가거든요.
5: 뭐예요? 오늘 타시기 춥지 않으세요? 일찍. 조금 추운데요. 예.
8: 그래도 이 추위를 이겨내야죠.
0: 얼었던 몸을 보양하는데 닭만한 게 또 없죠.
5: 이거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이 있어서 보통 시중에는 이런 칼이 나오지를 않아요.
0: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토종 닭 바로 손질 들어갑니다.
5: 닭 보면은 뭐 어느 부위가 뭔지 다 아시겠어요. 바로.
9: 아유 그럼요. 알죠. 벌써 30만 5년쯤 되는데 알 알을 낳는 알지. 이 저 모래집 손님상에는 주로 여기 모래집하고 간부위하고 염통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그 부위라고.
0: 닭 몸통도 부위별로 먹기 좋게 나누어 준비하는데요.
9: 이게 등에 붙어서 양쪽 등에 있는 등심살입니다. 아주 많지 않은데 아주 식감이 좋고 이 닭 엉덩이 이 부위에 있는 엉치살인데 지방기는 좀 있으면서도 아주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이제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0: 부위별로 다른 맛의 차이를 살리고 선호하는 특수 부위.

0: 까지 더해주면
1: 다 됐어요?
2: 네.
0: 그 즉시 아내에게 바톤 터치. 이제 손맛으로 풍미를 살릴 차례입니다. 이 웃던 곳까지 찾아들게 하는 맛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1: 우리 닭 구이 양념 준비하는 거예요. 간장 소스.
0: 직접 담근 간장에 꿀로 단맛을 더해 끓이는 양념간장.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은 쉿, 영업 비밀이래요. 미리 재워두지 않고 바로바로 양념해 나가는데요.
1: 최소한 100번 이상은 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 1시간 식히는 것보다 잘 배게 해주는 게 아주 최고더라고요.
0: 양념이 고루 배어들면 또 한 번 손을 걸쳐야 한답니다.
1: 아들, 초벌구이 해야 돼.
2: 네.
1: 오늘도 화이팅 하고 네. 맛있게 좀 절거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초벌구이는 막내 아들 담당. 홍천에서 생산된 참숯을 이용해서 숯불구이를 하죠.
3: 참숯을 해야지 화력이 좋고 그리고 숯향도 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아요.
0: 숯불에서 기름기 쫙 빼고 육즙 살려 익히는 동안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바삐 놀려야 한답니다.
3: 부위별로 익는 정도가 조금 틀려서 계속 뒤집어주면서 조금 조금씩 빼야 돼요. 염통이랑 간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오래 익어버리면은 이게 푸석푸석해지면서 부서지기 때문에 탱글함이 있을 때 빼줘야 돼요. 지금 두 마리 반을 두 개로 나눠서 나온 거라서요.
0: 초벌도 했겠다. 속도 좀 올려볼까요? 지체 없이 숯불에 올려서 노릇노릇 소리부터 맛깔나죠. 달근 뭐니 뭐니 해도 뜯어야 제맛이죠.
4: 맛있네 진짜. 여기 이 집이 20년 단골이야. 20년 단골.
5: 일단 맛있고 맛은 기본. 그리고 안 짜요. 안 짜고 담백하고 왜냐면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거기에다 숯불향이 쫙 배가지고.
0: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도 다르죠. 그중 단연 인기 부위는
6: 이거 천만원씩
7: 아 이거는 저기 저 뭐 남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사람들이 네, 쫄깃쫄깃하거든요 이게.
0: 나오는 양이 적으니 체면 불고 모래집 한 점 사수합니다.
8: 뭐가 이렇게
9: 만에다가
0: 염통과 간도 흔히 맛볼 수 없는 진미죠.
8: 간 간도 쫄깃쫄깃하네.
10: 맛있지.
11: 맛있어. 특수 부위잖아. 특수 부위.
9: 맞아.
12: 이거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절대 시내에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거니까.
0: 멀리 나왔는데 토종닭 숯불구이와 환상의 짝꿍이룰 음식도 맛봐야죠.
1: 막국수 반죽이요. 닭을 드시고 나면은 좀 느끼한 면이 있어서 이게 막국수를 드시면은 좀 개운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직접 면을 뽑아 만드는 쫄깃쫄깃 새콤달콤 막국수로 입가심 해주고 직접 캔 냉이 듬뿍 올린 향긋한 된장찌개에 깔끔한 백김치까지 더하면 봄철 잃었던 입맛 단박에 살아나죠.
13: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14: 네, 잘 먹었습니다.
15: 오늘 나오겠습니다.
8: 먼 대사까지 일단 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3: 감사합니다.
0: 산골에서 먹고 살 길 막막해 무작정 닭집을 시작한 지 30여 년. 4남매 키우며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답니다.
1: 아, 이게 보리쌀인데요. 네, 된장 담으려고요.
0: 외딴 시골 밥집의 자부심은 재료 하나하나 내 손으로

0: 직접 만든 것에서 나온다는 부부.
1: 가마솥이 아시네요?
2: 네. 이 가마솥에 우리가 보리밥도 더 잘 되고 맛있어요.
0: 해마다 보리를 이용해 된장을 담그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잘 있었어요?
3: 안녕. 여기 우리 막내 딸 사위, 얘는 우리 큰 딸의 손녀.
5: 아르의 누나예요.
3: 아르의. 맨날
0: 장 담그는 날은 일가 친척 총 출동하는 날. 한 해 집안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죠.
6: 송서방이 보리밥 푼다고? 흘리지 말고 잘 퍼요.
1: 네.
6: 잘 됐지, 밥?
1: 네, 아우, 너무 잘 됐어요.
6: 아우, 잘하는데? 안 시켰다면 서운할 뻔했네?
1: 이렇게 일하면 장모님이 뭐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세요?
7: 아우, 한 마리 뿐이겠어요. 더 맛있는 거 먹어요.
0: 보리 된장은 은희 씨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거랍니다. 보리밥에 외줏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어 숙성시키는 전통 장이래요.
5: 여긴 간장을 안 빼고 그냥 매주 가루로 해놓은 거라 이거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올케가 해놓은 건 뭐든지 맛있어요.
8: 언니가 맛있어, 언니가 맛있어.
0: 소금을 넣고 재료를 모두 섞어 3년간 숙성시키면 덜 짜면서도 보리의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맛이 더해진 별미장이 된다죠. 부지런히 장 담그는 그 시간, 부자가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3: 이제 볕살을 따로 손질을 좀 하고, 닭발도 좀 손질해야 되고,
9: 날개도 있네요.
3: 닭 날개 끝! 날개 끝 살인데, 숯불에다 해서 구워서 먹을 건데, 우리 가족들도 놀러오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닭 알, 알집이라 그러죠, 알집.
0: 달개 부산물을 따로 모아둔 건데요.
3: 요건 닭 위, 위 부분.
0: 그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 특수 부위랍니다.
9: 옛날부터 아버지가 해주셔가지고, 그걸 다 맛본 부위들이에요.
1: 아, 맛이 어때요? 부위들?
9: 이게, 내장 같은 경우는 되게 담백한 맛이 나고요. 꽁지뼈 같은 거는 이게 되게 기름이 많아서, 다른 데 요리할 때 보면 막 일부러 지방 제거한다고 뺀다고들 하시는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0: 알고 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게 달기랍니다. 닭 한 마리가 귀하던 어린 시절 함께 해먹곤 했던 추억의 닭 내장 요리도 만들어 볼 참인데요.
3: 이 쌀이나무에다가서 저기 뭐야 해서 구워 먹으면은 이 아주 구수한 게 아주 별미지. 철 석쇠 없을 때는 절대 떡 했다가 이 쌀이나무 이렇게 얹어놓고 떡 두고 먹고 했었는데
10: 또 이런 데다가 물고기도 잡아서 껴서 구워 먹기도 하고
11: 잡아서
0: 오늘은 닭 위와 소장이 주인공.
10: 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말아볼거나.
5: 네, 네. 말아봅시다.
3: 챙챙 가봐야 돼, 챙챙.
10: 두번 가보면 돼.
1: 아버지 갚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
3: 아이, 뭐 요령은 크게 없는데, 예. 이게 쌀이나무가 안 보이게 감아야지 이 쌀이나무가 타지를 않고, 예, 고기만 구워지고.
0: 쌀이나무에 돌돌 말아 밥짓던 아궁이에 구워 먹던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그 시절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5: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3: 아주 좋네.
10: 자, 우리 색시

0: 뭘 잘라 자르기는. 아유.
1: 너무 맛있다.
2: 좀 있다가.
3: 누구야?
4: 아니, 아니, 아니.
1: 어우, 맛있다. 네. 오빠, 잘 구워졌어. 어우, 네. 맛있어.
5: 베이컨 같아.
6: 아주 쌀이 향이 있으면서 아주 향이 강하니지. 아주 입에 들으니까 고소한 게 옛날 그 먹던 그 맛이 저절로 나는데요.
7: 손질 까다로운 내장을 비롯한 닭 특수 부위는 가족끼리만 누리는 호사라고 합니다.
8: 요게 아주 별미예요. 이게 먹으면 노른자 맛이 나는데.
3: 먹어봐야지.
8: 다 익었어요. 가져와서 드시면 돼요.
7: 이런 걸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9: 고소해.
8: 아, 알지. 이거는 흰자 맛이 나요. 흰자 이건 흰자.
1: 어우, 맛있어요.
6: 네, 이 부위가 그 닭 먹이통 부위. 아, 엄청 좋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0: 이게 닭꽁지인데요. 입으로.
7: 부위마다 식감도 맛도 특별하다죠.
0: 식감이 나한테는 꼭 맞아. 예, 오도독오도독하고 담백하고.
7: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마성의 맛이랍니다.
10: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부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오로지 치킨에 나오는 닭가슴살, 다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위가 다 먹는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못 느끼는 거? 아, 결혼은 진짜 잘했고.
2: 닭집살이랑 결혼 잘했지?
10: 아유, 그럼.
4: 하여튼 맛있게 드셔주니까 저는 뭐 고마운 거죠.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갖고서는 장단군하고 수고 많았는데 우리 동생 많이 먹어.
2: 아유,
7: 편견을 내려놓으면 맛의 신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맛이 궁금하신가요?
11: 너무 맛있어요. 완전 싱싱하고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12: 정말 잘 지니까 용기가 있어. 부담스럽게
13: 이 오드레기인데 금방 잡았는 게거든요. 잡았는데 싱싱합니다. 이거 보면 색깔 보면 대부분 하잖아요.

0: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1: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2: 괜찮아요.
0: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2: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오, 사운드.

0: 장도환.
1: 캠핑카 타고 만나는 남아프리카 야생의 세계. 카리바 호수에는 꾸밈 없는 통가족 사람들이 사는데요. 낭만 가득 그곳으로의 풍요로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1순위였던 캠핑카 타고 남아프리카 여행하기. 4개국을 넘나드는 대장정은 내륙의 바다, 카리바 호수의 사람들을 만나러 짐바브웨의 빙가로 향합니다. 짐바브웨는 현지 부족인 쇼나족 말로 돌로 된 큰 집이란 뜻입니다. 북부는 잠베지강이 잠비아와 국경을 이루며 흐르죠. 그곳으로 가는 길, 휴게소 대신 곳곳에 행상이 보이는데요. 때마침 입이 궁금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잠깐 들러야겠네요.
2: Do you selling this baobab fruit? Yes. Can I see this? What? Hello. Okay, so how much you sell?
3: $1
2: for four.
3: Yes.
4: This one $5.
5: 어, 이거 바보 열매인데 네 개에 $1에 팔아요. 이게 그 빅토리아 폭포 쪽에서는 하나에 $1 팔았거나 두 개에 $1 팔았었거든요. 혹시 이게 바밥 나무 근처에서 사니까 싸네요. 뭐 간식으로 하나 사겠습니다.
1: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열매가 이 지역 특산물인 모양입니다. 캠핑카가 멈춰서자 사방에서 몰려든 행상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5: 뭐예요? 이거 뭐 무슨 열매를 말린 것 같은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4: 페레곤.
5: 응?
4: 페레곤.
5: 페레곤? 오케이, give me. Give me one cup.
4: Okay.
5: How much?
4: Dollar cup.
5: Dollar for cup.
4: Yes.
5: $1. $25 kwacha is $1.
4: Yeah, change our rank.
1: 아프리카 도로에서 현지인들이 파는 간식거리를 맛보는 재미도 캠핑카 여행의 묘미죠. 행상이 사라진 도로는 갑자기 동물의 왕국으로 변합니다.

0: 코끼리 등장과 함께 도로 위 차들은 모두 일시정지. 코끼리 무리의 이동을 조용히 관람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흥분해서 자동차로 돌진하면 큰일입니다. 멀리서 보는데요.
1: 와, 대박인데요. 코끼리 가족들 이동하는 것도 보고.
0: 뭔가 야생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 신나고 흥분됩니다.
1: 물 쏘.
0: 이번에는 물 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초식동물이지만 성격이 사납기로 유명하죠. 몸집도 큰데 저리 떼지어다니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1: 정말 야생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코끼리도 보고 물소도 맡겼다. 이제 캠핑장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불멍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정말.
0: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은 거친 비포장길이네요. 그런데 왠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는 느낌이나 더 기대됩니다.
1: 자, 이제 드디어 잠베지강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빙가라는 마을로 온 것도 잠베지강 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중에 한 마을이 빙가라서 이 큰 폭을 가진 잠베지강 인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0: 아프리카 대륙의 젖줄로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잠베지강. 잠베지강 댐 건설로 만들어진 카리바 호수는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걸쳐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공 호수죠. 면적은 약 5,6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주도 크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내륙 국가 짐바브웨에서 바다를 대신하는데요. 지금 이 풍경 앞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다시 캠핑카 카페 오픈합니다.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접 갈고 끓여야 맛있습니다.
1: 저 끓기 시작했어요. 용광로처럼 끓었네. 오케이. 캠핑카에서 내리는 커피. 아, 이게 정말 진하거든요. 거의 뭐 에스프레소 원액이라 해도.
2: 맛있겠는데?
1: 응, 맛있죠. 감독님 한 잔, 나도 한 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멋진 옥상이 있습니다.
0: 제 캠핑카 카페의 명당 자리를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어떤 음식도 맛있게 하는 풍경 맛집 캠핑카 지붕입니다. 이 맛에 캠핑카를 타고 다닙니다.
1: 이렇게 옥상 위에 올라와서 또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한참 앉아서 막 구경하고 그러면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이 차로만 50개국 넘는 나라를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매번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이 있으면 항상 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0: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카리바오의 풍경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무는 태양의 태평함이 저를 한없이 머물게 하는데요. 황혼에 물들어가는 이 시간, 캠핑카 여행의 낭만도 깊어집니다. 오늘은 호수 옆 캠핑장에서 아프리카 하늘의 별을 덮고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0: 마테레레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오늘의 여정.
1: 오늘 아침 일찍 마테레라는 마을에 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주 시골길로 2시간 넘게 가야 되고 또 아침에 가야 거기에서 이제 어획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제 차 아니고 여기 현지인 차를 좀 대절해가지고 그 시골길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0: 덜 깬 잠을 확 깨우는 비포장길입니다. 이렇게 외진 마을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통가족 마을. 관광 코스가 아닌 진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잠베지강 연안에서 정착한 통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카리바댐 건설로 기존에 살던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삼터를 마련한 것.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최근 현대식 문물이 들어왔답니다.
2: Hello.
3: Hello.
2: Hey, how are you?
3: Ah, nice one.
2: Nice to meet you. I'm Jung.
3: I'm Wayne.
2: Wayne.
3: Wayne from around his Machelele fishing camp. Yeah.
2: Okay. Yeah. So, hello. How are you?
4: How are you?
2: So my name is Jung. We from South Korea.
4: Yes.
2: Nice to meet you.
4: Yes.
2: Yeah. So I. Nice to meet you.
0: 외지인이 거의 찾지 않는 이곳. 오지에서 통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인 제가 신기한가 봅니다. 마을의 보물을 보여준답니다.
2: 와, 여기 생선을 훈제하고 있는데요. 와.
3: There's another big one there. That's a 와. Conscheck.
2: Conscheck.
3: Yeah, conscheck.
2: 와, 이렇게. So did you guys fishing here?
3: Yeah, we fish. Yeah. So that's a conscheck and some of the breams there.
0: 카리바우스에서 잡은 고기들을 훈제해 먹기도 하고 이웃 마을에 팔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잠베지강의 어부로 살아왔던 통가족. 이들의 전통 고기잡이는 어떨까요? 마을에서 영어로 소통 가능한 웨인 씨가 안내해 준답니다.
2: Do you guys fishing every day?
3: Yeah.
2: Which time? In the morning?
3: In the morning, yeah.
2: Most of day in the morning?
3: Most of the fishing is done in the morning. Up to around 11 o'clock.
0: 때마침 멈춘 비는 좋은 징조일까요? 이들의 고기잡이는 공동어업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 배들을 타고 호수로 나가는데 마을 손님인 저를 위해 가장 큰 배는 제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저를 보며 현지어로 하는 이야기가 궁금한데 가이드도 못 알아듣는 말이랍니다. 아마 고기 많이 잡아오란 거겠죠? 응원의 말이라 생각하고 만선을 꿈꾸며 호수로 나갑니다. 생각보다 배는 멀리 나가지 않는데요. 호수가 연안. 성인이 서면 무릎 위 정도 오는 깊이에서 그물 작업을 한답니다. 이때 물속에 들어간 몰입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5: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서서히 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보트 한 대가 그물을 밀고 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삼방면에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너무 처지지 않도록 잘 당겨서 이렇게 몰아가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0: 무엇보다 협동심이 필요한 작업. 배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 서서히 그물을 끌어야 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물이 호수가에 다가오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들이 꽤 잡혔습니다.
2: 와, 진짜 많이 잡히는데요? 이게 방금 저는 되게 느리게 걷어오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잡힐까 싶었는데 엄청 많이 잡혀오고 뭐 저기 보세요.

0: 배가 지금 고기들을 몰고 있어요.
1: 보여주기가 아닌 진심 고기잡이입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놓친다는 기세. 그 덕분일까요? 그물 안쪽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가득 붙은 그물을 보며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한순간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흥이 참 넘칩니다.
0: 와, 진짜 많이 잡혔어요. 와, 나는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작은 그물망으로 하길래 얼마나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보세요. 진짜 많이 잡혔어요.
1: 이 물고기들은 모두 마을 공동 소유랍니다.
2: If we catch, say maybe four times. So each we can say each a bucket, uh-huh. and then anybody can just use for his own good if he wants to sell or maybe eat with the family.
3: Okay,
2: it's up to.
3: It's kind of like share all village together.
2: Share all village together.
3: Oh, nice. Yeah. It's good community.
2: Yeah, sure.
1: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함께 작업을 하는데요. 날카로운 이빨 때문인가요? 이름이 호랑이 물고기입니다. 고사리 손까지 보태서 고기를 꺼내는데 사실 오늘 수확이 그리 좋은 게 아니랍니다.
0: 비가 와서 오늘 네? 아침에 비가 많이 온 바람에 많이 안 잡힌 거래요. 원래 평소엔 이보다 더 잡힐 수도 있대요.
1: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덜 잡혔는데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소박하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봅니다.
0: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풍요로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활기차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많이 잡히고 하니까.
1: 사람은 그곳에 자연을 담는 것 같습니다. 카리바오가 내준 풍요는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요? 한바탕 아침 고기잡이를 끝낸 마을에선 또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볕이 좋으면 이불 널 생각부터 하는데 여기선 생선을 말립니다. 야자수입 지붕에 생선을 올리면 통풍도 잘 돼 더 빨리 건조된다네요.
4: 마람바.
1: 생선 건조는 마을 여자들이 담당하는데 냉장고 같은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 잡아온 물고기는 바로 소금에 절여서 말리거나 훈제를 하죠.
4: 마람바.
5: 예, 마람바.
1: 그런데 생선 말리다 말고 여기서 뭐 하나 했더니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마을에 전자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 태양광 발전기는 주로 핸드폰 충전용이랍니다. 그 시각 마을 남자들은 진짜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0: 뭐 염소를 다 같이 나눠 먹는다고 두 마리나 잡는다고 하네요.
2: We do share. We gather, we share. Whatever that's there, we share equally, we eat.
1: 오랜만에 마을에 손님이 찾아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라는데 매일 먹는 생선이 아닌 염소고기 먹을 생각에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와, 정말 양이 엄청 많죠? 냄비에 염소고기가 수북하게 쌓여 뒤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소금으로 간을 한 염소고기는 이렇게 그냥 푹 삶아서 바로 먹는답니다. 한편에선 싸자를 만듭니다. 우리네 밥과 같은 짐바브웨의 전통 음식이죠.
0: 싸자를 마을 전체 사람 전체가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 대량으로 만드는데 와, 이 일이네요. 이게 힘들어 보여요. 네. 대단한데요?
1: 옥수수 가루에 물을 넣고 만든 사자에 찰기가 생기자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완성된 음식을 드디어 맛볼 차례인데요. 두 시간여를 끓여 만든 염소고기 요리. 그 맛이 궁금합니다. 원래 마을에서 염소고기는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이라 합니다. 제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황송하네요. 그래도 음식 하나로 마을 잔치를 열어 모두 맛있게 먹으니 이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3: 맛있네요. 아까 잡은 염소를 한 2시간 넘게 요리해서 지금 완성된 건데 맛있어요.
1: 통가족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는 이곳 마을. 이렇게 남녀가 따로 밥을 먹는 것이 이들의 풍습 중 하나인데요. 집안일에서도 남녀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죠. 이 먹을 잔치에 제일 신난 요 녀석들. 참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배불리 먹으니 다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마다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병뚜껑 체스 같은 무라바라라 놀이를 즐기는가 하면 한쪽에선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정성 들여 머리를 따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심한 곱슬머리여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두피를 찔리는 일이 잦답니다. 그래서 짧게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땋는 거거든요. 패션도 포기할 수 없으니 머리 예쁘게 하세요. 여긴 지금 뭘 하는 중일까요? 얼마 전부터 혼자서 살 집을 직접 짓고 있답니다.
3: Can I help you with this? Teach me. I do help you.
5: Yeah, do like that. Uh-huh. I take this one and you put like that. Put like that.
3: Ah, okay. Is it working well?
5: Yes.
3: 옆에 아주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Yeah, you are making holes. Yeah.
3: 이게 좀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방식 자체는 조금 단순한 편이라서 금방 배워서 더 꼼꼼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 이 아자수잎은 새로 짓는 집 지붕에 얹을 거라는데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제가 또 직접 캠핑카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오케이. 야자수잎은 비가 와도 빗물을 잘 흘려보내 지붕으로 제격이랍니다. 지붕 위로 야자수잎을 촘촘히 덮고 처마 밑에 단단히 고정하는데 나뭇가지로 만든 벽이 제법 정교합니다.
3: 이게 짓는 방식은 좀 단순하긴 한데 이 재료들을 다 자연에서 구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지금 다 재료가 구해진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삶의 지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주변 자연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네.
1: 얼마 전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오리아 씨.
3: She's good?
5: Yes, she's good.
1: 새 집에서 혼자 살 거랍니다.
3: Why are you building this new house?
5: I don't have a material here. Make the cement. Uh-huh. So yeah, take this one. Yeah, build the house.
3: Building a house for your living.
5: Yes.
3: Because you don't have a house now.
5: Yes, I don't have a house.
3: Oh, is your first house
5: in
3: your life?
5: Yes.
3: Do you have any planning to marry, also?
5: No.
3: 결혼은 계획이 없대요.
1: 27살의 오리아 씨. 여기선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나이랍니다. 대부분 여성은 결혼하면서 분가하는데 그녀는 이곳 마을에선 이례적으로 미혼인 채 집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부모님 집 옆에 새 집을 짓는 거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저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오리아 씨 아버지와 함께 지붕을

0: 완성하는 중입니다. 이 소박한 공간이 우리아 씨가 지낼 곳이죠. 이제 차차 나무 벽에 황토를 발라서 튼튼하게 만들 거라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지붕을 얹었으니 이 집에 제 지분도 조금은 있는 거겠죠? 여기에 기념사진도 하나 추가합니다. 우리아 씨가 여동생 조카들과 멋지게 포즈를 잡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사진이 나온다 하니 한껏 들떴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휴대용 사진 인화기를 꼭 들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우리아 씨, 이 집에서 멋진 날들 보내길 응원할게요.
1: 제가 가끔씩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정을 나눈 이런 현지인들한테 한 번씩 해주는 이제 선물인데 매번 좋아해요. 매번 좋아하고 특히 이 아주머니는 이제 뭐 처음으로 자기 사진을 인화해봤다고 그래서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인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제 간직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0: 우리아 씨가 답례를 하고 싶답니다. 바오밤 나무 열매를 넣어 끓인 음료인데 통가족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별미랍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1: 엄청 걸쭉해요. 묘한 맛입니다. 새콤한데 풀을 먹는 느낌이랄까. 새콤한 풀을 먹는 정말 풀 같아요. 끈적끈적한 게 특별한 경험이다. 네. Only Baobab.
2: Yes.
0: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런 만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아 씨의 완성된 집을 보고 싶네요.
1: I'm really appreciated for the invite me for the fishing in the river. I was really enjoy. That's why I just making that picture. Yeah. Okay, so you guys are standing together?
3: Yeah.
1: No, just standing. It's okay. Cool.
0: 라이키 문지란지라. 음식과 추억은 함께 나눌수록 기쁨이 더 커지죠.
1: It's printing, yeah.
0: Yeah, printing. Okay. 사진 한 장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1: It's coming now. It's coming. Nice.
0: 사진이 나오자 다들 자기 얼굴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다행히 모두 마음에 들어합니다.
1: So this is present for you.
3: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And are you gonna take one photo with
1: you? Okay, okay. 1, 2, 3. Okay, I print out this one for you.
0: 마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마을에 처음 온 한국 사람. 잘생기고 성격 좋은 한국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저는 순수한 이들의 미소를 마음속에 오래도록 추억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카리바우수는 하늘에서 봐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넓은 들에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숲속에서 혼자 지내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1: Hello.
4: 저기 보세요. 저분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0: 뭔가 예사롭지 않은 외모인데요?
5: Welcome. Dr. Mabisa.
1: Dr. Mabisa. Nice meet you. Nice meet you. My name is Jung from South Korea.
0: 빈가마을의 유명한 전통 치료사랍니다. 점도 보고 정화의식 등을 통해 육체와 정신, 영혼의 병을 고친다 하는데요.
5: If you have got a backbone problem, you will be given a cup of glass of water and you take you as soon as possible the pain will be relieved.
1: Okay.
5: Many people here in Binga we use doctor. This is the tradition.

0: national doctor.
1: Uh-huh.
0: Now we have come 20 kilometers from our home.
1: Uh-huh.
0: So he's a very trusted doctor,
1: mm-hmm.
0: and with the natural herbs,
1: mm-hmm.
0: with no side effects.
1: Mm-hmm.
2: 이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치료사라 먼 지역에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1: 중간에 있는 거울로 제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또 혹은 그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2: AI 시대의 아프리카 전통 치료사라 살짝 믿기지는 않지만 홀린 듯 의식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거울에 제 몸 상태가 보일까요? 그때 제가 이 상황을 자각한 것인데요.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영적 능력까지 가졌다는 전통치료사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에 드는 게 최고.
0: It's for your body, isn't it? Yeah, it's for your body. Sexual intercourse, if you are failing, you can be recharged. Yeah, can be recharged. You drink or even to finish it up. This is a course, number one. That if you take this herb now, after maybe 1 to 2 hours time,
1: uh-huh.
0: then the body will start reacting. So Dr. Mabiza is an example that this herb which you are given is not a dangerous herb. Yes.
2: 약초와 신성한 힘으로 만든 치료수라며 정체불명의 물을 마십니다.
0: So if you have to take, you can take it.
1: No, I don't want.
0: Right. So this is a herb
1: uh-huh.
0: of energy.
1: Uh-huh. Okay, energy. I can keep it.
0: No problem.
1: Yes.
0: It's for safeguarding the evil spirits. Sometimes you can heal somebody with a very, very, very terrible witchcrafts.
2: 치료수를 마시는 대신 부적팔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심쩍게 보는 저와 달리 이곳 지역 사람들은 전통 치료사의 치료와 조언을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전통 치료사와의 만남은 저에게는 좀 낯설고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빈가 마을에 전통 치료사가 많고 유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신성시 여긴 곳이 있는데요. 전통 치료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온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천을 만나다니 뜻밖입니다. 바위 틈에서 유황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3: 이렇게 살짝 튀기는 방으로 되게 뜨거운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지역에 또 강변에 이런 온천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전통 치료사들은 환자들에게 이 온천수를 마시게 했다는데 저는 지금 온천욕이 간절합니다.
3: 헬로. 아, 여기 이거 풀장이 있네요. 온천수로 만든.
2: 짐바브웨 정부가 최근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설을 갖춰놨답니다.
4: Local people, they actually simply come here for some for bath, some for take this water to use it at their home.
3: Ah, they carry.
4: Yes.
3: Wow. Only one hot spring here, or?
4: Yeah, this one is the big one.
3: Uh-huh.
4: But we have got some small ones like that one. That one, there's a small,
3: uh-huh.
4: but not splashing water.
3: Okay.
4: There's another one down there. There's another one down there, but the big one is that one.
3: Ah, okay.
4: Yes.
2: 탈의실까지 있습니다.
3: 이제 온천 수영장 들어가려고 제가 옷을 챙겨왔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물 온도가 조금 이제 미지근한데 따뜻해요. 따뜻하고.
2: 카리바우수에서 뜻밖의 여유로운 온천욕을 즐깁니다.
3: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전세 낸 것처럼 기분 너무 좋아요.

0: 한국이었으면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 했을 건데, 그죠?
1: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간 쌓인 여독이 절로 풀립니다. 여긴 치유 명소가 맞는 것 같네요. 카리바우스의 전통 치료사를 만나고 가는 길. 온천에서 잘 쉬다 갑니다. 이곳은 카리바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통가족을 위해 지어진 마을이죠. 통가족은 오래전부터 잠베지강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왔는데요.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카리바우스에서 카펜타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고기배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배는 앞부분에 커다란 원형틀을 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2: Hello. How are you? Okay. Are you a captain here? You're captain of this boat. Okay, can I see the boat?
1: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 줍니다.
2: My name is John.
3: Okay, Isaac.
2: Jack.
3: Isaac.
2: Isaac.
3: Yeah.
2: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3: James.
2: James.
3: Yeah.
2: Nice to meet you.
1: 선원들은 조업 나가기 전이라 쉬고 있는데요. 배 위에 올라오니 원형틀의 정체가 밝혀지네요. 바로 그물이었습니다. 이 그물로 카펜타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2: 이 배를 탑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야간 낚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 카펜터 저 작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고 또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볼게요.
1: 드디어 출항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요? 줄 아래 바위가 매달려 있습니다.
2: 바위 앙카. You carry this one. This is 앙카.
3: Yes.
2: 아 진짜 대자연의 바위를 잘 묶어서 그냥 자연 앙카로 쓰고 있어요. 와.
1: 그야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출항 준비 완료. 해병대 출신이기도 한지라 배만 타면 물만 난 고기가 됩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오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카리바우스로 향합니다. 카펜타 잡이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한참을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로 나오니 정말 바다 같다는 표현이 실감납니다. 노을빛에 물드는 모습도 똑 닮았습니다.
4: 와,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너무 기분 좋아. 저 이게 해질녘에 선셋을 보면서 출발하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와, That's so nice.
1: 제가 일몰에 한눈을 판 사이에도 배 안은 분주합니다. 선장님은 엔진열을 식히며 고깃배를 몰고 한쪽에선 식사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배 위의 삶이 일상인 어부들. 이들의 하루는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배가 멈추고 돛을 내립니다.
2: 한 시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강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커요. 진짜 넓고.
3: Can I help you?
1: 이어 그물을 내리는데 물속 깊이 내려놓아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답니다.

0: 이제 카펜타를 모을 차례. 불을 환하게 밝혀 고기를 유인합니다. 모두 10년차 넘는 베테랑 어부들이라 일사천리입니다.
1: 그런데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거 방향 가면서 그물이 이렇게 물고기들을 잡아 넣는데요. 입구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밤에 어업을 한답니다. 이야.
0: 이제 물고기가 많이 모이길 바라며 늦은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요. 배 위에서 뚝딱 만든 음식들인데 이 정도면 진수성찬. 그냥 바닥에 놓고 먹지만 맛 또한 훌륭합니다. 배 위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2: 여기 어때요?
1: 배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엄청 잘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0: 딱 제 스타일. 저 뱃사람 체질인가 봅니다. 고요한 밤하늘에서 달매기가 날아듭니다. 이건 바로 고기가 몰려들었다는 신호.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과연 카펜타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와, 은빛의 카펜타가 그물에서 쏟아집니다. 카리바우수에서 많이 잡히는 카펜타는 짐바브웨의 주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부패가 잘 되기 때문에 잡자마자 소금을 쳐 말립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무한반복하는 카펜타 잡이. 정말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일 힘든 건 가족을 못 보는 거랍니다. 한 번 고기 잡으러 나오면 20일 정도 배 위에서 생활하며 호수를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틈틈이 가족 사진을 보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는데요. 달콤한 휴식도 잠깐. 또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여기 어부들도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까지 오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3: 저는 이렇게 또 큰 배가 나와서 밤새 낚시를 하면 조금 한 두 통, 세 통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어획량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이 친구들 깨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어획량이 적어서 조금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0: 무려 12시간을 배 위에서 작업했는데 과연 오늘의 어획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고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Yes, 30 cages.
3: 30 cages.
4: Yeah.
3: Is it mean it's how much price for dollars?
4: The price, yeah. We are saying that this one is two. Okay, so it's 350.
3: 350.
4: 350 dollars.
3: What about salary of the captain or yeah. worker here?
4: 150. 150 dollars.
3: For months?
4: Yeah.
3: Okay.
0: 선주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데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오늘 수입이 많이 없음이 느껴집니다.
3: It's a small, small.
4: Yeah.
3: So is it okay for you? It's getting small.
4: 때문인지라요.
0: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4: Yes.
0: 밴일을 하다 보면 조급해하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내일을 꿈꾼다는데요.

0: 과 자연 모두에게 풍요로운 내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젖줄, 잠베지강의 물줄기가 이룬 거대한 호수 카리바. 깊고 고요한 호수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요.
1: 이게 강이긴 한데 물이 흐르지만 되게 잔잔해서 한편으로 호수 같은 느낌도 나고 또 강이면서 또 넓으니까 뭐 바다 같은 이런 해변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 넉넉한 품에서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을 만났습니다.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스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히라의 제일 남쪽에 펠로폰네소스를 보고 있는데요. 올림피아는 펠로폰네소스의 약간 북서쪽에 있는데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데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원전 2000년경에 히라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히랍당에 들어와서 첫 단계로 저 남쪽에 미노스 문명 그리고 본토의 미케나이 문명 각각 한 300년 정도 잡습니다. 1800년에서 1500년, 1500년에서 1200년 그런 다음에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다가옵니다. 기후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중해 연안 여기저기 문명 근거지들이 다 소멸하고 말하자면 시골밖에 안 남아요. 다 그냥 도시들이 다 없어집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해양민족이라는 사람들도 온 것 같고요. 그래서 히랍 전체에도 암흑기에 궁정들이 다 문을 닫고 글자 아는 사람들도 다 없어졌다가 기원전 8세기경에 아마도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서 동방과 교류가 재개되고 피니키아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기원전 776년 첫 번째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히랍 땅에서 여러 나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때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 몇 번째 올림픽 열리고 몇째 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모였던 데가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와 올림포스를 그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림피아는 도시 이름이고요. 올림포스는 히랍의 중동부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테나이에서도 로마 유적이 하나 있는데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이라고 했죠. 제우스 앞에 붙이려면 올림포스란 말 붙여야 되고요. 올림피아 제우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올림피아라는 말은 올림포스의라는 뜻이에요, 원래. 올림피아에 가보시면요. 히랍 문화권 전체가 다 거기 모이던 데라서 아주 넓은 유적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건물들, 옛날 기둥들이 많이 서 있어요. 거기에 뭐 저 레슬링 연습하던 데 또 무슨 경기하던 데 이런 데들이 있고요. 가운데 넓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기둥들이 여러 개 쓰러져 있어가지고 그냥 일으켜 세우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원을 안 하고 기둥 하나만 딱 세워놨습니다. 물론 다 돌마다 들춰봐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아주 멋진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올림피아와 델포이를 꼭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종교 성역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친 물건들이 다 명품이에요. 박물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테나이에 예를 들어서 아고라 같은 데는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무슨 그릇 같은 거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거 아니고 신에게 바친 것들입니다. 올림피아는 사실은 석질이 좋지 않아서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쌓여가지고 막 이제 대리석으로 변해가는 중간인 것들 많아서 기둥에 보면 조개 껍질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밖에다가 회를 칠하기도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보시면은 빙 돌아가는 도토리형 건물 톨로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은 거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가 여기 차지하고 자기 돈 내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집안은 원래 아르고스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주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른 경기들은 주로 선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나가는데 경마나 아니면 마차 경주 같은 것들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마주와 그 경기자가 동시에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로스 집안도 그런 식으로 여기 출전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 하실 때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성화 채화하는 거 보시죠? 그 뒤에 기둥들이 서 있는데 저게 헤라 신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기둥이 좀 짤막해 보이는데 사실은 저것도 크기가 엄청나고요. 헤라 신전의 기둥들은요, 드럼이라고 해서 장기알 같은 걸 여러 개 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드럼들 보면은 어떤 거는 길고 짧고 그럽니다. 여기도 원래 나무 신전이 있다가 나무 기둥들을 조금씩 돌로 교체해서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라서 기둥들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그 기둥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성화 채화하는 장면 보면 아 저게 헤라 신전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 가운데 마당을 둘러싸고 건물들이 사면에 있었는데 그 동쪽으로 보면은 아취를 통과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진입하게 되면은 운동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얄 박스 같은 것도 있어서 운동 경기 보게 잘 돼 있고요. 출발선도 대리석으로 해놔가지고 거기서 달리기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 이 올림픽 경기의 근원은요. 아가멤논의 조상인 펠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트로이아 가까운 쪽에 살던 사람인데 히랍 땅으로 와서 전차 경주를 통해서 여자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 그 오이노마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신랑감들이 나타날 때마다 야, 네가 내 딸을 데리고 마차로 먼저 달려가라. 내가 제사 지내고 추격할 테니까 잡히면은 죽는 거고 살면은 결혼하는 거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펠롭스가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마부를 매수해서 바퀴 핀을 이렇게 밀랍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마차가 부서져서 이겼다는 겁니다. 옛날에 장인 자리가 죽고 사위가 여자를 차지하고 왕국을 이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남자 계열로 이렇게 왕통이 내려오지 않고요. 과부가 된 왕비와 결혼하거나 그 공주와 결혼해서 왕권을 이어받는데 대개는 장인 자리가 죽어요. 왕이 늙으면 땅도 늙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젊은 왕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올림픽 경기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펠롭스는 아가멤논보다 위에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3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첫 번째 올림픽이 기원전 8세기에 생겼으니 한 500년 차이가 나서 야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을 저 현대에 기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조금 빈정거릴 수도 있습니다. 올림피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테나의 올림픽 100년 기념으로 아테나에서 2004년에 올림픽 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바로 북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델포이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델포이는 기본적으로 아폴론의 심탁소가 있던 데고요. 아폴론은요, 우리 지난번에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델포이로 이주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던 피톤이라는 뱀 또는 용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요새 학자들이 뱀은 기본적으로 땅에 속한 짐승이고요. 저 옛날에 먼저 섬겨지던 여성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늘의 남성신이 와서 여성신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는 과정이 여기에 반영되었다라고 그래요. 거기 아폴론의 신탁소가 있는데 파르나소스의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파르나소스 남쪽 산기슭에 있는데 이 두 봉우리가 한쪽은 아폴론에게 다른 쪽은 디오니소스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폴론이 1년에 두 달은 북풍 너머로 가서 거기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 사이에는 디오니소스가 여기를 다스리는 걸로. 거기에는 아폴론 신전이 멋진 게 있었고 땅에서 솟아올라오는 가스를 이렇게 마시고서 여사제가 신탁을 내렸다 그러기도 하는데 일부가 복원이 돼 있고요. 여기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또 유흥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기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유적지 제일 위에 가면은 그 달리기 경주하던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스타디움이라는 말 쓰죠? 저게 180m 정도 되는데 스타디움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옛날에 4대 운동 경기 중에 하나 여기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경마장은 아마도 저 아래쪽 어디 있었을 텐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발굴한 많은 유물들을 옆에 있는 박물관에 모셔놨는데 여기 델포이가 또 하나 제우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자기 누이 레아와 결합을 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전부 삼켜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5명이나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레아가 아기 모양의 돌을 넘겨주고 아기는 빼돌려서 크렛

있던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돌을 아무데나 두기는 그렇잖아요. 세상 양 끝에서 독수리를 날려봤더니 양 끝이 어디야 싶으실 텐데 옛날 사람들은 끝이 어디나요? 그런데 이거 거의 현대에 만든 겁니다. 하얀색 부분은 현대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부분이 별로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비례를 맞춰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요. 옛날 사람들이 보물도 갖다 바치고 보물 창고도 만들어줬어요. 보물 창고에 굉장히 멋진 조각들이 있는데 앞에 보시는 저 부조는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이어서 큐벨레 여신이 사자가 끄는 수레를 타고 와서 거인 하나 공격하는 걸로 돼 있고 큐벨레 여신 뒤에는 사자가 죽을 두른 헤라클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녀가 활 쏘고 있는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입니다. 사실은요, 헤라클레스가 기획 임신된 존재예요. 그 신들과 거인들이 싸울 때에 인간이 참여해야지 신들이 이긴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제우스가 가서 어떤 여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존재가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에는 늘 헤라클레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헤라클레스가 좀 말썽을 부립니다. 너무나 힘이 세서 아무나 툭 건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지르고 또 찾아왔더니 저 살인했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당신 상습범이어서 신탁 못 내리겠다고 꺼지라고. 여사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거기 신탁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세발솥을 빼앗았어요. 야, 아폴론만 제우스 아들이냐? 나도 제우스 아들이다. 내가 신탁소 따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뛰어나와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두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나요.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제지하고 헤라클레스 너안 되겠다 가서 혼좀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온팔레라고 하는 여자에게 팔려가서 여자 옷을 입고서 여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히랍의 영웅 이야기에서 꽤 중요한 단계입니다. 영웅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저승에 한번 갔다 와야 하고요. 또 하나 여성의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어쩌면은 그융 같은 분들이 우리 속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여기서 힌트를 얻었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랍의 북쪽으로 이제 마케도니아만 남았는데요. 거기 가다가 보면은 옛날 전쟁터를 지나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기원전 480년. 어떤 분은 히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연대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기도 해요. 490년 마라톤 전투, 480년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이 있기 직전에 페르시아 대군이 내려오는데 그 히랍 전체에서 사람이 모일 수가 없고요. 스파르타도 종교 행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아들이 있는 사람만 300명의 정예병 뽑아가지고 가서 좁은 길목을 막아요. 많은 사람이 테르모필라의 협곡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협곡 아니고 협로입니다. 한쪽에는 가파른 산비탈이 와 있고요. 다른 쪽엔 바다예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은 바다가 멀리 물러나서 여기 좁은 데가 어디 있어 싶어요. 탱크 100대가 한꺼번에 와도 될 정도로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약간 옛날 분위기가 안 나긴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300명의 전사를 이끌고 가서 쓰러진 네오니다스 조각상이 있고요. 거기 부조로 싸우는 모습이 있고 양쪽에 스파르타를 나타내는 산, 그 타위게토스 산과 에우로타스라는 강물신이 있고 그 옆에 그들과 함께 싸웠던 테스피아의 사람들의 조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뒷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차피 죽을 테니까 넓은 데 가서 싸우자. 그러다가 칼이 부러지면 맨주먹과 이빨로 싸우다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최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묘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데요. 나그네여 전하라. 라케다이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명에 복종하여 여기 누워 있노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명하면 우린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없어졌다가 근래에 복원해 놨으니까 한번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좋고요. 거기 약간 동쪽에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있는데 거기가 동서 로마가 막 나뉘기 직전에 거기에 로마 황제가 거기 와 있었어요.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개선문과 로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키 박물관에 멋진 청동 항아리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금같이 보이죠? 청동 저 금속 비율을 잘 조절하면 저렇게 금 색깔이 난답니다. 저 그림 보시면요. 여자가 있고 벌거벗은 남자가 허벅지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얹고 있는데 저게 신성한 결혼식의 표시예요. 아리아드네를 디오니소스가 발견해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나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키까지 올라가시면 히랍을 전부 다 보신 겁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을 모시고서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그 그랜드 투어 그리스 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언제 봐도 가슴 뻥 뚫리는 풍경. 거기 볼수록 신기한 자연 현상까지 만날 수 있는 곳.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 고장 보령에 참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 뭐 많죠, 고령단도.
2: 무창포 해수욕장.
1: 응. 보령도 많아요. 가수지. 외지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동호회들 이렇게 보면.
0: 쪽빛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싹 날아가는 스트레스. 보령은 구석구석 즐길 거리가 넘치는데요. 맑은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입니다.
3: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4: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0: 보령 앞바다엔 제철 맞은 먹거리가 가득. 지금 와 보시라 보령이 손짓합니다.
5: 보령 대박합니다.

보령시에서 지금 찾아가면 딱 좋은 곳. 오늘 첫 목적지는 웅천읍입니다. 보령 8경 중 제2경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자 보령을 찾는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꼭 들른다는 보령 관광 1번지. 바로 무창포 해수욕장인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0: 수욕장입니다.
1: 여기 오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2: 좋아요.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2: 아빠요.
3: 아빠가?
4: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3: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어요? 네.
4: 할머니, 제가 여기로 잡은 건데, 여기 멋있잖아요. 제가... 이쪽이. 여기가 아이들 놀기에 잔잔하고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이들 위주로 잡다 보니까 이쪽으로 잡게 됐어요.
0: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 살아 숨쉬는 자연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입니다. 특히 무창법 해수욕장에 올 땐 나를 잘 따져보고 와야 합니다. 매월 두 번 때를 맞춰 오면 볼 수 있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쫙 길이 나는 겁니다. 너른 갯벌이 드러난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별 재주 없어도 뭔가 그렇게 잘 잡힌다네요.
3: 어머, 우와, 그게 뭐야?
2: 올라가면
5: 와,
6: 또 다운이 엄청 많이 잡았어.
5: 와.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7: 칼국수 끓여 먹자.
1: 아까 그 집에서 잡은 게. 다 잡아.
8: 암컷 같아, 수컷 같아.
9: 엄마, 얘는 수컷이야.
8: 왜 수컷이라고 생각해?
9: 개선이 이렇게 예쁜에는 수컷이고.
8: 수컷 같고 또
9: 이렇게 넓으면은 암컷이야.
8: 걔는 암컷이고.
0: 아직 봄의 끝자락이지만 벌써 해수욕장은 나들이 개구로 붐빕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있어 갯벌 생태 체험 장소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가지락이며 동죽 등 크고 작은 조개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8: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9: 좋아요.
1: 왜 좋아요?
9: 호텔가 있어가지고.
10: 야, 두야, 할머니하고 거기 새로 오는 거 좋아?
11: 좋아요.
10: 이 캐러 오려고 우리 세수도 안 하고 왔잖아.
11: 맞아요.
10: 이렇게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이쁘게 캐러 찍고 나왔어야지.
11: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왔어요.
12: 김치조고 이 앞에, 바로 저 앞에 저 숙소도 있고. 저걸 좀 많이 싸갖고 이거 잡아갖고 끓이면
11: 재밌어요.
1: 뭐가 좋았어요?
11: 야경도 좋고, 어제 조개 진짜 많이 잡았는데, 근데 별로 안 잡히네.
12: 네, 어제 많이 잡았어요.
0: 무창포 해수욕장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낙조와 야경입니다. 평소엔 야간 갯벌 체험 장소로 찾는 사람이 많은 데다 해마다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 야간 횃불 업 재현 행사도 열려 밤바다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무창포항. 지금 이곳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북적이는데요.
1: 자, 저기 앞에
13: 남바라고 쫓아가서
0: 아이고, 이게 뭔가 했더니 광어 아닙니까? 실상이에요.
1: 아니, 딴 거 줘야 돼.
14: 안 닿죠.
1: 안 닿지는 진짜.
15: 완전 꽂혔어. 빨리요.
1: 죽여.
15: 네.
1: 무슨 전화예요?
15: 아, 지금 여기 꽉 차가지고 아이스박스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1: 아, 근데 큰 거 많이 잡혔네요.
15: 오늘 되게 대광어 많이 나왔어요.
1: 대박.
0: 평균적인 광어 크기는 40에서 60cm. 이건 그 이상인

0: 대광어입니다.
1: 우와, 71cm
2: 하얘.
1: 잡으신 분 따로 있네요.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 되나?
2: 여기 한 70cm 넘어가네요. 오.
0: 크기도 크긴데 무게가 3kg 가까이 나가는 대광어. 산란철 앞두고 보령 인근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날 광어잡이 축제도 열린 겁니다.
3: 아, 진짜 많이 잡혔네, 이거.
4: 첫 번에.
3: 대전에서 놨는데, 아유. 와. 아, 여기 와서 다시 오늘 올래.
4: 하여튼, 멜빵배가 오시길래, 뭐 했나 구경하러 오는데, 아우, 이렇게 좋아요. 아우. 놀란 거예요.
2: 네, 흑청포 바다가 유명해요.
5: 네.
6: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7: 그쵸, 산란지가 있었고요.
3: 네. 아, 여기 들렸다가 이제, 이게 여러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위로 또 올라가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0: 보령 앞바다는 낚시 마니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실상부 대광어 낚시 1번지랍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대물이 잡혔다는 소식에 낚시꾼들이 몰려온 건데요. 뭔가 하나 잡을 기대감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8: 누가 더맨더머예요?
9: 아, 이거 어제...
8: 알걸프하고 둘이? 아, 둘이 더맨더머.
9: 어저께 이렇게 더맨더머라고 둘이 막... 아,
10: 어제 막...
11: 저 같은 경우는 82가 제일 컸어요.
3: 어디 정도 돼요?
11: 82면 한 이 정도 나가죠?
3: 우와.
8: 대광어만의 손맛이 특징이 좀 있어요?
11: 아, 특징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텅 때린다 그러죠. 예? 텅 때리고 그, 텅 하는 그의 손맛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광어의 매력이 텅 때린다.
0: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힐지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대표적 육식 어류인 광어는 먹잇감이 풍부한 비교적 깊은 바다까지 나가야 잡힌다죠.
8: 보령 앞바다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12: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수질도 좋고 여러 섬들이 분지체에 있어서 아주 좋아요, 정말.
4: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힐링이 많이 되죠.
0: 새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오늘의 낚시 포인트. 하하, 세상에. 눈 돌리는 곳마다 낚싯배가 즐비한데요. 이들 대부분이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가 바로 대광어. 지금이 철은 철인가 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올지. 고요한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를 잠시.
13: 기타! 안녕하세요! 우와!
14: 자, 올라오고 있어요.
15: 아! 뭐야 이거?
16: 어 그래도 들어 있어. 들어 있어요.
17: 쭈꾸미 있네.
16: 여기 안에.
15: 아 쭈꾸미 잡으셨네.
16: 아 저 이거 만지는 거 무서워요. 낚시 그렇게 많이 다녀도.
8: 아니 이런 것도 잡혀요 낚시로?
16: 안에 조개 안에 이제 산란하느라고 애들이 숨어 있어요.
15: 아, 네.
16: 아 유광님 저 오늘 광어 잡으러 왔거든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광님. 재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0: 과연 용왕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초조하던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태공의 유혹에 덥석 미끼를 문 녀석. 와와와와 이거 대물이 확실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실로 대단한 크기, 제법 묵직해 보이는 대광어입니다.
1: 아, 무게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2: 한 3.5kg 정도
1: 나오는 것 같아요.
2: 3.5?
0: 오늘 잡은 첫 수의 크기는 과연?
1: 75 정도 되는 거네?
3: 나이스!
2: 나이스! 오, 좋죠? 시원한 손맛!
0: 귀한 자연산 대광어 구경하느라 정신 팔린 그때.
3: 가이사! 가이사!
0: 이번에 잡힌 건 약 60cm 크기.
4: 손맛 좀 작아서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광어 손맛은 좋아요.
0: 더 큰 광어를 노리기 위해 선장님 감을 믿고 포인트를 이동해 봅니다. 자리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리는 소식.
2: 히트!
3: 네.
1: 우와
3: 미치면 안 돼.
1: 비가 미치는 거.
0: 자연산 광어의 특징인 뽀얀 뱃살을 드러낸 광어.
3: 마시고.
1: 우와.
0: 캬,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밥을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 녀석이 오늘 잡힌 녀석들 중 가장 큰 놈이라는군요.
3: 보령 대방합니다.
0: 그 크기가 궁금한데 세상에 무려 약 90cm에 육박하는 크기. 와,
1: 대박이다.
4: 이야,
3: 좋죠. 그냥 뭔가가 내 낚싯대를 땅 하고 때리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아, 왔구나 이런 느낌.
4: 저 잡은 거 오늘 네. 자랑들 하시겠네.
3: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죠.
0: 오늘 광어 낚시 이만하면 대성공입니다. 요즘은 위생 문제로 배에서 취식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라죠. 대광어 맛은 어떨지 다 같이 즐기기 위해 인근 횟집으로 향합니다.
5: 이야, 이 큰 거 잡으셨어요?
6: 왜요? 선생님 왜요?
5: 이야, 이 큰 거 보기 힘든데.
6: 아, 여기 평소에 사시면서도 보기 힘든 거예요?
5: 아, 그럼요.
0: 귀한 대물을 만났으니 회 한 점 뜨는데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산란철을 앞두고 살이 제대로 오른 자연산 광어. 이야, 살점에 윤기가 절절절절 흐릅니다. 군침 돈다 아닙니까? 워낙 크기가 크고 살집 좋은 녀석이다 보니까 한 마리 다듬어서 나온 회의 양이 이만큼. 뭐 일행들 실컷 먹고도 남겠습니다.
3: 야,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2: 와, 아, 이게 장난 아니네.
3: 아, 맛있게 드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이야,
7: 자, 1인당 1접시.
8: 한 사람에 한 접시예요?
7: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8: 예, 감사합니다.
0: 갓 잡아 살은 탱탱. 기름이 쫙 올라 고소하고 캬. 부부 사이도 깨가 쏟아집니다.
9: 맛이 좀 어떠세요?
8: 아우, 진짜 더 맛있는데요?
10: 결혼 기념일엔 광어.
8: 광어. 보령에서 낚시해서 먹어야 제맛이죠. 갔다 와서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0: 이토록 풍요로운 보령 앞바다. 요즘 제철 맞은 또 다른 먹거리들을 찾아 인근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보령 일대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때마침 연휴라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보니 입맛도 돌고 보령의 오이간에 이래서 올 수가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11: 네.
12: 아니, 서해 하면은 여기 아니에요?
6: 아, 그래요? 왜요?
12: 깨끗하고 친절하고 많이 주고.
6: 아, 그래요?
0: 지금이 딱 제철인 갑오징어도 제대로 물 올랐고 알배기 꽃게도 지천. 보령의 더 넓은 갯벌이 품은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6: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11: 자연산 광어, 쭈꾸미.
6: 쭈꾸미.
0: 때마침 수산시장 옆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 한 척.
6: 근데 이거 뭐 잡으신 거예요?
8: 아니, 쭈꾸미 철망으로 쭈꾸미 잡아요.
6: 아, 쭈꾸미예요, 이제 다?
8: 네.
0: 그 먹이를 앞두고 마지막 조발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보령 앞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쭈꾸미란 말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한 탓에 올해는 쭈꾸미 가격이 비싼 편. 그래도 지금 아니면 8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6: 아, 뜨거워. 아이고, 이거 막 튀어나오네.
11: 쭈꾸미가 딱딱하게 들어부터 소랑 껍데기잖아요. 네. 딱 들어가.
6: 아.
11: 딱부터 이게 새고요.
13: 쭈꾸미가 빨아먹어서 이래 쫙 붙어가지고 뛰었더니 이렇게 생겼다.
6: 아, 힘이 좋아요?
13: 어, 힘이 좋아가지고. 어, 이거 막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봐. 아,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져?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알 푸른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은 알이 부드러워요. 요게 알이에요, 요만큼. 원래 우지였다 우리 영양분 없이 살다가 햇빛도 못 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기운을 받아야지, 봄 기운. 그리고 1년 살아야지.
0: 힘이 그냥 펄펄. 게다가 맛도 좋은 보령 쭈꾸미. 알이 꽉 들어찬 봄이 가장 맛있는 철이라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쭈꾸미 맛은 꼭 봐야지요. 쭈꾸미 요리 하나로 손님 줄 세운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 아는 손님들로 인산이네.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모양인데요. 다들 뭘 드시나 궁금한데 손님 대부분이 즐기는 메뉴는 바로 이것. 칼칼한 매력의 쭈꾸미 볶음입니다. 감칠맛 나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려면 싱싱한 채소부터 듬뿍 넣고 센 불에 볶아줍니다.
11: 양념만, 양념 골고루 배우잖아요. 거기 양념, 뭐 소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해서 하니까 그 양념이 배합돼서 맛있는 거예요.
0: 채소가 한숨 죽으면 이제 주인공을 준비할 차례.
11: 양념 누야. 누면 이게 산 걸 볶으면 나가서 자르기도 힘들고 이거 살짝 비쳐서 가야 미끄럼이도 좀 부드러워요.
0: 살짝 데친 주꾸미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불맛까지 제대로 입혀주는데요. 캬, 색감이며 모양까지 완전 유혹적입니다.
11: 주방에서 이대 여기까지 마무리 끝.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자, 이제부터는 각자 스타일대로 마무리할 차례. 먹기 좋게 주꾸미도 자르고 열기 한번 쐬어주면 침이 꿀꺽 넘어가는 보령의 맛 완성.
11: 맛있어?
0: 아이고야, 얼마나 맛있을고. 그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14: 주꾸미 맛집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15: 여기까지?
14: 예.
15: 왜요?
14: 알이 톡톡 튀고 꼬들꼬들한 맛이 있잖아요, 이 다리가. 이게
16: 이 살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아주 살아서 탱글탱글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13: 달라요, 여기는 그냥 뭐든지 빨딱빨딱 그냥 살아있어요.
0: 살아있는 바다가 반기는 곳 보령에선 아주 신나고 또 맛있는 추억을 한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요.
17: 보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18: 라이딩 아주 좋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안 뚫렸지.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꾹꾹 누르면 다 됐다.
1: 린다 린다 그린다 쌤, 어서 가요 그린다 쌤. 마리가 아주 근사한 파티를 준비했대요. 마리 생일이잖아요.
0: 아하, 쌤도 들었지. 벌써 준비했지. 짠.
1: 오, 린다 쌤이네요. 마리한테 주는 그림 선물이에요?
0: 아니. 짜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1: 우와.
0: 쌤이 만든 깜짝 카드.
1: 린다 쌤, 저도요, 저도. 저도 깜짝 카드 만들어서 말이 줄래요.
0: 좋았어. 조화 카드는 이렇게 해볼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다시 펼친 다음 돌려서 한 장만 올려. 그럼 준비 끝.
1: 그 다음은요?
0: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0: 거잖아요.
1: 좋아하는 마리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어?
0: 저는요, 책도 주고 싶고, 사탕도 주고 싶고, 곰돌이 인형도요. 많이 많이 주고 싶어요.
1: 와, 그렇게나 많이?
0: 네.
1: 상자가 아주 커야겠는걸? 자, 이렇게 펼치면.
0: 오, 상자 뚜껑이 열렸다.
1: 여기에 조아가 주고 싶은 책이랑 달콤한 사탕, 깜찍한 곰돌이까지.
0: 와.
1: 이제 다시 종이를 접어줄게. 자, 봐봐. 네. 마리가 상자를 열면 짠!
0: 와, 상자를 열면 선물이 가득해요. 이제 카드는 준비됐고. 아, 케이크! 린더쌤, 케이크를 잊을 뻔했어요.
1: 생일하면 케이크가 빠질 수 없지.
0: 네.
1: 쌤이 금방 만들어줄게.
0: 네네, 좋아요.
1: 이번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요만큼 양 옆을 잘라. 위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고, 그리고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
0: 볼록 튀어나왔어요.
1: 그 위에도 한 번 더 자르고. 접고 넣고 또 한 번 자르고 이렇게 하면
0: 계단 아니에요?
1: 계단 같아 보이지?
0: 네.
1: 잘 봐봐. 맛있게 꾸며줄게. 크림이 줄줄줄.
0: 포도맛 캔디 맛있겠다.
1: 생일 초도 그리고 리본을 얹고, 이제 다시 접어볼까? 자, 기대하시라. 짜자잔.
0: 우와, 카드를 여니까 케이크가 짠. 선물 상자에 케이크까지. 마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1: 우리 얼른 마리한테 가자.
0: 네, 좋아요.
1: 친구들도 깜짝 카드 주고 싶은 사람 있죠? 오늘 꼭 만들어봐요.
0: 만들어보세요.

0: 잡도록 좋아.
1: 오늘 삼삼이한테 줄 깜짝 카드를 만들 거야. 삼삼이 오기 전 빨리. 종이를 반 접어주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줄 거야.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반대쪽도 똑같이 두 번 자르고 됐다. 이제 이걸 이렇게 펴서 볼로 튀어나오게 반대로 접어줄 거야.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됐다. 이 풀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칠해서 내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줄 거야. 옆으로 닫고 준비해서 삼삼이를 그려줘야지. 삼삼이는 머리가 뾰족뾰족하니까 그려주고 눈도 네 코랑 입까지 그려주고 다리까지 그려주면 됐다. 삼삼이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서 삼삼이도 붙여줄 거야. 됐다. 좀 꾸며줘야겠다. 먼저 하트를 볼에 칠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 네잎클로버도 붙여줘야겠다. 삼삼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구름 이렇게 붙이고 구름을 한 개 더 붙여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가락을 꾹꾹 눌러주면 다 됐다.
2: 어? 혜원이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뭐 하고 있었어?
1: 삼삼이 주려고 카드 만들고 있었지.
2: 카드?
1: 볼래? 짜잔.
2: 깜짝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재밌지.
2: 잠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삼삼이 눈은 초롱초롱해. 우와! 이렇게 감동적인 카드는 처음이야. 내 눈이 초롱초롱한 걸 알아준 건 혜원이가 처음이야. 나 정말 감동받았어. 고마워, 혜원아.
1: 나도 고마워, 삼삼아.
2: 더 볼래, 내 눈? 삼삼.
3: 나도 그릴래.
4: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장서원입니다.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기가 눈을 뜨는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5: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0: 어려운 걸 해냈구나.
1: 아이고 잘하네.
2: 너를 정말 응원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0: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성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1: 뭉뚱이랑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선수!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뽀이뽀이!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4: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3: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4: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4: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3: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

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3: 얼굴 상처엔
2: 순한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나는 비상구 슈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급히 대피해야 할 땐 나 비상구를 찾아주세요. 휙 휙 휙
1: 어? 비상구 내가 사람들을 대피하게 도와준다고? 어림없다.
2: 어? 아니, 천지군을 피하다니.
0: 비상구가 파괴되면 큰일 난다고요. 난 절대 파괴될 수 없어요.
2: 곧서라.
3: 한글 비상구가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어린이 용사 변신!

0: 우리도 함께 가자. 아, 이,
1: 야,
2: 한글 용사 출동!
3: 어린이 용사 출동!

0: 비상구가 어디에 있지?
1: 도망가자!
0: 한글 비상구야! 비상구야! 거기서 우리가 지켜줄게!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저것 좀 봐! 우리가 찾는 비상구야! 아니야! 이건 좀 다르게 생겼어! 이건 공사 중 표지판이야! 여긴 공사하는 곳이라고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삽을 들고 흙을 파고 있는 모습이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비상구 보셨어요? 아, 저쪽인가 봐. 고맙습니다. 가보자.
2: 응. 아니,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야! 어? 야! 누구야? 어린 용사

0: 비상구를 못 찾게 막아야 해.
1: 여긴 어디지?
2: 어? 이건 유치원 앞에서 본 적 있어.
1: 어? 이게 뭐였더라?
2: 아,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아,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어. 엄마는 항상 아이를 보호해 주시지.
0: 여기에 있었군.
3: 어린이를 보호해야 해. 엄마의 힘! 으라차! 여기에 다시 오지 마.
2: 우와! 엄마는 정말 용감해.
1: 응! 엄마는 정말 힘이 세!
2: 어?
1: 그런데 비상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한글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4: 대체 왜 못 들어가는 거야?
5: 천지의 방귀가 틀림없어.
6: 어? 혹시 이것 때문에? 이건 출입 금지 기호야. 금지 기호를 지우면?
4: 쇼옷! 헛! 쇼옷!
6: 이제 됐어!
4: 빨리 가자!
7: 우리가 왔어!
1: 한글용사!
0: 아이야, 용케 들어왔군.
5: 천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마!
0: 누가 할 소리? 쇼옷!
4: 어? 어?
0: 도망갈 곳은 없다. 그 어떤 능력도 쓸 수 없는 어둠의 공간이니까 각오해라.
5: 우리가 위험에 빠졌어. 대피해야 하는데.
6: 어? 비상구야!
8: 여기 비상구로 나가요!
5: 대피하자!
0: 거기서!
8: 문었다 쇼!
4: 비상구, 사라지면 어떡해? 나 좀 꺼내줘!
2: 다행이다. 비상구야, 거기 잠깐 서 있어 줄래? 할아버지께 전해줄 한글 카드를 만들어야 하거든.

0: 저장 완료. 비상구.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비상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고마워. 후, 진짜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2: 오호. 비상구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극장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유치원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아파트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비상구로 대피해요. 비상구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기역이 우를 만나 구, 비상구.

0: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1: 비, 상, 구.
0: 친구들 따라해봐요.
1: 비, 상, 구.
0: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름 비상구로 대피해요. 이럴 땐 비상구로 대피해요.
2: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0: 아우! 안,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비상구로 대피해요.
3: 스스로 해요.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함께 읽어볼까요?
3: 스스로.
0: 한 번 더.

0: 저는 한글 스스로예요. 자신의 힘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 뜻을 따라서 뭐든지 스스로. 스스로예요. 옷도 스스로 입어야지. 와, 성공! 난 혼자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대단해.
1: 대단한데?
0: 어?
1: 넌 누구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러 왔답니다.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1: 시끄럽다! 슛!
0: 으아!
2: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응. 어린이 용사 출동!

흐흐.

0: 난 우수수가 아니라 스스로야.
1: 스스로?
0: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어린 용사, 나를 도와줘.
1: 나쁜 천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다니. 우리가 한글 노를 찾아주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호사, 한글로를 꼭 찾아줘!
1: 응, 우리만 믿어. 로를 찾으러 떠나자. 로를 쓰려면 리엘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여기가 어디지?
1: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자. 여기 지퍼 문이 있어. 지퍼 문으로 들어가자.
0: 문이 닫혀 있어. 이 문을 어떻게 열지?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잠깐만. 어린이 용사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이건 내 옷에 있는 지퍼와 모양이 같아.
0: 지퍼처럼 열어보자.
2: 우와.
1: 아, 열렸다. 어서 가보자. 신기해.
0: 우와, 여긴 지퍼 나라인가 봐.
1: 우와, 기찻길도 지퍼 모양이야.
0: 우와.
1: 기차다.
0: 기차 창문에 리엘이 있어. 기차가 간다.
3: 멈춰라, 시공간!
1: 역시 야영사야!
4: 어림없다!
1: 천지?
4: 슛!
5: 야!
4: 영지도? 드디어! 으
6: 우리는 한글용사 아이야. 천지 가고야.
7: 감히 나를 치다니.
8: 이렇게 큰 힘은 처음이야. 일단 후퇴하자. 어린 용사, 어서 피해! 우리도 가자! 모두 무사해?
1: 무사해! 그런데 어떻게? 저 안에 한글 리을이 있는데. 한글을 가져오자!
4: 어디로 간 거야? 한글 용사, 가만두지 않겠다!
1: 천지가 따라오고 있어!
8: 내가 싸우겠어!
1: 위험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천지가 못 나오게 지퍼문을 잠그면 돼! 그래!
4: 문 열어! 문 열라고! 죽어보자!
9: 어린이 용사, 대단해.
8: 그런데 자음 리을은 어디서 찾지?
0: 내가 만들게.
1: 짠! 리을이야.
8: 지금이야.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6: 한글.

0: 스스로. 스스로.
1: 저장 완료. 스스로.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제 할아버지 차례. 스스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뭐 다시 돌아왔네? 와! 역시 어린 용사가 최고야! 어린 용사 정말 고마워!
1: 스스로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2: 스스로 옷을 입어요. 스스로 밥을 먹어요. 스스로 책을 정리해요.
1: 스스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을을 만나 스. 시옷이 을을 만나 스. 리을이 오를 만나 로. 스스로.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스스로. 친구들 따라해봐요. 스스로. 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스스로 해요.
3: 히히. 우와, 한글 스스로 해요. 내가 다 먹어야지. 냠. 냠냠. 맛있다. 슝.
1: 오잉. 오늘의 약속이 또 없어졌네. 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해요. 친구들, 옷 입기, 밥 먹기, 씻기, 화장실 가기, 스스로 잘하고 있죠? 대단해요! 오! 끝!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 상처엔
6: 순한킬킥.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탕은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키키,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어?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좋아, 변신하는 거야.

아, 아.

먹을 만한 것 좀 찾아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6: 대머리가 도망간다.
4: 3위 쫓아가야지.
5: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킥킥.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잡으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잘 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2: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끼요.
0: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2: 나 읽을 줄 안다, 끼요.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2: 어? 치. 어?
0: 어? 잘 봐라, 끼요.
2: 댄스. 네. 네.
0: 우와, 멋진데?
2: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끼요?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2: 교?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3: 선샤인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4: 어?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승 상품.
5: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3: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셀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3: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3: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0: 알았다, 뿅.

0: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3: 어? 어? 어? 이것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 있어.
4: 뭐?
5: 와, 재밌겠다.
2: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어? 가보자. 비켜, 비켜!
3: 아, 뭐야?
6: 밀지 마요.
7: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0: 하지만 춤은 싫은데.
7: 어?
2: 어? 어? 이거 그냥 줘. 당장.
7: 네?
8: 잠깐, 루시. 어?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아,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8: 네, 이 춤이면 우승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8: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2: 하긴 그랬지.
8: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2: 알았어.
0: 타로, 핑크피쥬, 나 어때?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9: 쥬쥬, 이제 그만하자.
10: 그래, 너무 졸리다, 큐.
0: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1: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밀 댄스 대회의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10: 쭈쭈, 너 왜 그러냐, 큐?
2: 나 너무 떨려.
1: 긴장하지 마, 쭈쭈.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2: 맞아, 난 할 수 있어.
11: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 어떡해. 이 말썽쟁이들이. 와,
2: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0: 준비해줬잖아. 루시잖아.
4: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이따.
2: 멋지다, 루시.
1: 부끄러워. 뭐야? 지금 날 응원하는.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준비지들을 데려오자.
2: 변신하는 게 좋겠어.
3: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슛.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이는데! 리모테로 다크랜턴! 공격해! 리모테로! 미러쉬! 리모테로!

0: 레드 나이트!
1: 힐링! 마법 정수기! 심장이...
0: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1: 괜찮습니다.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냥.
1: 맛있겠다, 냥. 냥.
2: 네, 이제 댄스웨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 얼른 돌아가야겠어.
2: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1: 역시 나야. 잘하고.
2: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4: 루시까지?
3: 괜찮아. 어쨌든 자유 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5: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2: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0: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2: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본다 최고!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0: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6: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3: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3: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뭘 다 타지?
7: 맛있는 것도 많다, 큐.
6: 저건 뭐지? 저기서 뭘 하는 거야?
8: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2: 우와.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9: 여기 봐주세요.
0: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6: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7: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1: 그러자, 뾰.
8: 안 돼, 거기서.
2: 아니, 이분은 선샤인 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3: 감사합니다.
8: 아휴, 이젠 주주까지.
6: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6: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6: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0: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6: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10: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6: 저렇게 놔둬도 될까?
3: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6: 그래.
1: 알았어.
8: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준비지 같은데?
0: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8: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4: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0: 야,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6: 저기 루시 아니야?
11: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8: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0: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8: 아,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11: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8: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0: 네? 네?
8: 아, 비켜, 비켜. 더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2: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8: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11: 미아가 위험해.
13: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11: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12: 어이 참,
13: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14: 우리 탈강약교.
13: 주주, 서둘러야 해.
15: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시크릿 매직 필드. 여기 또 어디야? 네 멋대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테로!

0: 리모치! 리모트로! 위험해!
1: 바로 챙겨!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2: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2: 레드나이트, 뭐해?
3: 힐링! 마법 장성이!
0: 주정!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2: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햇햇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2: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어째?
2: 무서워.
0: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레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5: 키키키키.
6: 타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함께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3: 얼굴 상처엔
2: 순한
4: 꿀개.
3: 주물 상처엔
2: 덤마.
5: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키키키키.
8: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혁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4: 난 하나의 작은 블럭.
13: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4: 기대, 기대.
15: 바로 이.
13: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15: 2, 3.
13: 인기 폭발 중엔 4회 무대입니다.
16: 정사각형.
13: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17: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13: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18: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13: 6.
19: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13: 6.
20: 우린 3과 3, 우린 짝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13: 6.
21: 우린 1과 5, 5와 1.
22: 2와 4, 4와 2.
23: 또 3과 3을 섞으면
24: 우리는 모두 다 숫자.
13: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1: 5와 2,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3: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그건 바로 7.
4: 눈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